이어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여 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2% 오른 52,508.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8% 오른 7,543.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 오른 26,107.0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예상치를 밑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신규 상장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 2배 수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을 담은 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investing.com은 바클레이스의 사이먼 콜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SK하이닉스 ADR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종가 대비 117% 높은 가격입니다. 바클레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에 더욱 심화하고 2028년에도 개선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수년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신에서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자 삼성전자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금융사들과 예비 협의를 진행하는 등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ADR 발행을 추진하다 철회했으나 최근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ADR을 상장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DR 상장 검토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조세가 기본 기능을 못해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선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로 두 번째 목표는 투기 유발 부작용 완화라는 점을 국민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 전원회의 끝에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9,420원을 더 받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취업자 수가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건데 1월에서 4월 취업자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1만 1,000명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이틀째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주간조 조합원들이 오후 1시 반에, 야간조가 밤 10시 10분에 각각 조기 퇴근하는 방식의 부분 파업을 내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중앙쟁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등 향후 투쟁 강도를 결정할 방침이며, 여름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될 경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0: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일반 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 개시 전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한 의무는 없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최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사령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무너뜨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포로의 쐐기골을 묶어 프랑스를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9도, 강릉 33도 등 27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6.9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게 약간의 안도감을 줬고요. 6월 물가 지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던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코스피가 장 초반에 거의 6% 상승을 하면서 720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간 위쪽으로 꼬리가 붙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요. 일단 상황을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것저것 다 좋은데 언제까지 이런 도박판을 봐야 하는지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도 트럼프를 했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미국이 받겠다, 호르무즈에선 통행료를 받아서 안 된다, 미국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최소한 다섯 차례는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오락가락을 부추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변덕이 죽 끓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중동의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입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1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죠.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입니다. 130원까지 좁혀진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표결로 결정이 됐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근로자도 사용자도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독 노동계 이슈들이 눈에 띄는데요. 2부에서는 이 내용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호르무즈협에서 20% 통행료를 받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죠. 딱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국제 유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노심초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태라서 이란 전쟁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켜보는 시장은 애가 타기만 합니다. 중간선거도 이제 코앞인데요. 트럼프가 왜 이랬을까요? 그냥 선거는 포기한 걸까요?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20% 통행료를 받겠다 느닷없이 통보를 하더니 또 느닷없이 이 말을 취소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제 정치 어떤 변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신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1: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가 민주주의, 공화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0: 네.
1: 뭐 그렇다고 뭐 내각제가 또 답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제 특히 대통령제의 극단적인 폐해가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나 유가도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을 믿은 게 사실은 왜냐면 20%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백각이 상품 가격이 20% 이란이 받겠다는 게 배럴당 1달러거든요.
0: 네.
1: 그 오늘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래 전쟁 전에는 WTI 서브텍 다스산 원유가 55불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 전쟁 전으로 쳐도 이란은 55분의 1 받겠다는 건데 이 트럼프는 5분의 1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0: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란이 오히려 좀 정상적인 세력으로 보일 정도네요.
1: 아니, 그게 트럼프 말을 믿은 사람들이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왜 믿습니까?
0: 네.
1: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당연히 뭐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행태는 이미 뭐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저게 정신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 트럼프 특유의 광인 전략.
0: 예.
1: 그 미치광이 전략인지 그 참 그건 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이 상황이다. 이것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왜 저랬는지는 지금 이제 17일 날이죠.
0: 예.
1: 14개 항의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란과 미국과는.
0: 예.
1: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나왔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대원인 줄 알았어요. 이란.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0: 그렇죠. 네.
1: 예. 그거는 이란이 안 받으면 바보예요. 저것만 받으면은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신정 체제가 상당히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아니 제재 해제,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거기다 3천억 불 재원기금 주겠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에 대한 집착, 되지도 않는 옛날 우리 노래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얘기했을까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0: 예.
1: 이제 트럼프가 폭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약간 이 미봉책처럼 해놨던 것들 이란에 유리한 것들을 이란이 걷어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0: 예.
1: 왜냐하면 장례식을 기점으로 그동안은 이란이 사실상 단일 대우를 형성을 했는데
0: 네.
1: 이 장례식 정치를 통해서 일부 어디든 뭐 강경파 언급하는 숨어 있거든요. 아마 이 강경파 주도의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사실 저도 보면은 좀 그런 게 뭐 많이 죽었지만 지도부 관 이제 하메네이 포함해서 관이 이제 다섯 개를 갖다 놨는데 하나는 하메네이고
0: 예.
1: 지도자 하나는 딸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사위 그 관이에요. 일가족이 다 일가족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앞에 아주 작은 관이 있는데 이게 14개월짜리 외선녀 관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가족 모여 있는데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0: 그렇죠.
1: 무슨 뭐 벙커에 숨었다 그건 뭐 전혀 아니 외선녀가 벙커에 왜 숨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을 침묵하는 다수도 있지만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노하죠.
0: 뭐 지지 안 했다 그래도 이거는 좀
1: 아, 저는 그렇죠. 지지 안 하지만은
0: 예.
1: 이게 미국인가? 그다음에 그 미나부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 그렇게 죽었는데 아무도 사과 안 하잖아요.
0: 지금. 그렇죠. 트럼프는 처음에

0: 부인까지 했었고.
1: 그러니까 이게 이란 내 여론이 강경 흐름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버린 거예요.
0: 아.
1: 침묵하는 다수는 조용히 일단 있는 거고.
0: 네네.
1: 또 하나는 호메이니, 루홀라 호메이니, 1979년 이란 이슬람, 이 모든 이란 사태의 원인이 되는 호메이니가 죽었을 때 호메이니는 공원묘지에 묻혔어요.
0: 네.
1: 근데 호메이니는 이슬람 시아파의 8대 이맘, 그러니까 12명의 이맘을 이제 이란이 이제 신격화하고 있는데 이맘 묘가 딱 하나만 이란에 있어요.
0: 네.
1: 11개는 다 중요한 묘는 이제 이라크 나자프나 이 카르발라에 있고 여기에 지금 영묘에 묻혔어요. 하메네이는.
0: 신격화되고 있는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이 시아파는 사실은 순교 문화거든요.
0: 예.
1: 그 이맘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렸고 왜냐하면은 물론 호메이니도 이제 이유는 있죠. 거기 공원묘지에 이라크 이란 전쟁의 전사자들이 묻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이란 전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니까 나는 병사들과 같이 있겠다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하메네이를 신격화시켜버렸단 말이죠. 거기다 지금 장례식 6일 했는데 테헤란 거쳐서 시아파 성지인 이라크의 나자프, 카르발라, 그다음에 다시 이란으로 와서 쿰, 그다음에 이제 마슈아드의 그 8대 이맘의 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안치가 됐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안에 숨어있던 이란 신정체의 광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는 이건 복수자.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이 뭐 복수자 명단 쫙 뭐
0: 그랬어요. 맞아요.
1: 사실상 명단 발표하듯이 하고 복수하겠다. 저거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 극단적인 외로운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강경적으로 일단 장례식 정치로 앞으로 좀 바뀌긴 할 겁니다만.
0: 네네.
1: 확 가버리니까 그럼 호르무즈 이제 이 모주타바의 군사 고문이 이제 레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0: 네.
1: 이란이한 테러의 배후에 상당수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르무즈에 본 원자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0: 맞아요. 예.
1: 호르무즈를 지들이 이제 가질 줄 알고 지금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 없이 벌린 건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오버 악수였고 지금 호르무즈에 집착하는 건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악수가 되니까 이제 트럼프는 읽는 거죠. 아, 요게 지금 상황이 계속하면은 나보다는 수비대 욕하겠네. 그러니까 좀 강경하게 나가야지 이런 셈법인 것 같아요.
0: 자,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이맘은 이슬람 쪽의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대강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 현실적으로는 이란이 이쪽에서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해협의 통제권 향방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1: 통제권은 이미 이란이 가졌어요. 왜냐면 뭐 지들 마음대로 들게 패는데요.
0: 뭐 입지상 그럴 수밖에 없고.
1: 예, 강도가 예. 골목에 숨어 있으면은 뭐 골목 통제권 가진 거죠.
0: 아, 예.
1: 그런데 주민들하고 경찰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치열한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앞서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종전 양해각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일단락됐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또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전쟁을 미국 이길 수 뭐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거고.
0: 뭐 그렇죠. 예.
1: 뭐 지금 뭐 사실 뭐 이란이 이긴 것도 아니고 유치원생하고 대학생이 싸웠는데 그냥 비긴 것 뿐이거든요.
0: 그 대학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유치원생은 예. 근데 지금 피투성이거든요. 근데 항복은 안 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군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0: 네네.
1: 아니 지상군 없는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멀리서 돌팔매질만 하면 항복합니까? 예, 91년에 90년 사담 후세인이 8월에 이라크를 침공, 쿠웨이트 침공했는데 다음에 1월, 2월에 이제 그 사막의 폭풍 작전, 쿠웨이트 해방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무려 9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됐어요 연합군에서.
0: 네네.
1: 근데 지금 그때 그 쿠웨이트는 경기도 두 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란은 한반도의 7.5배 면적의 산악지역인데 여기 지금 지상군 만 명도 안 되거든요.
0: 네.
1: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멀리서 돌팔매질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뭐 호르무즈에서 쏴대고 뭐 보복하고 그러지만 참 지겨운 전호름을 계속 할 거다. 끝날 때까지. 그러나 전면적으로 뭐 전쟁의 전기를 양쪽이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 그러면 확전 양상으로 가야기는 또 그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 확전이라면 결국 테헤란 폭격이죠.
0: 네.
1: 지금 4월 7일, 2월 27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4월 7일 휴전했는데 그 이후로 싸움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란 내륙 그 해안가가 아닌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해협의 이란 쪽 캐슘섬이나 그 해안 포대나 여기만 때렸지 테헤란은 포탄 한 발 안 떨어졌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테헤란을 지금 뭐 이란 지도부 때릴 거냐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때린다 그러는데 그럼 또 이제 악수가 되죠. 이란도 뭐 무차별적인 타격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지금 판은 깨고 싶지 않아요. 지들이 이제 유리한 사실 제가 보기엔 혁명 수비대도 무능하고 트럼프도 무능합니다.
0: 네.
1: 이 상황에서 저 다 그 도출 못하는 게 그렇게 보면 이런 기싸움은 계속되고 또 세계 경제에 피곤하게 만들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맨날 전선에서 저 모양이에요. 서로 멀리서 그냥
0: 그렇죠.
1: 기본을 맞추고
0: 네네.
1: 있고 그런 양상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양측이 이제 MOU는 끝났다 이제 뭐 협상 없다 이 얘기는 또 안 하거든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쟁은 네타냐와 트럼프의 실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잡으면 된다. 이란에게 절대적 유리하거든요.
0: 그냥 양쪽이 다 바보다.
1: 양쪽이 네. 다 바보예요, 제가 보기엔.
0: 자 그런데 예. 네타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계속 폭주하고 있고요. 후티 반군도 나선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원하지 않더라도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후티 반군 나선다는 얘기 벌써 몇 달 됐죠?
0: 맞아요. 오래됐어요.
1: 몇 달 됐습니다.
0: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어요.
1: 예. 그다음에 네타냐고 지금 10월 하순에 선거거든요.
0: 네.
1: 그 네타냐고 그 사람 벌써 19년 해먹었어요. 이스라엘 우경화의 그 책임자가 네타냐후입니다.
0: 맞습니다. 예.
1: 사실 제일 이 전쟁의 제가 보기 패배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광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네타냐후가 전쟁광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우경화해 버렸어요. 초기에 건국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0: 지금 완전히 그냥 범죄 국가잖아요.
1: 예, 극우파들이 설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타냐후 전쟁광이다 이러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욕해요. 너 왜 전쟁 더 세게 안 하냐고. 그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네타냐후를 압박하는데 네타냐후는 양쪽에 샌드위치죠. 그러니까 선거에 지면은 깜방 갈 가능성이 높고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안에서는 지금 열세고 강경파들이 치고 나오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러면은 네타냐후의 성격으로 봤을 땐 또 사고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활용을 하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이란 전쟁 아무 관심 없습니다. 석유값만 관심 있지.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석유값만 정상화되면 이란에서 누가 죽든 아무 상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계속 석유값이 올라가거든요. 어제도 뭐 브렌트 10%나 올랐거든요.
0: 그랬죠. 간밤에 또 추가로 더 올랐고요.
1: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끝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끝내고 싶고 사실 제가 봐도 트럼프가 그 MOU는 많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지 뭐 트럼프가 뭐 천년만년 전쟁하겠다? 지금 그건 아니에요.
0: 자 그런데요. 선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타냐후도 선거 리스크가 있지만 트럼프 선거 리스크는 훨씬 더 크잖아요. 11월 중간 선거 지금으로 갔을 때는 상원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선거 이거 우리 망했어요라고 뭐 자인하는 꼴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1: 우리나라는 참 선거가 극적이죠.
0: 네.
1: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확 뒤집혀도 과반 좀 넘는 거지.
0: 네.
1: 뭐 7대 3 뭐 이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0: 선거제도 희한해서 거기는.
1: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미국이 민주주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0: 네.
1: 우리는 뭐 당 옮겨 타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 않다면 또 정신들도 싫어하겠네요. 별로 큰 장벽이 없는데 미국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공화당 이렇다 그러면은 뭐 평생 가는 그러니까 하원은 뭐 거의 뺏기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세고 그러나 상원까지 뺏길까? 요거는 좀 갸우뚱한 상황이거든요.
0: 워낙 공화당이 유리한 구도라서 이번에.
1: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민들이 그 사실은 이제 뭐 이해는 하지만 야속한 게 무슨 뭐 정의감이나 뭐 도덕이나 이것보다 내 치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값만 안정된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뭐 경기가 불붙는다. 그러면 뭐 트럼프 마음에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0: 지금 선거한다면은 트럼프가 뭐 불리하다. 공화당은 뭐 민주당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하원은 뺏기는
1: 네.
0: 건. 그러나 또 지금 7월 오늘 15일인가요?
1: 이제 한넉 달
0: 예.
1: 남았죠. 예.
0: 넉달 안에는 뭐 정말로 외계인이 침공할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1: 네.
0: 별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단은 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 선거 포기한다? 아, 그렇게 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그러죠.
1: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3.859불이니까 상당히 좀 턱걸이를 하고 있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도
0: 원래
1: 드는데.
0: 2불 때였어요.
1: 그러니까요. 4불
0: 그거 왜
1: 넘었다가 예.
0: 거기다가 지금 평균이 그런 거지. 많은 데는 뭐 5불 넘어가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뭐
0: 그러면
1: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런 데 높죠.
0: 거기 뭐
1: 예.
0: 차한대뭐 갖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차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를 치면 제일 많이 나가는 뭐 식비가 한두배 올랐다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실 말다한 거죠.
1: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7일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란 전쟁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 선거 연설을 한대요. 이거 뭐 졌을 때를 대비해서 벌써 밑밥 깔려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0: 아유, 트럼프 대통령은 지는 거 상상도 안 하죠. 자아도 취적인 사람이니까
1: 예.
0: 세상이 뭐, 그 트럼프 중심 천둥설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든 판을 엎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연설한다고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 귀안 기울일 거예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1: 예.
0: 그러나 좀 걱정인 게 우리도 영향권인데, 그러면 선거제도, 뭐 우편투표, 사전투표, 뭐 부정선거,
1: 또 부정선거 얘기할 거
0: 이
1: 아니에요.
0: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1: 예.
0: 그럼 만일에 뭐 선거제도가 문제면 뭐 민주주의 끝난 거죠. 뭐 모든 나라 선거제도가 문제면 다 도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는 아직도 미련이 있다.
1: 아,
0: 그러니까
1: 포기하지
0: 트럼프는,
1: 않았다.
0: 그럼요.
1: 예.
0: 아,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지금 뭐 러시모어 산에 대통령 얼굴, 자기 얼굴도 새기려고 그러고, 돈에도 넣으려고 그러고, 뭐 카네기도 뭐 재단 그 공연장도 이름 넣고 자기 이름 뭐못 만들어서 안 달인 사람이
1: 얼라야 얼라 진짜
0: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 이러겠어요?
1: 예
0: 트럼프는 지금 나는 영원히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자아도취감이 있기
1: 네
0: 때문에 절대로 중간선거를 이기고 정말로 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야심, 아, 뭐
1: 네
0: 되지도 않지만요.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간선거를 위해서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참 우리도 어목했던 시기를 보면은 부정선거도 많았지만은 많은 민주주의의 어떤 계기들, 변화의 계기들은 선거를 통해서 있었으니까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는 안될것 같기는 해요.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이제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보고 계시다면 YTN 라디오의 경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구독 인증샷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커피 쿠폰이나 프로그램 내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의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즉흥으로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도록 할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죠.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 명 언제 도달할지 저희 PD가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그래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 간다. 얼마 만에 도달할까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한 달. 아, 이건 좀 쉽지 않겠다. 2번은 1년. 1번 한 달, 2번은 1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과연 지금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했는지, 너무 즉흥적으로 보이지 않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좀 너무 가벼운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물정의 공구사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이비세븐업, 물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커피 쿠폰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 받으셔서 오전 9시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투표로 또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올라서 시간당 1,700원, 월급으로 환산하자면요 223만 6,3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언제나 또 그랬듯이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AI 반도체 특수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게 N% 성과금 논란인데요. 이거 정말 누가 시작했는지, 나쁜 선례를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노동 이슈들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 계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5: 예, 적절한 선에서 결정됐다고 보는데요. 노사는 뭐 서로 불만들은 좀 있겠지만 원래 네. 최저임금이라는 게 물가 인상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올해 물가 인상 뭐 한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더 늦게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낮게 결정된 것도 좀 있었거든요.
0: 네.
5: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최저임금이 워낙에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또 저임금 노동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결정이

0: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게한 적용되시는 분들은 한 400만 명 내외이긴 한데,
1: 예.
0: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그 수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가의 중위 소득 아래에 있는 분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워낙 커서 이걸 너무 저임금으로 가져가면 또 내수에도 그 자체로도 나중에로 보면은 소상공인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1: 네.
0: 보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좀 급작스럽게 많이 오를 때도 있었고 이게 또 너무 안 오를 때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번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개편을 논의할 위원회를 만들어봐라 권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0: 네네.
1: 이제 다른 이슈로 가볼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대폭 높였는데요. 역시 반도체 초호황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요.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도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소위 말하는 N% 성과급 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현대차 노조도 순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면서 파업에 들어갔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N% 성과급 주주는 요구할 수 있죠. 주주는 자녀청구권자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이
0: 네.
1: 이걸 요구한 게 맞는 겁니까?
0: 노동조합은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성과급에 대해서 교섭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성과급을 가지고 교섭하는 것 자체가 뭐 교섭 의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미 교섭 의제로 돼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또 성과급은 그동안은 이제 뭐 노동조합에서 설계한 임금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동기부여 측면으로 제공되었던 그런 임금의 한 방식이어서 뭐그 자체가 그 교섭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누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한 예기치 못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노사가 나누게 되면은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는 바처럼 뭐 5억, 6억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 게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0: 네네.
1: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희가 이런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요. 두 번째로 예전에 기대했던 수익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의 한 20%, 30% 수준이었는데 지금 60, 70, 심지어 뭐 80%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산업 발전을 위한 일정 정도의 금액으로 환류가 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노사정이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 산업 발전의 측면으로 보자면 뭐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라든지 또는 부품사의 어떤 R&D 투자라든지 또는 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노사 간의 이런 협소한 교섭만으로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이런 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뭐, 본인 기업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본인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좀 익숙하진 않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 자체가 더 강건해져야, 사실은 기업도 더 많은 수익을 이후에 낼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서 기존의 단체 교섭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하긴 반도체나 로봇 같은 거는 이미 일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으니까요. 국가의 전략
0: 그렇습니다.
1: 산업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정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노사의 이슈 가운데 또큰걸 하나 보자면은 아틀라스 도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노사 관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현대차는 2028년부터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내후년쯤에는 현대차 공장에 이거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가 그래서 시급제였던 월급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꾼다고

0: 하는데 원래 현대차가 시급제였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시급제이긴 했는데요.
0: 예.
1: 호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급에다가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월급제하고 뭐 차이가 없지 않냐 그런 이 주장도 있었지만
0: 예.
1: 실제로 이제 시급비 기본 구조이고 월급제로 요구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이제 잔업이라든지 특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월급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게 되면은
0: 정해져 있으니까, 예.
1: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꽤 오래전서부터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들은 해왔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동차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딱딱 정해서 일을 하고 그 시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 월급제를 주장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걸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합의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장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자, 시급제. 일부 생산직 하시는 직원분들은 이 시급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연봉일 수 있었던 배경이 특근이라든지 야근이 찾았던 이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였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야근이나 특근, 로봇이 대신하면은 이거 돈도 아끼고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이게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다른 우리 글로벌 자동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면은 자동화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보다.
0: 빠른
1: 그때도
0: 편이에요?
1: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표준화된 모듈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아마 걱정이 상당히 컸을 텐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방식,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 안에 들어가고 또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요. 아틀라스라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뭐 로봇 생산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불안감은 커지겠지만 이런 그 사회 변화라든지 기술 진보를 저희가 거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성도 높이는 로봇 생산 방식도 도입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꼭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논의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적게 하고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워라밸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임금 보장성도는 좀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긴 산업혁명 때 기계 다 때려 부쉈다고 해서 산업혁명의 속도가 늦어진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잘 논의를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거 현대차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정년 연장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2년간 계약직 고용을 한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65세까지 연장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법한 거는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새로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1: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큰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워낙에 요새는 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돼서 조금 더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현대자동차는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일 자체 로드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보다는 아마 우리 젊은 이 청년 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현대차처럼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정년 연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영향을 꽤 받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만큼은 노사가 조금 더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도 국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 차원으로도 노사가 물론 논의해서 정년을 뭐 1년, 2년 또더 늘릴 수는 있겠으나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취업 신규 채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비율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차질이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거의 차질을 주면서까지도 재고용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 일자리 굉장히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개별 노사가 청년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슈가 되고 또 정당성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 자, 이 M% 성과급 화두는 삼성전자 노조가 던졌는데요. 이번에는 호소히 말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걸 두고 나서 교섭 대상이다. 직원들의 84%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무슨 노사 합의사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이야기가 네네. 맞는 겁니까?
1: 아마 이거는 노동조합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교섭 의제가 되려면 지금 뭐 삼성 공장이 있는 그 용인이라든지 뭐 수원 남쪽 인통 이런 쪽에 지역돼 있는 곳에서의 공장을 줄이고
0: 네.
1: 만약에 서남권에 뭔가를 더 다른 공장을 만들어서 기존에 뭐 고용이 좀 위협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임금이 대폭 뭐 하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섭 의제가 될 텐데요.
0: 예.
1: 지금의 서남권 뭐 메가 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 화성 쪽에 있는 공장도 더 늘리면서 동시에 글로벌 생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거에서 사실은 우려하는 뭐 고용 안정의 이슈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임금이 갑자기 뭐 하락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되지 않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0: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라든지 사업 영역이 네. 축소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교섭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영상의 결정은 교섭 대상이 원래도 아니었는데요.
0: 예.
1: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
0: 네.
1: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되면서 교섭 의제가 좀 확장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건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있다 그러면
0: 네.
1: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삼성의 어떤 신규 공장을 서남권에 짓는 것은 좀 다른 사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가 너무 주관적이라서 이건
1: 그렇습니다.
0: 법률에 너무 좀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1: 그렇긴 한데요. 상당한 예. 영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조정의 상황들이 그동안 좀 많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0: 네, 예.
1: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돼서 또 다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또 그게 또 엄청난 금액이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요.
0: 네.
1: 그런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상당한 노동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이런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세석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산업 노사 간의 입장 차이에도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조가 이 M% 성과급 논란을 굉장히 키우게 됐는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도 오갔습니까?
1: 어제의 토론회는 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0: 예.
1: 특히나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오갔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뭐 좀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는 그런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도 제안을 드렸고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요.
0: 예.
1: 대체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은 전반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분배의 어떤 방식들이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기업도 기업 사용자도 기업 울타리 밖으로 좀 나와서 산업 전체를 조망해야 되고 노동조합도 기존의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이런 질서 안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0: 네.
1: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사실은 뭐 토론회 한두 번으로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왜 사회적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0: 네.
1: 이런 대안들을 정부가 함께 좀 만들어줘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견도 경영계 쪽에서는 나오긴 했습니다.
0: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한 세금을 통한 어떤 배분 같은 것들,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0: 기존에도 이제 법인세를 기업들이 내고 있고요. 그 네. 수준이 한 25% 정도 되니까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뭐 매출의 한 20, 30%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는 것으로도 이제 충분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초반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활용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한 특별한 세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토과 이익에 대한 분담금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 한 20%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런 재건축처럼 이런 뭐 환경 변화에 따른 그런 수익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예상을 초월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별 목적세를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사내 성과급 파티라면은 뭐 이게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 테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7668번 쓰시는 분, 7696번, 2030번, 2644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여론조사를 했는데 별로 문자가 안 와서요. 응원을 속으로만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7668번 쓰시는 분, 앵커님 목소리가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목소리보다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내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96번 쓰시는 분, 구독 1만 가자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참 이 구독자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유튜브 초기에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하던데 요즘은 구독자 한 1000명까지 가는데도 몇 년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잘 가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한 몇 명이야 지금? 그래도 400명은 넘었네요. 만들고 나서 일주일에 400명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힘있게 가고 있네요. 코스피가 한 7% 가까이 오르면서 7,300선까지 귀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에 윗꼬리가 붙어있는 게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강하게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800선은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5: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7: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8: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부, 전북과 경북 지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0: 오늘도 전국에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강릉 34도, 대구 36도 예상이 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매시간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군자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조금 전부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 막고 녹지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천호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 부근부터 한남대교 쪽으로 현재 강변북로도 구리 쪽 정체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양화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온열 질환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 온열 질환자가 사흘째 연속 하루에 100명 안팎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2: 그러니까 뭐 과거보다 올 여름 뭐 두세 배 많다고 그래요. 온열 질환 네. 그 발생 건수가. 그런 상태가 이제 늘 지속이 될 텐데, 자, 이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뭐 물이 넘쳐서 강물이 넘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피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밤 기온까지 안 떨어지는 이런 폭염이 지속이 되면 특히 취약한 분들이 이 저소득층입니다.
1: 예.
2: 아까 말 전기세 언급했는데, 그러는 이제 그 전기세 문제 때문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죠. 그러니까 아. 그 전기세 별 걱정 없는 사람과 전기세 걱정하는 사람과는 이런 폭염 지내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불균형을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그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그 복지 대책을 촘촘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더욱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빨리 일은 해야 되고 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더운 날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분들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들 것 같아요.
2: 지금 일하다가 그런 분 예.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는 사실은 뭘 해야 되냐? 그냥 흘러들을 게 아니라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은 노약자는 내가 물이 필요하다는 걸 몸이 자각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 예.
2: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 공급을 안 해주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쓰러지는데 이런 폭염이 지속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확인, 이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더운 낮에 논일, 밭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불가능해서 그렇겠지만 혼자 작업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2: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때 그다음에 그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줘야 이 폭염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에 취약한 분들은 늘 위험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올라가면
3: 예.
2: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면 그 오전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좀 지체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 신호를 처음으로 느끼는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신체 신호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게 어떤 게
0: 네,
1: 있을까요?
0: 그런 위험하죠. 그러니까 특히 아침, 이른 아침 또는 해 뜨기 전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일에 몰두해서 뭐그 잊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 조심할 게 항상 말했듯이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뭐 반일하는데 그늘을 만들 수 없지만 그걸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1: 근데 이상 신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분이 좀
0: 맞습니다.
1: 부족한 상황, 아니, 땀이 안
0: 정확합니다.
1: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0: 온열
1: 않을까요?
0: 질환의 전조 현상, 우리 몸이 느끼는 게 어지럽대거나 메스껍대거나 이런 구토를 한다거나 이 정도면 벌써 위험한 거거든요. 빨리 그늘로 가서 휴식을 해야 했고, 바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빨리 119에 불러서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온열 질환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가 진단도 중요하겠지만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독거 노인분들을 우리가 이웃을 좀잘 살피는 이런 시기일수록 잘 살피는 또 배려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폭염이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유럽이 또 기승을 굉장히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탈리아 로마를 포함한 주요 7개 도시에서 폭염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0: 그렇습니다.
2: 수위인가요?
0: 지금 미국, 뭐 일본, 우리나라, 저 유럽, 할것 없이 북반구, 저 호주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우리 북반구 쪽이 그런데, 자, 그 원인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한 여름철 날씨 특징이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40도, 지난 6월에 파리에서 44도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자,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는 습도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인데, 뭐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03년도에 유럽의 폭염으로 7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이제 아까 말한 이웃을 살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바캉스 시즌에 이렇게 폭염이 되니까 독거,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폭염 피해 줄이려면 그 확인, 부모님들이 혼자 계시면 확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네, 잠시 현장 연결할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중에 현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국민 참여단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자신감이 있을 거고, 야, 이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1년 지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주셨고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남아있는 기간, 이제 3년 11개월쯤 남았나요?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죠. 국정 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또 기존에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되겠고요. 개혁과 혁신, 이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번 첫 보고 때와는 좀 다를 테니까 있는 대로 요약해서, 또 우리 특히 저한테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쉽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조직 개편 때문에 재정경제부 기획위생처가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또 역할도 약간씩 변경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총 3개 세션과 국민참여단의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주권정보 수립 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였는데 현장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관련 속보인데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에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에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저희는 날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폭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평소에 그 유럽 날씨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올해 유독 유럽의 폭염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0: 과거의 유럽은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반짝 더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후대이기 때문에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1: 예.
0: 그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름에 더운 이유는 하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강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불을 가장 많이 떼는 게 하지인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7월 20일부터 한 8월 10일 사이가 과거에는 가장 더웠습니다.
1: 예.
0: 그런데 요즘에는 6월부터 또는 7월 또는 8월 말 9월까지도 더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유럽이건 우리 한국이건 나타났던 그런 그 기상학적인 폭염 플러스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나타나는 그런 폭염이 더 늘어난 게 이제 그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런 게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올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이 될 겁니다.
1: 예,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기후와의 어떤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이란에서는 나흘째 교전이 이어진 가운데 이란 페즈시키안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란 발전소 공격을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내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며 다음 주에는 상황이 정말 나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당시에도 이 발전소와 교량 공격을 예고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조금 전 미국에서 접촉했다면서도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계속된 공습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0: 네, 이란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죠?
2: 그렇습니다. 페즈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무례한 언사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말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무례한 언사는 그들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산산조각 내겠다던 미국이 실제로 얻은 건 단 하나도 없다며 이란은 행동으로 응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3: 우리가 믿는 가치와 우리 영토의 단 한 뼘까지도 모두 지켜낼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례한 언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나 어울리는 겁니다. 마스터 페즈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1: 네, 상황이 이런데 오늘도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은 계속됐죠?
2: 네, 양측은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같이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등 남서부 지역에 미군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의 전략 요충지인 게슘 섬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0: 특히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자력 발전소인 부쉐르 원전 인근에서도 공습으로 인해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원전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이란 당국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공격을 계속 이어가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5만 쪽 항로를 이용하던 유조선 두 척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거의 한 달 동안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해 조금 전에 접촉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5: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6: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7: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8: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올해 7살이 된 예쁜 딸아이도 있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제 삶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와 장을 보러 갔고 여행도 둘이서만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각별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까지 낳고 살아왔는데 그런 쪽으로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으로 그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한 일인가 싶어서 대신 받으려다가 화면에 떠 있는 문자 메시지들을 우연히

자신이 보게 됐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요. 저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짐작하셨다는 듯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합니다. 아내는 뻔뻔하게도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살 집,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1,000만 원을 주고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제 가정을 깬 아내와 그 친구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성 정체성 알게 되셨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아내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충격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간혹 동성애 성향으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네. 그 상대가 늘 보던 아내 친구라면 많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사연자분의 아내가 성 정체성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혼인 취소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혼인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1: 네, 민법의 혼인 취소의 사유 중 불치 정신병이나 성병, 말기암 등 질병장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는데 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네. 사연자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에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를 알았으면 혼인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 혼인 취소도 좀 이제 언제까지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혼인 취소가 되면 이게 기록에서는 없어지는 걸까요?
1: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고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 및 연령 위반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0: 네.
1: 사연자의 경우 중대한 사유로 보아 6개월의 기간 내에 취소 청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혼의 경우처럼 혼인 취소의 경우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남게 됩니다. 간혹 혼인의 취소는 증명서에 남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이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혼인 사실 자체는 취소의 경우에도 남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 지금 이런 경우엔 중대한 사유를 이제 속인 거여서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도 말하자면 가족 관계 이제 증명서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거지 혼인했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는 상대방과 함께 살 집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연자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1: 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기에 네. 아내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협의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나 가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의

0: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네.
0: 일단 당사자가 이혼하면서 약정한 것이기에 재산 분할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는 서로의 재산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메시지나 이를 바탕으로 서로 비율을 기재하는 등 협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혼 전에 또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1: 네.
0: 이러한 사전 포기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 주는 걸로 협의를 하실 때그 합의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 분할 이외에 사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뭐 부부 사이에야 이제 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동성 연인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동성간이라도 사연자에게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1: 그쵸.
0: 당연히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아내에게도 사실 가능하고,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성애 자체가 이제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혼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이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혼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 이제 합의서로 잘 작성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죠. 최근 한 빌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집주인은 실외기가 과열될 수 있으니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끄라. 비 오는 날엔 알아서 끄라며 에어컨 사용에 간섭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거절하자 집주인은 계약 파기와 보증금 회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세입자가 전부 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주인의 요구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요구와 계약 해지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빌린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은 하루 몇 시간만 사용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에어컨을 쓰는 건 통상적인 주거 생활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실외기를 감시하며 에어컨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주거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순히 에어컨을 오래 틀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점검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밤사이에 중부에 폭우 쏟은 강한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은 상황이죠. 그동안 비의 영향이 적었던 영남에는 한낮에 포항과 경산이 36도, 대구 35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에 그동안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무더위 역시 찾아옵니다. 곳곳에서 33도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요즘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밤낮으로 더위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년 중에 무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초복이죠. 예, 보양식 드시고 더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슬라생은 여러분 마음의 보양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디오.

오늘은 본격적인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복날이면은 삼계탕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삼계탕 한 그릇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복날을 맞아서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올해 닭고기 가격은 어떤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양계 농가들의 현실은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0: 한국육계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문정진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초복입니다.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은 회장님은 네. 삼계탕 꼭 드시겠네요.
1: 네, 네. 오늘 초복을 맞아 이천 지역의 노인 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나눠드리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0: 아, 또
1: 어르신들께서 그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복날이 되면 또 회장님은 또 어르신들을 네네. 찾아뵙고 그러시네요.
1: 항상 그렇게 해봤죠.
0: 그러니까요. 아유, 예. 오늘 초복이고 이제 중복, 말복도 다가올 텐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복날에는 삼계탕을 가장 많이 찾으시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크십니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어떤가요?
1: 가격은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10년 전에도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닭고기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과 백숙 등 보양식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인 그 가격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소비자들께서 걱정하실 정도의 공급 부족 상황은 아니고 올 여름에도 우리 닭고기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0: 네. 10년 전과 닭고기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생산자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1: 네네네. 생산.
0: 근데 사실 외식 가격을 보면 지금 삼계탕 한 그릇 값도 막 2만 원이 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은 가격 진짜 많이 올랐다.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1: 예예예.
0: 예. 그렇게 되면 생산자분들은 실제 이 소비자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럼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1: 이제 그 시세가 산지 시세가 있고 소비자 시세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산지 시세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공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가 출하하는 산지 시세 기준으로 현재 육계는 kg당 2,300원 수준으로 한 마리당 약 4,000원. 토종닭은 kg당 4,000원 수준으로 한 마리당 약 10,000원 정도. 삼계의 경우는 한 마리당 3,6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 시세는 그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그 어제 그 자료를 냈는데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계는 한 마리당 6,180원, 토종닭은 한 마리당 11,000원에서 15,000원, 삼계의 경우 5,300원 정도입니다. 다만 판매처와 닭의 중량, 유통 형태에 따라 실제 가격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막 그런 수준은 아니신 거예요?
1: 예, 농가에서도 이 산지 가격은 사실은 안정적인 상황인데 외식 가격 폭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닭고기가 원가 외에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부재료, 가격 등 다양한 비용이 함께 이제 반영되어서 또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과 농가가 받는 가격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삼계탕 혹은 그냥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도 닭고기 가격이 오르면 이거는 같이 농가도 돈을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소비자 가격이 올라도 농가 소득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1: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판매 가격보다 생산비가 더 큰 변수입니다.
0: 아.
1: 또 이 사료비와 병아리 가격, 또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그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농가의 그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경영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0: 아.

0: 하고 그래서 농가에서 환기도 잘 시켜야 되고 냉방 시설도 좀 갖춰야 되고 충분한 급수도 그 줘야 되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름철이 돼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네, 출하 일정에도 일부 영향도 주기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냉방비 뭐 예. 닭들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이 폭염에 문제가 예. 없도록 시설도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 관리비가 더 들어간단 말씀이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올해도 폭염이 좀 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0: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폭염이 좀 지속이 되면 이제 막 닭이 또 사료 섭취량도 좀 줄고 또 성장 그 속도도 늦어지고 이제 심한 경우는 폐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회장님도 혹시 직접 닭을 키우세요?
0: 아, 그 역시 직접 농장을 그 아버지 때부터 지금 운영을 해왔고 또 현장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육개협회와 또 한국 소종탁에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그래서 네. 이 농가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생산비 부담과 이상기후입니다.
1: 아.
0: 또 사료비와 전기료,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이 계속 되는 데다가 지금 폭염이나 가축 질병 같은 변수는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육개농가와 토종닭 농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예측하기 어려운 생산비 부담 그리고 이상기후가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 말씀하셨고
0: 네네네.
1: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종종 이제 기사가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이제 흔히 이제 살처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예예.
1: 그것도 굉장히 큰 위협 아닌가요? 요즘엔 상황이 어떤가요?
0: 이제 고병원성 AI는 지금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 있는데 그 10월부터 다음 해 2월에서 3월 정도까지고 여름에는 고병원성 AI는 다행히 발생되지 않아서 그 농가들이 그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아 여름에는 또 그래도 고병원성 AI는 좀 덜한 편이군요.
0: 예, 예.
1: 그러면 10월부터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이 생기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0월부터는 또 이제 특별 방역 기간이 그 시작되어서 농가는 차단 방역 또 소독에 책임을 다하게 되죠.
1: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심각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회장님은 오랫동안 이렇게 닭을 키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농장을 네네. 해오셨는데 진짜 힘든 적 있으셨어요? 예전에 어느 정도까지 좀 힘든 적 있으셨어요?
0: 그 가장 힘들었을 때에는 이전에 그 언론에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사를 쓰기를 팬데믹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독감 이렇게 해서 닭고기 먹으면 혹시 독감이 걸리나 하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1: 아, 그랬었습니까?
0: 그때 네네. 너무 힘들었어요.
1: 아,
0: 그런데 네. 결론은 뭐냐? 그때 언론이 그렇게 잘못 기소를 했지만 결론은 지금까지 AI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1: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한테 예. 안 좋은 영향을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0: 예, 단 한 명도 없었어. 이것은 이제 정부하고 또 우리 관련된 협회 농가들이 그 힘을 합쳐서 그 우리나라는 그 닭고기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인체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1: 네,
0: 그래서 닭고기는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 그리고 항상 보면 바로바로 이제 농가에서도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조치를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언론이 기사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0: 뭐
1: 예.
0: 끓여 먹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조리를
1: 예.
0: 하면 괜찮다. 이거 맞아요?
1: 예.
0: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예.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지금 이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뭐또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중에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직 수급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앞서 하셨었죠? 네.
1: 이 올해는 그 수급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공급될 상황입니다.
0: 예. 그럼 가격도 뭐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가요?
1: 네. 가격도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고 비슷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외식 물가는 사실은 이 삼계탕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걸뭘 먹어도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삼계탕을 집에서 끓여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집에서 직접 끓일 때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해 먹을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죠. 집에서 직접 조리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보양식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이나 토종닭백숙은 재료만 준비하면 가족들과 함께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집에서 우리 국내산 닭고기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삼계탕 또는 소중닭 백숙 식당을 찾으신 분께서는 삼계탕과 소중닭 백숙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최저임금과 고유가 높은 공과금 등으로 자중고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또 후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두시는 것도 기분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어도 너무 좋고 저렴하게 이제 훨씬 해 드실 수 있고 하지만 음식점 가서 삼계탕집 가서 드시면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외식 물가 삼계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닭 가격은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수 없는데 다만 이거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식비가 소비자들이 외식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는 건닭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인건비라던가 뭐 우리
1: 맞습니다.
0: 사장님 매장 유지비라던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삼계탕 가격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회장님은 따로 이렇게 매장은 안 하십니까? 농가만 하시고 삼계탕집 뭐 전문점이나 이런 걸 따로 운영하시지는 않아요?
1: 따로 저희 협회에서는 그 매장을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0: 네네.
1: 그 소상공인하고 우리 생산자 단체는 어찌 보면 동전 앞뒤 양면과 같아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우리가 잘 사육하면 이분들이 판매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나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1: 소비량이 지금 이제 닭고기가 이제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국민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단백질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는 물론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조리법, 또 간편한 소비까지 모두 갖춘 것이 꾸준한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그 밀키트 시장 확대, 또 배달 문화의 성장으로 고기를 접하는 기회가 크게 늘어났고, 최근에는 운동과 건강 관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단백 식품으로서의 가치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0: 안전성과 품질은 물론 그 동물 복지, 친환경 이력 관리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유키트에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닭고기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회장님이 한국 육계협회와 네.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을 다 맡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요거 좀 여쭤볼게요. 그 네. 일반인들 저도 포함해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일반 육계하고 네. 토종닭이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맛이나 식감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0: 육계와 토종닭은 그 각각의 매력이 분명합니다. 육계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삼계탕이나 닭갈비, 치킨처럼 짧은 시간 요리를 하는데 잘 어울리는 제품이고 토종닭은 식감이 쫄깃하고 오래 끓일수록 깊은 국물 맛이 살아나 그 백숙이나 닭볶음탕처럼 끓여 먹는 요리 제격입니다. 소비자분들의 취향과 요리에 맞게 선택하시면 각각의 맛과 매력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회장님은 육계가 더 좋으세요? 토종닭이 더 좋으세요?
0: 저는 다 좋아하는데요.
1: 네.
0: 다 좋아하는데 토종닭을 푹 끓여서 백숙으로 먹는 것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1: 토종닭을 백숙으로 푹 끓여 먹는 거요?
0: 네네.
1: 그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0: 네네네 할 수 있죠.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리 회장님만의 요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0: 예, 저는 이제 그렇다고 토종닭만 얘기하면 그렇고요. 저는 그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즐기고 싶을 때는 육계로 만든 삼계탕을 또 쫄깃한 식감과 깊은 국물 맛을 즐기고 싶을 때는 토종닭으로 푹 끓인 백숙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별히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과 대추, 또 황기 같은 보양 재료를 함께 넣고 푹 끓여 닭고기의 맛과 영양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즐기는 방법입니다.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든든한 한 끼 보양식으로 즐기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1: 네. 일반 닭보다 토종닭이 조금 더 비싸죠?
0: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량이 또 더 나가고 네. 사육 일자가 좀 길기 때문입니다.
1: 사육 일자가 조금 더 길군요, 토종닭이.
0: 네.
1: 그렇군요. 토종닭이 기본적으로 더 좀 큰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호수가 있는데 1km에서 그 2km 500까지도 있어요.
1: 토종닭 진짜 크네.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끝으로 예. 우리 국민들이 어쩌면 보양식으로 가장 많이 즐겨 드시는 게 닭으로 된 뭐 삼계탕 외에 이제 닭 음식일 텐데 닭 요리. 네네네. 닭고기와 토종닭 소비에 대해서 국민께 뭐 당부의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끝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0: 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올 여름에도 우리 닭고기와 토종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닭고기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국민들의 식탁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계신 우리 육계농가와 토종닭농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육계회와 한국토종닭협회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초복에는, 그리고 또 중복 말복도 있죠. 우리 닭고기로 만든 삼계탕과 토종닭 백숙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닭고기 산업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한국육계협회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0: 아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5780번님이요. 토종딸기든 일반닭이든 압력솥에다 마늘, 양파, 대파 많이 넣고 푹 끓이면 됩니다. 라고 레시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덥고 습합니다. 여러분. 보양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애프터스쿨 정준하가 부른 연계백숙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전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복인 오늘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강원과 남부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34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서울은 29도가 예상이 되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빗길에 도로가 미끄러워서인지 오늘 이른 시각부터 계속해서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 하류나둔목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밀리는데요. 한남대교를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구미부근 3,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라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아주 잠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해주셨다고 말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국정기획 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제유가 공급망 불안을 상수로 보고 장단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원유와 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회 경로 이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 이란 무력 충돌이 다시 반복되고 종전 협상도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한 영향을 받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동반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3.3% 오른 7,081호 개장해 7,000선을 넘어섰고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2.77% 오른 805호 개장해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 전원회의 끝에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 9,420원을 더 받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에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성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각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며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필승교의 수위는 1.08m를 기록했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북한에 많은 비가 이어진 만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비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내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며 다음 주에는 상황이 정말 나빠질 거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나흘째 교전이 이어진 가운데 이란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셔틀선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공격했으며 이 가운데 피격된 몸바사 비호는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이 지배하는 선단 소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포항과 경산이 36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도 곳곳에서 33도를 웃돌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금 이 방송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이것 트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버스는 기사님의 자가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조용히 가고 싶을 때 원치 않는 소리를 강제로 들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원래는 졸음 운전을 막아주고 교통정보도 알려주던 고마운 존재였지만 다들 이어폰을 끼는 요즘에는 생활소음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버스에서는 틀지 말라는 민원까지 등장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바로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카메오 2번 라디오

3번 시나리오 4번 슬라생 들어주오 1번 까메오 2번 라디오 3번 시나리오 4번 슬라생 들어주오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군요. 대중교통 안에서 이거 틀어주시는 기사님들 많으시죠? 버스 기사님들도 그러시고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이거를 트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승객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대중교통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함께 의견 보내주세요. 뭘까요? 예, 버스에서는 틀지 말아달라. 이런 민원이 왔다고 합니다. 1번 카메오, 2번 라디오, 3번 시나리오, 4번 슬라생 들어줘 중에 정답이 있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와중에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를 진행하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라고 해요. 전화 오면 모르는 번호라도 한번 받아주시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진행하는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지금 이 방송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함께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는 선물에 더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커피 한잔 드실 수 있도록 참여 많이 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여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쿠폰은 청취율 조사 종료 후에 발송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947번님, 버스 안에서 이것을 크게 트시는 기사님이 계셔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저는 앱으로 들어요. 수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커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다. 볼륨 조절을 좀 하면 괜찮을 것도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2402번님, 마음속은 저희 오늘 정답 4번이라고 보내고 싶다라는 고백과 더하여, 아, 이제는 이것을 듣는 것도 어려운 빡빡한 세상이 돼서 아쉽네요. 저는 일하면서 듣는 아주 힘이 되는 고마운 방송입니다. 항상 슬기롭게 듣고 있어요. 단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아, 저희 방송을 정말 애청해주시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또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는 이렇게 짤막한 이렇게 코드 음악을 제가 또 이렇게 녹음해서 틀어드리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런 짤막한 음악이 나가죠. 제 목소리도 있고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 가사까지. 고맙습니다. 4561번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슬라생 들어주오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나에게도 행운이. 예,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왜 전화 받았다는 분들이 안 계시죠? 가끔 한두 분씩 꼭 계셨는데 뭔가 마음이 심란해지고 있습니다. 슬 이런 라디오 생활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도대체 누구한테 이 전화가 가는 걸까요? 3565번님, 대중교통 안에서 듣는 재미도 좋아요. 라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쵸? 여러분은 어떠세요? 택시 탔을 때, 버스 탔을 때, 기사님이 이것을 틀어주셨다, 틀어놓으셨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견, 보태해 주세요. 7346번님, 이거 들어야 졸음 방지됩니다. 택시기사인 저도 종일 트는데요. 소리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기사님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이고 이거를 틀어놓으면 모두가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것 볼륨을 크게 키워두신 우리 기사님 분들, 혹시 승객분들이 너무 이제 큰 소리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소리의 조금만 볼륨을 줄여주시고 계속 FM 94.5MHz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이거 트는 거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요.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거 좀 강제로 듣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라는 건데요. 뭘까요? 1번 까메오, 2번 라디오, 3번 시나리오, 4번 슬라생 들어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갑니다. 이 노래 제목이 오늘 정답입니다. 트랜스픽션이 부릅니다.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지난 7월 1일 인천시에 역사적이고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려 31년 만에 기존의 행정구역 체제를 허물고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은 2군 9구 체제를 공식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단은송 기획총괄과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괄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기획총괄과장 단은송입니다.
0: 7월 1일부터 인천시가 2군 9구 두 개의 군과 아홉 개의 구로 이렇게 새롭게 행정체제를 개편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고 또 출범을 맞이한 소회는 어떠신가요?
1: 네. 7월 1일은 1995년 인천광역시가 출범한 이후에 무려 31년 만에 2군 9구로 행정체제가 새롭게 개편된 날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을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출범 기념 행사장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고요.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 여러분의 환한 표정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인천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단순하게 행정구역의 이름만 바꾸거나 혹은 지도상 경계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화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1년 만의 변화인 만큼 저희 공직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0: 31년 만에 바뀐 거잖아요.
1: 네.
0: 왜 지금 이런 개편을 했는지 그 배경이 뭔가요?
1: 인천이 2군 8구 체제를 31년 동안 유지해 왔었는데요. 그 사이에 인천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95년 당시에 인구가 235만 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306만 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면적도 넓어지고 경제규모 역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규모, 행정수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영종, 검단 지역은 예전보다 인구가 크게 늘었고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 시민 여러분의 주거지와 생활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종은 특히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 검단은 아라뱃길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컸고요. 반대로 생활권이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는 중구 내륙과 동구는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행정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도시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행정체제가 변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불편은 시민 여러분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편은 커진 도시 규모와 달라진 여건에 맞춰서 행정의 틀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더 빠르고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갈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시민들의 경우는 내 삶의 터전에 그 체계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궁금하실 거고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좀 알기 쉽게 한번 짚어주세요.
1: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중구, 동구, 서구를 실제 생활권과 또 인구 규모에 맞게 통합 조정, 분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존 중구에서 바다 건너의 영종 지역을 떼어내서 영종구를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이 이제 독자적인 이름을 달고 글로벌 항공 레저 도시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중구 내륙 지역 그리고 동구가 합쳐져서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지역이 인천의 시작이면서 또 근대화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습니다. 서해구는 도시재생 그리고 미래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고요. 검단구는 자족형 친환경 복합도시로 빠른 성장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해구 그리고 검단구가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우고 기존 군구와도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31년 만에 2군 9구 체계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뭐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시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가까워진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서구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훨씬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영종 주민들은 구청에 한번 가려면 인천대교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비용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역이 생활권에 맞게 조정이 되면서 민원 처리나 복지, 도시 계획, 뭐 혹은 생활 인프라 확충도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물포구는 원도심의 가치, 영종구는 국제도시의 경쟁력, 서해구와 검단구는 미래 도시의 성장 동력을 각각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께서는 더 가깝고 더 빠른 행정을 체감하시게 될 것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성장이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31년 만에 기존의 행정구역 체제를 허물고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은 2군 9구 체제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단은송 기획총괄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FM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에요. 9914번님, 저는 시내버스 운행하면서 이것을 듣는데 만약 슬라생을 못 듣게 한다면 승차 거부라도 해야지요. 흑. 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셔야죠. 515번님, 이것은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이 매체는 보통 친구 같은 매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죠? 1199번님은요. 버스에서 이것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집중돼서 내릴 때 중요한 얘기 나오면 미리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크크 내리기가 아쉬웠어요. 또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3861번님. 왜요? 버스에서 이거 들으면서 가면 좋기만 하던데요. 예, 휴대폰 통화하는 사람들 목소리 크게 하는 게 더 민폐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서 가게에서 저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3806번님은 안전운전 때문에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리가 크면 이게 불편감을 드릴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러니까 안전운행에 불편함을 주고 또 승객분들이 대중교통 탔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소음처럼 느껴진다. 요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우리 기사님들이 잘 볼륨 조절하셔가지고 FM94.5MHz YTN 라디오 계속 들어주세요. 오늘 SAT, 버스에선 틀지 말라는 민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바로 이것 무엇일까요? 1번 까메오, 2번 라디오, 3번 시나리오, 4번 슬라생 들어주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6: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슬라생 후.

0: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월드컵 대참사 이후에 한국 축구를 향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화가 난 거는 단순히 성적 때문은 아니고요. 감독이 어떻게 선임됐는지, 또 협회는 제대로 일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이번 청문회가 한국 축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조성용 축구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0: 네, 지난번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1: 네.
0: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1: 저번에 나왔을 때까지는 이 탈락이 확정이 되진 않았었는데.
0: 맞아요.
1: 그 이후에 그 제가 빙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0: 우리 그 예. 32강 가는 경우의 수 따져봤었습니다.
1: 예. 그 빙고판이 거의 뭐 안 되면서 결국엔 뭐 떨어졌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좀 우리 한국 축구가 이런 월드컵 성적으로 인해서 많은 어두운 점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번 탈락을 계기로 좀 이 개혁의 좀 계기가 되고 속된 말로 싹 다 갈아엎는 그런 순간이 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눈이 지금 축구협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본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골문계 터졌다고 봐야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돌연변이에 의존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뭐 유소년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 쌓아 올려와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 움직였던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뭐 박지성 같은 돌연변이가 등장하고 손흥민, 김민재 이런 스타 플레이어 돌연변이들이 등장해서 이 한국 축구를 멱살 잡고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돌연변이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나는 거고 결국 이번 북중미

0: 룩업에서 모든 게다 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22일에 이른바 축구 청문회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이제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이번 이 청문회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0: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저는 청문회에 그렇게 믿음이 안 갑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그 지금 북중미 월드컵의 실패로 인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은 뭐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의 뭐 불법성이라든가 뭐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이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파헤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는 2024년 9월에 문체위에서 국회 현안 질의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갔었던 내용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거를 질의할지 솔직히 저는 이렇게 뚜렷하게 감은 안 잡힙니다. 만약에 이 청문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시나리오를 꼽는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손흥민을 왜 남아공전 선발에서 뺐나요? 왜 쓰리백을 썼나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이 청문회는 하느니만 못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청문회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넘어서 좀이 대한축구협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뭐 일종의 이 유소년부터 이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짚는다면 청문회는 의외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성적이 좋았다. 32강 가고 막 16강 가고 그랬다면 지금 사실 축협에서 24년도에 홍 감독 선임하는 문제는 이미 뭔가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는 채로 지금까지 온 상황인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성적이 좋았다면 이 청문회가 있었을까?
0: 전혀 없었죠. 그게 이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인데 지금 이번에 뭐 북중미 월드컵이 실패하면서 이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4년 뭐 이번에 새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항상 월드컵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조금 지나면 조용히 덮어지고 이런 게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문회 한 번, 그리고 뭐이 혁신위원회 한 번, 이런 걸로 이 대한민국 축구가 확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그걸 좀 짚어주세요. 아마 청문회 하실 분들이 듣고 계실 테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원래 손흥민 선수 뭐 누구누구 참고인으로 부른다며 이런 말 했다가 그건 이제 무산이 됐는데 어떤 질문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 밝혀줘야 됩니까?
0: 그러니까 이 청문회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권에게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잘못한 거 있고요. 그리고 이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 또는 이 한국축구에는 정몽규와 홍명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적폐들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한국 축구에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 떠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축구계를 안 떠납니다. 어딘가 K리그, 뭐 유소년, 지역 축구협회 이런 데서 한 자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한국 축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거는 뭐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뭐 K리그, 유소년, 이 밑바닥이 썩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팀 운영만 가지고 뭔가를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부 장기가 곪아 있는데 이 얼굴에 종기 하나 좀 보인다고 종기 도려냈다고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뭐 대표팀 운영, 뭐 대한축구협회 수뇌부 여기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더 근본적이고 이 밑바닥을 한번 좀 훑어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 일단 문체위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운영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비리 의혹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지금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0: 그렇습니다.
1: 주요 증인들 출석 여부부터 짚어봐야 돼요. 홍명보 감독은 일단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 온다고는 했죠.
0: 네, 일단 홍명보 전 감독은 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뭐 청문회에서 부른다면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한 상황이고요.
1: 네.
0: 앞서 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다가
1: 맞아요.
0: 철회가 됐습니다.
1: 네.
0: 사실 이 참고인으로 채택한다는 게 너무나도 이 축구를 모르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나마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박지성 K축구 역시.

0: 그러니까 누구누구 조사해야 돼요?
1: 일단 뭐 나오실 분들은 일단 얼추 나온 것
0: 아니
1: 같은데.
0: 본인들이 나갈수 있다 없다
1: 네.
0: 밝힌 거와 상관없이
1: 네.
0: 조 기자님이 나오셔라 나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
1: 일단 저는
0: 누구예요?
1: 개인적으로 이 청문회에서 그 증인으로 김정배 전 부회장을 채택을 했거든요. 저는 이 김종배 전 부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가 굉장히 좀
0: 오,
1: 흥미롭습니다.
0: 그래요?
1: 예, 홍명보 그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뒤에서 뭔가 좀뭐 이임새 이사에게 전권을 준다거나 뭐좀 이런 것들을 이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협회 수뇌부는 어느 정도 증인으로는 다 나온 것 같고, 근데 참고인 에서 좀더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참고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0: 김종배 부회장 나오고 정명규 전 회장 안
1: 예,
0: 오죠?
1: 정몽규 전 회장도 이제
0: 나옵니까?
1: 예, 증인으로 출석할
0: 그리고
1: 예정입니다.
0: 홍명보 전 감독도 나온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
1: 네네.
0: 그리고 이임생 전 이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 예, 증인이기 때문에 뭐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몽규 회장이나 뭐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새 이사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24년 9월 현안 질의에서도 좀 출석을 한바 있거든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말에서 뭔가 더 유의미한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주요한 인물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서 뭘
1: 네.
0: 물어봐야 될까요? 뭘 밝혀야 돼요?
1: 그러니까 일단 그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 사실 24년도에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더 파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임새 이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해명이 굉장히 부실했고, 당시 대한축구협회도 자료를 그렇게 막 모두 다 제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요 핵심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여기서 좀더 파야 됩니다. 이 정치권이 지금 계속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이 제보 받은 것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보 받은 것들이 아쉬운 게이 팩트체크는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아직 청문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제보는 받되 여기에 대한 이 검증을 정말 철저히 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청문회에서 정말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0: 또 하나 관심 쏠리는 게 앞서 홍전 감독의 선임 과정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수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1: 네.
0: 이건 어떤 부분을 좀 검증을 해야 돼요?
1: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0: 뭐가요?
1: 선수단 불화설이나
0: 예.
1: 운영을 청문회에서 따져 묻는다는 거는
0: 네. 예. 네.
1: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선을 굉장히 잘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 북중미 월드컵 실패를 한 거는
0: 예.
1: 맞습니다만, 이게 뭐 위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0: 네네.
1: 그래서 이 감독의 무능 또는 감독의 선수단 운영 실패는 이 축구 대한축구협회 안에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증해야 되는 거지, 이게 청문회까지 갈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청문회에서 손흥민 왜 뺐습니까? 왜 쓰리백을 썼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뭐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이 청문회를 하면 이뭐 정치 성향과는 정말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거고 공격을 할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감독 고유의 권한이라든가 이 청문회까지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대한민국 국회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라면 이 국민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이 국회에서는 좀더 머리를 냉정하게 차갑게 유지하면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단 운영, 뭐 불화설, 원팀 실패 이런 단어들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순간 이 차가운 머리는 없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문체위에서 밝힌 것이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의혹 파헤치겠다라고
1: 네.
0: 했기 때문에
1: 네.
0: 그걸 잘 여쭤본 건데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그거 질문 정말 필요한 걸 해야
1: 네, 정말 필요한
0: 된다.
1: 걸 해야 되는 거죠. 정말.
0: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몽규 회장이 13년간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0: 일단 그거부터 짚어봐야 된다.
1: 예, 13년간 회장.

0: 직을 맡으면서 사실 이 축구계에서 평가하기로는 정몽규 회장 주변에는 이제 예스맨밖에 남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그 정몽규 회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이 대표팀 운영이라든가 한국 축구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좌지우지된 건 없는지 좀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되고, 이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점이 문제였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좀 따져 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이번에 대대적인 개혁이 정말 필요하고 이번 청문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마 국민도 지켜보실 거예요. 지금 조 기자님도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히 느껴져. 아, 우리 조 기자님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셨으면 가서 한마디 하셨을
0: 아,
1: 텐데
0: 제가
1: 연락
0: 아직
1: 안
0: 그 정도는
1: 왔어요?
0: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참고 있습니다.
1: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터뷰 때 아, 그때 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0: 네,
1: 보셨거든요. 진짜
0: 예.
1: 관심 갖고 보셨거든요. 그때 쓴소리를 되게 많이
0: 저는
1: 하셔가지고
0: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 심장이
1: 그래서 청문회에서 부를 줄
0: 벌렁거려가지고, 예,
1: 알았죠.
0: 쉽지가 않습니다.
1: 참고인으로 연락은 못
0: 예,
1: 받으셨지만
0: 아유,
1: 여기서
0: 말씀하도록
1: 하고
0: 감사합니다.
1: 싶은 말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도 짚어봐야 되고 개혁이 필요한데 청문회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난해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에 선거인단이었던 축구 심판을 상대로 경기 배정 또 승급 언급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0: 네.
1: 이 의혹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0: 이런 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꼽혔던 게이 속칭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간선제라서 좀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난 협회장 선거 때이 선거인단이 한 1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선거운동을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언급된 이 문진희 심판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위원장으로서 또 중립과 또 심판 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인물인데, 이 선투표권이 있는 심판에게 경기 배정과 승급을 언급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이 향후 협회장 선거에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막을 필요는 있을 것
1: 이번
0: 같습니다.
1: 청문회에서 그럼 이거 짚어봐야 되겠네요.
0: 네, 그럼요. 예,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정선거 행위라고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청문회에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니까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0: 그렇죠.
1: 협회장 선거는 어땠는가를 봐야 된다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구조적인 불법성, 위법성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축구협회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결정에 그 의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는데
0: 그렇죠.
1: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 아도 좀
0: 네.
1: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습니다.
1: 축구협회장 그 지금 없잖아요.
0: 네.
1: 언제 선거해요?
0: 일단 원래 규정상으로는 회장이 사퇴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재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 이 박지성 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 혁신위원회에서 좀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60일 이내라는 규정을 손봐서 좀 연장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뭐 선거제도라든가 뭐 입후보 기간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뭐곧 내년 초에 또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이 회장 선출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K축구혁신위원회가 지금 선거 규정부터 손본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선출 기한, 회장 선출 기한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선거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손봐야 될 부분은 뭘까요?
0: 아,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인들의 이익단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회장 선거를 봤을 때 정몽규 후보가 득표율이 거의 85.7%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축구인들이 정몽규 회장의 카르텔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가장 시급히 좀 손봐야 될 거는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 선거운동을 아까 전에 이제 언급하신 대로 좀뭐 전화나 이런 걸로 좀 불법성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적으면요. 그런 이 선거인단을 좀 개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좀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주장하고 싶은 네. 것은 이 선거인단에 비축구인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 아, 지금 다 축구인으로 돼 있어요?
0: 예, 지금 선거인단은 대부분 축구인으로 돼 있고 직선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축구인에게 이제 부여하자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1: 축구인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에 축구 선수이거나 그러니까 뭐
0: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돼 있거나 뭐 이제 뭐 심판이나 이 관계자 요런 사람들을 축구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축구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숫자를 세 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만 명 전부를 뭐 이렇게 직선제로 하는 방법은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투표권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축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볼펜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목인데 이렇게 돈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팬들은 지금까지 이런 의결권이나 투표권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런 팬들을 비롯한 비축구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들도 단순히 축구인들의 뭐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좀 한국 축구의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비축구인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한번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현재 차기 협회장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안팎에서 신문선 교수 또 김성한 쿠팡플레이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나 봐요.
0: 네.
1: 차기 협회장이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 뭐가 있을까요?
0: 정말 지금까지 축구협회장 선거는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였다라고 말씀을
1: 그랬어요?
0: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계속해서 좀 연임을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협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두 가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인사 측면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한국 축구의 외교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이나 피파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말 지금까지 국민들과 팬들의 불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좀 이 여론을 수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좀 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뭐 추천하실 분 있어요? 추천하실 수 있게 제가 기회 드릴게요.
0: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속에 누구 있으세요? 생각하는 분들?
0: 근데 진짜 너무 인물이 없어요.
1: 아, 정말 그래요?
0: 예.
1: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0: 그걸 잘 찾아보는 것도 또 제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1: 찾아봐주세요.
0: 하겠습니다.
1: 예. 예. 대표팀 감독 선임도 다시 시작됐는데 벤투 감독이 나 복귀하고 싶다 약간 의사를 밝혔어요.
0: 네, 제가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1: 그렇구나. 우리 단독 기사가 조 기자님 거였구나.
0: 예예.
1: 어때요? 벤투 감독 될까요?
0: 실제로 관심을 표명한 건 맞는데 네. 벤투 감독이 관심 표명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선임하는 것도
1: 그렇죠.
0: 공정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고요. 또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 감독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청문회든 뭐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서든 이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 선임 프로세스도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해서 좀 명확한 기준에 맞게 선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일단 순서상으로는 협회장이 뽑히고 나서 감독 선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0: 그게 일단 수선상은 많은데 협회장이 거리인 상황에서도 이 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1: 그래요?
0: 하지만 이제 이 향후 좀 수뇌부들이라든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임 일정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한국 축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감독은 어떤 유형의 감독이에요?
0: 일단 리더십이죠.
1: 리더십.
0: 예, 단순히 이제 대표팀 감독은 전술만 짜는 감독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전술이랑 뭐 이런 것들은 코칭 스태프가 분담할 수 있지만 이 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들고 여기에 국민들까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그걸 해내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감독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한국 축구는 팬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팬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0: 네네.
1: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또 축구협회 개혁까지 연결되는 지점에서 한국 축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어떤 가치 뭘까요?
0: 공정성이죠. 이 스포츠의 최고 가치는 공정함입니다. 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함으로써 스포츠라는 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끄는 건데 지금 한국 축구는 뭐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뭐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한국 축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7월 22일에 한국 대한축구협회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열리기 때문에 좀 그 자리를 여러분이 국민이 눈 크게 뜨고
0: 아, 그럼요.
1: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이 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물은 썩어가고요. 상처는 골마 터집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냉철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상관이 없지만 네. 2016 북중 월드컵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0: 네네.
1: 그래도 지금 열심히 보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0: 아, 그렇습니다.
1: 지금 이제 결승 곧 오잖아요.
0: 4강 한 경기 남았고 그다음 네. 이제 3, 4위전과 결승 남아 있습니다.
1: 아, 지금 모두 네 나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자. 프랑스는 이미 떨어졌어요.
1: 떨어졌어요?
0: 예, 예.
1: 어, 미안해요. 저 우리나라 끝나자마자 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0: 아, 이해합니다. 예.
1: 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끝으로 우리
0: 우승팀
1: 조스트라다무스. 예. 조스트라다무스로 남을 것이냐? 보통 사람 조성용으로 남을 것이냐?
0: 예.
1: 네, 촉 들어보겠습니다. 월드컵 우승팀 어디가 저는, 될까요?
0: 저는 속어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역사상 그 징크스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요거를 하나씩 지우면 답이 나옵니다.
1: 오.
0: 자, 일단 먼저 직전 연도 그 발롱도르 수상자가 포함된 국가는 떨어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게 직전 연도 수상자가 프랑스의 우스만 뎀벨레였고 아. 프랑스가 떨어졌습니다.
1: 아.
0: 그리고 월드컵 직전에 피파 랭킹 1위인 팀은 피파 랭킹이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1: 헉?
0: 직전 피파 랭킹 1위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빼고요.
1: 예.
0: 그리고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로 이 감독이 자국 감독이 아닌 국가는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잉글랜드의 감독은 독일 국적의 투엘 감독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빼면 스페인이 남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1: 스페인 우승입니까?
0: 예.
1: 와, 이거 만약에 조성용 기자 이거 맞추잖아요? 그럼 난 네. 조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약간 남양 특집 같아. 이 징크스 어떻게 깰 수 있어요?
0: 이 징크스가 정말 가장 늦게 시작한 징크스가 이제 피파 랭킹이었거든요.
1: 네.
0: 이게 94년 미국 월드컵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1: 네.
0: 32년간 이어진 징크스라서
1: 어머나.
0: 이거 쉽게들 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야, 올해 이거 깨지면 진짜 대박이네.
0: 이거 깨지면 이거는 뭐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 팀이 정말 너무 잘한 겁니다.
1: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용 기자가 예측한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팀은
0: 네.
1: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 스페인 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정말 슬라생 정말 교양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1: 예.
0: 와서 저는 자꾸 스코어 맞추고 있고 우승팀 맞추고 있어서
1: 아닙니다.
0: 좀 민망하긴 합니다.
1: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또 슬기로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1: 그럼요.
0: 또 너그럽고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조성용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SAT 정답 라디오였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비가 그쳤습니다.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오후까지 조금 더 가끔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 오늘 후텁지근함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강릉이 34도, 대구 35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에 일요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오전 내내 매시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현재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홍진문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연희램프 부근부터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로는 사근램프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도 현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 지나실 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멀리 구미부근 3,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계속해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의 임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 목표에 맞춘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함께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쉽고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부처 업무 보고에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200여 명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보탤 예정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제유가 공급망 불안을 상수로 보고 장단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원유와 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회 경로 이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 이란 무력 충돌이 다시 반복되고 종전협상도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무더위, 폭우 등 계절적 재난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민생에 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한 영향을 받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동반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6.39% 오른 7,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3.3% 오른 7,082로 개장해 7,000선을 넘어섰고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는 5%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21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2.77% 오른 805로 개장해 800선을 회복했고 오전 10시 반 기준 5.09% 오른 8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 국면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5월보다 2.1포인트 오른 118.8이었습니다. 지수가 100이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115를 넘기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됩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심리 지수는 138포인트를 기록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수로 집계됐고 경기는 125.7포인트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 전원회의 끝에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 9,420원을 더 받습니다.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을 웃도는 1,700원으로 결정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건데 1월부터 4월 취업자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1만 1천 명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특별수사단도 지난 11일 청장실을 포함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실무 책임자를 소환합니다. 합수부는 오늘 서울시 선관위 선거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앞서 소환했던 기획계장의 직속 상급자인 선거 과장을 상대로 선거일 당일 대응 과정과 사전 준비가 충분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일 오전 송파구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지원 요청을 받은 뒤 보고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나 중앙선관위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들은 산발적으로 조금 더 내리다 오후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까지는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곳곳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한낮 기온 강릉 34도, 경주 35도, 경산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도, 습도는 90%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기존 결선투표제와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치르는 제도입니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런 결선투표를 한 번의 투표로 끝내는 방식인데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후보들의 선호 순서를 함께 적어 투표합니다. 먼저

1순위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가장 득표수가 적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유권자가 적어낸 2순위 후보에게 넘겨 다시 집계합니다. 이 과정을 누군가 과반을 얻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선호투표제의 장점은 결선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사표 발생을 줄이고 다양한 후보의 출마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반면 투개표 방식이 복잡하고 후보 간 선호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로 꼽힙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장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하르그섬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진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빠르게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이란에 대한 공습은 본인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며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란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거라며 국가 핵심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전에도 이란의 협상단과 접촉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합의를 원하고는 있지만 합의할 때마다 번번이 약속을 깨뜨려 왔다며 이제는 합의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상작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미국을 대신해 지상작전을 수행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르그섬 정유시설 공격이나 점령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때도 발전소와 교량 공격을 예고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핵심 인프라 공격 위협이 처음이 아니라며 실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재한대입니다.
1: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사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4: 모든 의원들은 존경하는 최고 지도자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미국의 죽음을, 미국의 복수를. 이란 의회 부의장입니다.
3: 이란 의회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혁명수비대는 침략 세력과 협력해 기뢰가 매설된 항로를 통과하는 것은 후에
3: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단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말도 우리의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3: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아예 해협 밖 안전지대에 새로운 항구를 짓고 육상 송유관을 뚫으면서 탈 호르무즈 우회로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검은 연기와 거대한 불길이 중동 최대 물류 항구인 두바이 제벨 알리 항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타격으로 주요 항만 시설이 파손되면서 항구는 멈춰섰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물류와 관광 허브로 도약하려던 두바이의 경제적 아킬레스건을 이란이 정확히 노린 겁니다.
5: 이란은 공격을 통해 걸프 연합을 깨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미국과 더 밀착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방분석가입니다.
6: 해협 안쪽 항구에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자 아랍에미리트는 신규 항구와 터미널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오만만과 맞닿은 해협 밖 푸자이라 해안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홍해 연안을 잇는 1200km 길이의 거대한 동서송유관을 통해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육상으로 우회 수송하고 있습니다.
5: 그 국가들은 무역로 다변화에 나설 겁니다. 원유는 육상 송유관으로, 화물은 해협 밖 항구를 확장해 수송할 겁니다. 해상 데이터 기업 수석 분석가입니다.
6: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력하는 아랍 국가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흔들며 노골적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 미군이 주둔하는 한 페르시아만의 안전은 없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모든 국가가 위험에 처할 겁니다.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입니다.
6: 대체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한 항로가 안정화될수록 해협 봉쇄를 무기로 삼아온 이란의 역내 협상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의 덫에서 벗어나려는 산유국들의 치열한 대안 찾기가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년 11개월의 남은 임기가 더 중요하다며 보고 대상 부처에 철저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7: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인데 지난해 12월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체로 지금까지 부처들이 1년간 많은 성과를 냈다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의 임기가 더 중요하다며 국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 정책 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순서인 재경부 업무 보고를 들은 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추진 상황부터 물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좌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인해 외환시장에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이 너무 많다며 담합과 체납, 세금 징수 문제도 화두로 꺼냈는데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새로 생긴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직접 지목하며 업무 보고를 이어갔는데요. 매우 예민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연관돼 있는 사안인 만큼 국익수호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대미투자와 쿠팡 문제 등 한미현안 전반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오늘 귀국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1: 올해 업무 보고는 지난번과는 달리 국민도 현장에 직접 참석을 했죠?
7: 네, 오늘 업무 보고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전 모집한 국민 참여단도 국정 점검에 나섰습니다. 직업

이는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학생과 주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고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22명이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 등 여러 주주 가치 재고 조치에도 주주총회 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질의가 우선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자신도 들었다며 관리감독을 잘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질문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국민참여단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패 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핵심 스피커 두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경기 화성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2: 반갑습니다.
0: 국무회의 가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쓴소리 꼭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국무회의를 갔는데 별말은 못했습니다. 어제 화면 보시죠.
3: 저기 오늘 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어디 내가
0: 저,
3: 내가 지금 잘 안 보였어요.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4: 아유, 감사합니다.
3: 예.
4: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5: 아, 지금 이거는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0: 한성숙
5: 하겠습니다.
0: 국무총리입니다.
4: 예, 그러면 총리님 방금 전에
0: 오세훈
4: 서울시가
0: 서울시장입니다.
4: 준비한 보고서를 저
5: 네네,
4: 정책
5: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4: 실장님하고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5: 네.
4: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서
3: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예.
4: 뭐 하고 싶었는데.
3: 제가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자,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에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10억은 1,
2: 네, 일반.
3: 50억은 5, 70억은 7.
6: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0: 임기근
6: 30억
0: 김무조정
6: 써주신 분들이
0: 실장입니다.
3: 아, 금액으로 썼어. 의외네. 한 50억 할줄 알았는데.
4: 20억도 네. 꽤
0: 김용범
4: 많습니다.
0: 청와대
3: 20억도
0: 정책
3: 많아요?
0: 실장입니다.
3: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것 같은데.
5: 네, 전
0: 한심 드릴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3: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0: 마지막에 집 팔렸다 이 얘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먼저 오세훈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국무회의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간 건데,
2: 예,
0: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0: 예.
2: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0: 전용기
2: 불편한 마음으로
0: 민주당
2: 보시지는 않았을
0: 의원입니다.
2: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울시나
0: 예,
2: 국가 전체를 담당하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 국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가 기본
0: 예,
2: 적으로 배석자이기 때문에 배석자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권이 아무래도 이 회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좀 지방선거가 살짝 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2: 뭐 아무래도
0: 예,
2: 마음속에서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0: 예,
2: 한성숙 총리께서 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비단 선거의 유불리 싸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0: 예, 뭐 야권에서는 입틀막이냐, 그래도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인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7: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0: 이재영
7: 불안감이
0: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입니다.
7: 선거에서 반영이 됐는데, 사실 그 부동산 하면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지역이 결국엔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장에 대한 뭐 예의는 둘째치더라도 의견은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0: 예,
7: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0: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1년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게 이제 실용 정치, 그다음에 외연 확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한다면서 뭐 사실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 등용하기도 하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는 정책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물론 이게 반대 진영이 있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1: 예.
0: 그 의견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땐 아,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실용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나
1: 예.
0: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답변에 잠시만요.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 이 속보를 좀 전해드리고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찰 특수단의 중간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오늘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됩니다. 강력팀장의 폭로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윗선에서 스토킹, 살인을 연결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그 윗선이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폭로를 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사경찰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통화를 확인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목적을 입증할 CCTV 보고서가 조작되거나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살인이냐, 아니면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던 살인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좀 주요했고요. 그리고 장윤기 부친이 증거인멸하는 것을 광산경찰서 팀장이 도왔다.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구속된 강력팀장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 강력팀장이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을 연결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재영 당협위원장도 그래도 서울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면 다음 국무회의 때는 발언 기회 줄까요? 어떻게
2: 근데
1: 보십니까?
2: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이야기를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말씀 주셔야 됐었고, 그리고 관련된 서울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CG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왜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견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대체해서 이 의견을 들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실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집권을 또 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몇만 원 공급됐는지는 구두로 듣는 것보다 서면으로 듣는 게더 확실한 것이고 사후 대책을 만드는 데에도 더욱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것이 검토된 이후에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일의 속도를 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실시간 댓글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또 너무 좀 가벼워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0: 그 부분도 지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그 행위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런 제스처를 한 건데 또 실질적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섬세하게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왜냐면 이게 20억이냐 30억이냐 이런 얘기를 그냥 국민들한테 맡겨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혼란이 올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즉석에서 듣고 오히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할수 있는 서울시장의 얘기는 안 듣겠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총리가 오 시장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자마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총리가 총리된 지 얼마 됐죠? 얼마 안 됐죠? 그 뜻은 뭐냐면 미리 이미 벌써 회의 전에 오시지.

0: 시장이 혹여라도 발언을 하려고 하면 뭐 선거 때도 그랬고 하겠다고 했으니 한 총리께서 이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저는 이미 벌써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각본대로 한 거다.
0: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운영을 해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국무회의에서는 오 시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차단할 것을 생각하고 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바로 수렴하려고 했고 또 이걸 생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들은 이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은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국무회의 때오 시장이 이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발언을 할수 있을 때 그게 좀 열띤 아니면 최소한 몇 마디라도 오가는 그런 토론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충분히
1: 짧게 부탁드립니다.
2: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참석자와 배석자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CJ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시장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민영배 시장도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았을 텐데 본인의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석자로서 이렇게 발언권이 제한돼 있고 제안을 하고 한다면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일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만 마치 일부러 배척했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왕따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다.
2: 일괄적으로 배석자는 처음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 어쨌든 다음 국무회의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한다면 그때 발언을 할 것인지는 언론이 주목은 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2대 1 구도가 좀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청래 전 대표가 연일 2대 1 구도로 두들겨 맞으니 많이 아프다, 살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송영길 의원의 공세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 매번 신문에 명청대전이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4: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부질이 국민의힘에게 한 석을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됐죠.
1: 정청래 그래서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4: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혼자 많이 좀 하게 되고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가면서 하게 됐어요.
5: 너무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6: 비유가 좀 거시기.
5: 아니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6: 예.
5: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김영남 그 위원장 현재 지역 위원장인데 그걸 지지한 당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그래요. 근데 아무튼
5: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1: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발언의 수위도 점차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을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됐다. 정청래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김용남 전 평택을 후보도 글을 올렸습니다.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남겼는데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정청래 후보나 김어준 씨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뭐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낙태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일까요?
2: 뭐 낙태라는 발언까지 한 것은 좀 과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1: 표현은
2: 있습니다.
1: 과했다. 네,
2: 표현이 그렇게 됐으면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김용남 후보는 저렇게 황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난 선거를 돌아보면 김용남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 민주당원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후회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김용남 후보나 다른 민주당원들이 듣기에는 참 아쉬운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치러 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오늘 저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 예. 게 이런 날선 발언들을 한다고 해서 좋아할 국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제된 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1: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의원님 정치 고수인데 저렇게까지 수위를 높이는 건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 굉장히 좀 분노한 지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예. 집권 1,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명청대전이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실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언론은 사실 갈라치기 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큰 키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역적으로 처형됐을 일이다. 예전 같으면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민주당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까지 느껴지는데 발언 수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0: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예. 몸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생각은 거의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지만 요즘에 민주당이 적통 논란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요즘에 적통 논란을 누가 따집니까?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뭐 기득권을 그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뭐 강한 진짜 왕권 시대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예. 도대체가 이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권 경쟁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저 보여줄 수 있는 이 수준인지 의식이 과연 어디가 있는지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지만 예. 그건 진짜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지 마음과 머리는 거기 가 있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주가 주식시장 보면은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무슨 사이드카하고 무슨 발동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예. 완전히 거의 도박판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민생을 챙겨야 될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런 곳에서 좀 소모되고 있는 부분들, 정치적 그 캐피탈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거는 이분이 과연 페이스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니면 아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당선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이 바뀐 게 아닌가? 예.
1: 뭐 이런 언론을 생각. 도배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의원이. 저는 예.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예. 기회가 생겼고 그 선호투표제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덕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전략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1: 어쨌든 정청래 몰아세우기에는 김민석 전 총리보다 송영길 의원이 더 앞장서는 모습이고 오늘 나온 발언 중에 정청래 전 대표가 먼저 의원이 됐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실제로 날선 발언들이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발언들을 소환해서 깔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도 하고
1: 이런 있거든요. 문제제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2: 과거 이재명 시장 시절에 예. 실제로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비판은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1: 성남시장 시절이요?
2: 그렇습니다. 예. 상쇄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깔보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싫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장 시절의 일들이고 예. 그때 당시에도 당내 갈등이나 당내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과 비유해서 우리가 연결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유도 충분히 참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2: 과거에 그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 지금의 이 갈등설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었습니다. 예. 과거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발언들을 소환해서 먼저 의원이 됐다고 깔본다라고 한 이야기는 예. 아예 맥락이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연계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적통 논쟁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이어갔을 때는 더욱 우리 민주당이 갈등과 예. 분열하는 양상만 보일까 봐 하는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 예. 부분입니다.
1: 정청래 전 대표 지금은 뭐 이심정심 이런 걸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예.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친청계에서는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친청 최민희 의원은 이번 전대를 이렇게 불러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름하여 석길래 대전입니다. 명청대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반명으로 몰아서 궁지에 몰려는 것 식상하다. 석길래, 그러니까 저 세 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러보자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좀

0: 부분들은 저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석길래라는 말이 아직 뭐 낯설긴 한데 어쨌든 명청대전 이건 쓰지 말자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야말로 명청대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저러면 저럴수록 뭐 사실 입에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예. 저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명청대전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요즘에 그 명명하는 데 굉장히 바쁘세요. 선거 때는 문조 털레오가 있었죠. 그건 아직 이미 조금은 좀 덜 쓰여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정책으로 그리고 좀 당당한 정치, 보기 좋은 정치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 네. 시선을 국민의힘 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장애 집회를 이어가면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중진도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3: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0: 출근 도장을 찍듯 홀로 찾아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했던 잠실 올림픽공원을 넘어 장애로의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1: 여러분 그분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0: 국내에선 장대표 체제가 이대로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1: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2: 사퇴가 필요하다.
1: 장 대표가 안 진다면 우리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3: 거기는 사실은 갈립니다. 지금 지도부가 거치를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시는 분도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달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여투쟁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게 의견이 참 모아지지가 않네요. 그게 의견이 참 모아지지가 않네요.
0: 네, 오선 중진의 입에서 오늘 장동혁 이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장님, 네. 사퇴야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고 이제 중진의 입에서 직접 거론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죠?
4: 특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말을 매우 아끼고 조심하게 그러니까요. 발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중진에서 이 상황이 더욱더 지속되면은 당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사실 지방선거 직후에 저희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희망적인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 그게 다시 다 되돌아갔어요. 그렇죠. 아니면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들, 특히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보면 계속 국회 내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 대표로서 뭐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장외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장외로만 지금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 내에서 본인의 말이 안 통하거나 국회의원들, 특히 자당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본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총에서 무슨 결정이 나더라도 난 안 물러나겠다. 예. 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걱정과 우려가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특히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는 뭐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0: 정리가
4: 하잖아요.
0: 정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4: 근데 저는 예. 정점식 의원도 보면은 예.

0: 원내대표도 보면 의견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의견 수렴도 안 했을 사안인데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앞으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뭐냐. 예. 여기에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를 떠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에 대한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오늘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안 물러나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지금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은 물러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건가요?
0: 그 두 분도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에 아마 그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그게 의리가 됐던 본인의 자리가 됐던 아니면 뭐 의제가 됐던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당내에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 꽉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 당원들까지도 지금은 많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도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질 시기가
1: 고민은 오래 하신 것 같긴 한데
0: 예. 그렇죠. 예. 제 생각에 제 성격상 뭐 YTN에 나와서 제 성격상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1: 예.
0: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본인들 예. 정치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장애 집회에 집중하면서 일종의 좀 버티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에 집중하는 거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인데요.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당의 명분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2: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예. 그동안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되어버렸고 예.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한 다음에도 그게 계속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조경호 시장이 그러면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그걸 바라는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만들겠다. 나 혼자 살고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그래도 응원하던 원내 의원님들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저는 명분을 상실했다. 그 어떤 기반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계엄의 밤을 놓고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자기 하나 살자고 추경호 그리고 국민의힘을 사지러 온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뭐 저는 저 말은 맞다고 봅니다.
1: 맞다고 보십니까?
3: 기본적으로 네. 예. 그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한동훈 대표는 나는 문제없고 내가 계엄 막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도 아마 그 계엄의 날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런 말씀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실제 본회의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1: 본회의장에 있었고 표결도 했죠.
3: 그렇습니다.
1: 그때는 친한계였으니까요.
3: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한계고 아니고 관계없이 계엄의 예. 날에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신 분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내가 계엄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그날 밤의 혼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의 리더십만이 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하신 말씀.
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비전을 내세우며 당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7: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0: 라디오 청취율 조사.
9: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0: 02.
9: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0: YTN 라디오.
9: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0: YTN 라디오.
11: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0: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0: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9: 어떻게 다르게?
10: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2: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3: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3: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15: 할머니가
13: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는 축소됐지만 영남권의 더위는 더 강해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하남쪽은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가는 길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있고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1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1: 예,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소청을 제기한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승훈 기자,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오늘 진행이 되죠?
2: 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합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 선거용지 분류 작업을 진행했고 조금 전인 12시 10분쯤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출된 투표함은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긴 뒤 오후 1시쯤부터 재검표에 들어갑니다. 재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충북도 선관위가 맹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시하게 됐습니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는 124표, 0.11%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무효표 수가 당락 격차의 18배인 2,277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무효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검표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의 투표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이르면 오후 6시쯤 재검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소청을 제기한 맹후보 측은 선관위에 개표 당시 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 자릿수 표차가 뒤집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재검표를 통해 당락이 뒤바뀌게 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개선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투표지가 반출되는 충주시 선관위와 한국교통대 재검표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0: 태풍 바비의 본체는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1: 산사태 위험과 더위는 물론이고 장맛비도 예고가 됐는데요. 정혜용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빗소리가 밤에 크게 나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예.
0: 밤사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2: 네. 우선 밤사이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바람이 집중이 됐습니다. 먼저 밤사이 내린 비의 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강수량을 먼저 보시면 중북부 지방으로 집중이 되는데요. 강북구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30mm가 10시 기준으로 내렸고요. 네, 그 밖에 성북구 지역으로도 1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도 지역으로도 남양주와 청평, 화천 이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요란한 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천 강화 양도면 지역에서 시간당 56.5mm의 비가 관측이 됐고요. 김포와 파주 지역으로도 시간당 50mm에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 지역에도 시간당 4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1: 어제 예고가 된 것처럼 중부에 좀 많은 비가 내렸는데 역시 열대 수증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내륙으로 이 열대저압부가 이동을 할 때쯤에는 예. 온대저기압으로 한 번 더 약화를 하면서 성질이 더 변질이 됐습니다. 네. 예, 다만 이 태풍에서 약화한 비구름이 열대 수증기를 충분히 머금은 채 우리나라로 이동을 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지금 레이더 화면은 어젯밤 10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강한 비구름이 지금 서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이 지역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이 비구름이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비구름이 빠져나가는 이동 속도가 무척 빨랐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래도 정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던 상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오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대 수증기 통로가 이 한반도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바비 비구름이 약화했던 상황입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고기압이 이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열대 수증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강수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밤사이 더 많아졌던 거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잖아요. 네. 이 역시 이 바비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5등급까지 발달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열대 수증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수증기가 계속해서 통로를 만들면서 더위를 몰고 왔기 때문에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폭염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원래 좀 더울 때 습기가 많으면 더 덥게 느껴져서 참 더위 나기가 네, 참 힘든데 비 그치고 한숨 좀 돌리나 했는데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바로 산사태입니다. 산사태와 지반 붕괴는 많은 비가 내린 뒤에 지금부터 좀 가장 주의해야 할 시간대인데요. 며칠 동안 좀 쉬지 않고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대지는 이미 좀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좀 초과한 포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는 좀 수압이 어느 정도 좀 흙을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비가 멈춘 뒤에는 물이 지하로 좀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큰 상태입니다. 지금 전조 증상을 또 좀 나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바람이 없는데 좀 나무가 흔들리거나 예. 또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또 경사면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좀 솟아오를 때 그리고 계곡 상류 부근 에서 흙탕물이 좀 밀려오거나 우물이나 샘물이 갑자기 좀 끊겼을 때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산사태 전조 증상을 좀 의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자, 비가 그치자마자 오늘 마침 이제 초복이 다가왔는데 네네. 앞서 지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수증기들이 실제 네네. 폭염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2: 네,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폭염 중대 경보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앞서 이제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도 네, 초복 더위를 몰고 왔는데 이 수증기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복 더위 역시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를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예. 끝으로 간략하게요. 주 후반에 또 비 예보가 지금 있는 것 같던데요. 비가 네. 많이 옵니까?
2: 열기가 쌓인 상태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 기습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내일과 모레 사이 남부지방으로 80mm가 예보됐고요. 일요일에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는데 이때는 꽤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0: 비 예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은 기상재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지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경기 수원에서는 빌라 외벽이 무너졌고 곳곳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혜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2: 네, 침수 피해가 일어난 경기 파주 스크린 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이수빈 기자는 어디죠?
3: 네, 경기 수원시 원천동 빌라 외벽 붕괴 현장입니다.
0: 네, 먼저 김혜린 기자, 침수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이곳 스크린 골프장에는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전기가 대부분 나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 조명은 물론 스크린 화면까지 들어오지 않아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침수 피해가 담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성인 발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이곳 지하 스크린 골프장에서 집수정 펌프로 물이 들이닥치면서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양수기 4대를 동원해 밤새 15톤가량의 빗물을 빼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는 이곳이 지대가 낮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피해를 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1: 그곳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 전반적으로 피해가 상당했죠.
2: 네, 어제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장애 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관련 신고도 9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16건이 접수됐고, 파주시와 남양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파주 현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0: 네. 이번에 수원으로 좀 가보죠. 이수빈 기자, 그곳에서는 외벽이 붕괴됐다고요?
3: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폭우와 강풍으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건물 내부에 있는 배관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떨어져 나온 잔해는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고 추가 붕괴에 대비해 건물 근처에는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무너진 건 오늘 아침 7시 1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지만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빌라에 거주하는 19세대 주민을 대피시켰고 원천동 주민센터에 임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런 만큼 구청은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1: 다른 곳에서는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고요?
3: 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서 아파트 뒷산에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상황 판단 회의를 한후 전문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벼락이 친뒤 바위가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서대문구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폭우로 인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네, 폭우 피해 현장 알아봤습니다. 김혜린, 이수빈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초복이라서 보양식을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1: 게시용 금지법의 내년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4: 네, 경기 성남시 모란흑염소 특화 거리입니다.
1: 네, 지금 뭐 점심시간이긴 한데요. 지금 뭐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4: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흑염소탕과 보신탕 전문 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흑염소 특화 거리는 과거 게시장으로 불리던 가축 거리였습니다. 때문에 보신탕이나 영양탕 간판을 내건 식당도 많았지만 지금은 간판을 찾아보기 어렵고 일부 식당 메뉴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복인 만큼 식당은 평소보다 더 붐비는 모습이지만 보신탕보다는 흑염소탕을 주문하는 손님이 더 많습니다. 제 옆에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보신탕 한 그릇 가격이 지난 3년 사이 2배가량 올라 현재 3만 원이라 경제적인 부담도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뭐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영향도 있을 텐데 개 식용은 내년부터 완전히 금지되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우선 지난 2024년 2월 공포됐습니다. 유예기간 3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개사육 농가 1,500여 곳 가운데 82%는 이미 전업 또는 폐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0: 있습니다. 식용 게를 취급하는 유통, 식품 접객업체 수는 지난달까지 4,100여 곳 가운데 23%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도축 등 관련 사업장도 앞으로 차례대로 문을 닫을 예정인 만큼 내년 여름부터는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1: 네, 전당대회 경선룰을 두고 시작한 민주당의 개파간의 갈등이 이제는 막말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협공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도 경선룰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죠.
3: 네, 친명계는 청년최고위원제 부결을, 친청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의 당원당규 위반을 따지며 맞붙은 건데요. 회의 마지막엔 황명선, 박기환 최고위원이 공개 언쟁을 벌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개파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 비방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이른바 명청대전을 두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참수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서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정 대표가 지난 6.3 선거에서 평택을 무공천했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부모가 자식을 지웠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에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울 일이냐고 섬뜩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당내 청년 영향력을 키우는 4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를 청년 몫으로 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 네, 뭐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법정 증언으로 이제 촉발이 됐죠.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의 갈등도 악화 일로인 것 같죠?
3: 네, 안철수 의원 주말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금지를 외친 데 이어서요. 자신을 공격한 친한계를 여의도 레카라고 지칭하며 창당할 거라면 이분들은 꼭 배제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혼자 살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당을 사지에 몬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권도 없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게 다이지 않느냐며 이번 일로 한 의원 복당은 어떤 명분도 상실됐다고 맹폭했습니다. 친한계는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오늘은 광주로 향합니다.
2: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사위가 열린다고요?
3: 네, 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빼고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도 이어갑니다. 어제 보안수사권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예외적인 경우 검찰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다음 주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와 외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유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잠시 뒤 당론 발의합니다. 다만 법안을 제출한 뒤에도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복귀할진 고민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에 들어가더라도 민주당이 또다시 표결을 강행할 경우 결국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이란을 압박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별안간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라고 압박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 바로 전쟁 개시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예,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것이 타코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타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0: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갈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주 탁 과겠지. 그러면 곧 이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면은 또좀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통행료 받겠다고 그랬다가 또뭐안 받겠다. 이게 전부 다 탁구 일환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환을 이렇게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 뭐 다음 주까지 종전압이 안 되면은 그 인프라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실제 뭐그 전에 또는 전후에서 이란과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것까지 가면은 좀 곤란하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다음 주까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있어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라면 거의 뭐한 10여일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타격할 거 타격하고 안 나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그리고도 이제 안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전력시설하고 교량시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력과 교량시설을, 교량을 파괴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란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모든 물류가, 모든 산업이 다 이제 스톱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란 내에서는 서로 강경파하고 온건파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정부 시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이란도 아마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 실장님, 7월 달에 저희가 또이 얘기하고 있을지 잘 몰랐는데, MOU 체결돼서 지금 종전 협상한다고 하다가 이런 얘기 또 하니까 왜또 저러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보시기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0: 원래요, MOU든 협정이든 조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양쪽이 서로 나중에 불리할 때 다르게 해석할 만한 것들이 포함이 돼야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MOU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5항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서로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통항에 방점을 둔 거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조치할 수 있는데 방점을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통항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2: 결국은
0: 거죠.
2: 호르무즈 간격이 아직도
0: 그렇죠.
2: 안 좁혀진 거예요.
0: 그게 이제 제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갈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핵무기급에 가까운 그런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1: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상전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신 수행할 어떤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어딘가요? 이스라엘인가요? 어디입니까?
0: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보다는 이란계 쿠르드가 아마 거기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쿠르드 족들은요, 크게 이란의 서부, 이라크의 북부, 그리고 이제 터키의 남부 이렇게 해서 모여 살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인구가 한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인구 그 정도 되면서 국가를 구성하지 않은 유일한 그 민족, 그게 아마 쿠르드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내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들은 800에서 한 1천만 명 정도가 돼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자치정부예요. 자치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네들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란의 쿠르드 족들은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 국가에서 훈련을 못 받으니까 이라크의 자치정부가 있는 그 쿠르드족,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 인원들이 5,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한 것은 바로 이라크에서 지금 현재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이란계 쿠르드족 한 5,000명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2: 지상군 투입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0: 그렇죠.
2: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전쟁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0: 네, 전쟁의 재개라고 하는 것은 지상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사실상 이제 우리 역사성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공중공습 그것만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코소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8일간의 공중전으로 해서 그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코소보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만일에 이제 미군이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이라크나 죄송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여기에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지상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간을 한 10일간 일부러 예. 좀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1: 다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고 사실 아까 뭐 핵만큼 위험한 네. 무기일 수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자신네들이 이제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오만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 오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유엔 그 이 해양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통항을 보면.

0: 은 원래 오만 쪽으로 나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이 거기에다가 기뢰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북쪽으로 캐슘섬 쪽이죠. 캐슘섬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만에서도 아이 그러면은 우리도 나오기만 했는데 우리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나도 만들겠다 해서 그게 들어오고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주로 이란이 통제해 왔고 이 남쪽은 미군이 통제해 왔어요. 그래서 오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두 개의 통로를 이용을 하자. 그래서 내 여기서 오만 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나는 통행료 안 받겠다. 위에 있는 너희들 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 통행만 허용을 하되 통제는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오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통제하고 싶으니까 오만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항로를 하나를 다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통제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오만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입장하고 이란의 입장하고는 다르긴 한데 결국은 미국의 입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1: 톨게이트 문제. 이
0: 네.
1: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겠다고 했다가 또 중동 투자 협정으로 가름하겠다라고 했다가
0: 네네.
1: 말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0: 이게
1: 정리될까요?
0: 이제 말 바꾼 것도 타코를 이제 벌써 한 5번 정도 했죠. 그래서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받겠다고 그랬다가 5월달 같은 경우는 안 받겠다고 그랬다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동맹들한테는 안 받겠다고 그랬다가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3일하고 7월 14일날 얘기한 게 다르잖아요.
1: 어떻게든
0: 거기에서
1: 이익은 챙기겠다는 거죠.
0: 그렇죠. 20% 받겠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왜안 받겠다고 그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받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지금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테니까 통행료 받는 것은 받지 말아라. 그 전화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날 이렇게 20% 받겠다고 그랬을 때 저거는 안할 거야라고 생각, 딴 생각을 가지고 저걸 던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걸프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이건 없애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20% 통행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유 통행을 주장을 하고 얘기하고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 이렇게 보죠.
2: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암살 시도설이 계속해서 조금씩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직 그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이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게 뭐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0: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시혜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이제 백악관 내에서 이루어졌겠죠. 지금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백악관 내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녀요. 왠지 크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외로운 늑대들한테 지침을 주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암살해라라고요.
2: 시도해라
0: 그게
2: 이렇게.
0: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1: 표적이다. 뭐 이런 거를
0: 그렇죠.
1: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까?
0: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다음에 백악관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죠? 제가 나를 근데 또 서로가 서로를
2: 의심하게 될
0: 의심하게
2: 거예요.
0: 되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에어포스원 막 갈아타고 그런 게 그런 맥락인
0: 맞습니다.
1: 거죠? 최근에.
0: 에어포스원을 갈아탄 것은 이제 이게 새로운 그 카타르로부터 받은 거. 거기에는 대공 미사일에 대한 그런 방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기종으로 갈아타고
1: 그랬군요.
0: 이렇게 복귀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란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명령한 것도 사실은 이란이 거기에 지나가려고 하는 그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 사실상 빌미가 됐죠.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자신에 대한 이 테러, 암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공격을 다시 명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파기를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1: 어쨌든 뭐 대화의 여지는 열어놨으니까 어떻게
0: 그렇죠.
1: 마침표가 찍힐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스페인이 프랑스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2: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프랑스.

0: 테니스는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결승 길목에서 스페인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사실상의 결승답게 팽팽했던 압박전에서 스페인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전반 20분 야말이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프랑스 수비수 디뉴의 발길질을 맞고 쓰러져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오야르 사발이 가볍게 차너 스페인이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핵심 수비수 살리바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되면서 큰 악재를 맞이합니다. 다급해진 프랑스는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3분 스페인이 특유의 패스 게임으로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진을 무너뜨린 포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프랑스 골망을 또 흔들었습니다. 결국 2대0 스페인의 완승. 스페인은 4강전까지 단 한 골만 내주며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결승에 올랐습니다.
2: 오늘 스페인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말이 골을 넣을 줄 알았지만 오야르사발이 골을 넣을 거라고 말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1: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준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잡아낸 것도 스페인이었습니다. 유로 2024와 지난해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도 프랑스를 무너뜨린 겁니다.
2: 우선 스페인 팀에 축하를 전합니다. 내가 프랑스를 응원했지만 오늘은 스페인이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더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 스페인의 결승 상대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준결승 승자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예, 한국 축구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 뒤 브리핑에 나선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가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신임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프로배구 여자부의 전 코치가 부적절한 행위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수는 지난 1월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전 코치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고 이 코치는 사직 이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9: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0: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11: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1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메로나가 아닌데?
1: 뭔 소리야? 딱 봐도 메로나인데.
0: 아니야, 이거 봐. 메론바잖아. 이름이 바뀌었나?
2: 멜론 아이스크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 냉동고에서 익숙한 초록색 포장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두고 실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래 쌓아온 포장 이미지를 따라한 것이냐, 아니면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색을 쓰는 것까지 막는 게 정당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1: 너 그 뉴스 봤어?
0: 무슨 뉴스?
1: 대패 삼겹살. 그거 백종원 대표가 만든 거라고 했었잖아.
0: 아, 그치 그치. 90년대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는데 거기에 삼겹살 넣으니까 고기가 마치 대패로 민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마?
1: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 원조라고 보긴 어렵단 판단이 나왔대.
0: 어? 에이, 그럴 리가. 상표 등록도 했다 그랬지 않았나?
2: 최근 또 하나의 원조 논란이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아닌 고기,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패 삼겹살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유튜버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법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원조라는 말의 법적 의미,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반복되는 원조 분쟁 사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2: 오늘은 이른바 식품업계에서의 원조 논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원조 논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방송에서 대패 삼겹살을 내가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3: 네, 보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1993년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게 됐고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패 삼겹살을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대패 삼겹살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판매한 음식점이 있었다며 최초 개발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3: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환 PD가 유튜브에서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하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이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라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원조 여부 자체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가맹점주가 그 문제제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내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다, 이 말씀인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3: 법원은 원고인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패 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김 PD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김 PD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

0: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백종원 대표가 1990년대에 대패삼겹살 상표호를 등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표를 등록했으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조 아니냐? 이거 어떻습니까?
0: 예, 저도 뭐 상표 등록만 가지고 마치 특허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하지만 상표 등록과 원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그 사람이 해당 음식이나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는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최초 개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상표 등록과 원조 여부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백종원 대표가 원조라고 알고 그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뭐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거래를 했다.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사 먹었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거나 그 표현을 신뢰에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책임까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원조라고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허위였는지, 그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만으로 곧바로 대규모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광고나 홍보 방식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그런데 음식점에서 이런 원조 논란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집, 냉면집, 뭐 해장국집, 뭐 족발집, 오래된 맛집 골목을 가보면 한쪽에는 이 집이 원조, 뭐 맞은편에는 여기가 진짜 원조, 뭐 원조의 원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정말 먼저 시작한 집은 어떻게 가르고 다른 집에 원조라고 쓰면 이게 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부정 경쟁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0: 네, 원조라는 표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최초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로 원조라고 광고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기, 지역에서의 인지도, 소비자들의 인식, 오랜 사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집 골목에서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1: 이런 원조 논란, 대패삼겹살이나 음식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이름, 포장, 색깔과 이미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이 반복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로나와 메론바 소송이죠. 이 사건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와 매우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레는 연녹색 바탕, 중앙에 제품명, 양쪽에 멜론 사진 등 전체적인 포장 이미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서주의 메론바가 이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둘이 매우 흡사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반면 서주는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그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디자인의 유사성을 부인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빙그레, 그러니까 메로나가 졌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메로나가 이겼습니다. 메론바가 진 거죠. 왜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0: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색상 하나만 보지 않고 바탕색의 명도와 채도, 글씨 위치, 멜론 사진의 배치 등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답한 점과 메로나가 장기간 사용하면서 형성한 식별력을 인정해 빙그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저도 이거 사실 두 제품을 다 봤는데 헷갈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냉동실에서 꺼내보니까 그제서야 메론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그레가 승소한 케이스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비슷한 소송이 여럿 있었지만 승소 선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네, 맞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유사포장이나 미투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닭볶음면 사건. 이름도 굉장히 유사하죠.
1: 그러네요.
0: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M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등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로나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네, 이런 소송에서 원조 업체, 그러니까 먼저 제품을 만들고 오래 팔아온 업체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0: 예,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외관이나 이름만 보고도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의 식별력이 형성됐냐라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는 점, 실제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메로나 사건에서는 약 20년 동안 동일한 포장 이미지를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높은 인지율과 혼동 가능성이 확인된 점, 또한 후발 업체가 포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고 메로나 제품의 매출은 약 732억 원이었던 반면 피고 메론바 제품의 매출은 약 1억 9천만 원에 불과해 서주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메로나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을 변경한 시점과 그 이후에 매출 변화 추이를 볼 때 원고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을 종합해 빙그레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초복인데요. 삼계탕 드시면서 기력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남과 강원 동해안, 호남 내륙과 제주 북부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권은 폭염경보라 더 덥고요.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강남권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 목포 쪽은 송악에서 당진 가는 길 차로를 교대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위로 두 건의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강릉 방향 양지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여주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경찰은 증거를 삭제하고 수사 축소를 지시한 강력 팀장을 구속 송치하고 윗선이 개입했

0: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수사팀의 증거 은닉 그리고 사건 축소 정황을 확인했죠?
1: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부터 장윤기 사건 강력팀장과 팀원 18명을 38차례 조사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 7곳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장윤기 사건 담당 강력팀장을 증거 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팀장은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와 성인용 인형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아들 집 주소와 범행 차량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또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배제할 것을 팀원에게 지시한 것도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에 삭제를 지시하고 차량 수색과 DNA 감정 결과서 등 감식 보고서를 검찰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강력팀장은 특별수사단에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원 등 3명도 입건하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보다 훨씬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파악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황은 광산경찰서 강력팀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네, 검찰도 오늘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 등 사건 당시 수사 지휘라인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이 경찰의 지휘부가 부실 수사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과 10일에도 광산경찰서 서장실과 강력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광주경찰청의 의사결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이 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지휘부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윤호입니다.
2: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제 기일 연기를 신청한 민중기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김건희 씨의 대법 선고.
3: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김건희 씨의 대법 선고 기일이 결국 변경됐죠?
3: 네, 당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어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특검 측은 최소 한 달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보다는 적은 8일 더 늘어난 건데요.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2: 네,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은 뭔가요?
3: 네,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란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겁니다.
2: 네, 어떤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나요?
3: 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사전 계약이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제 윤 전 대통령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명 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협의를 지배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시선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2: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조금 전인 1시 30분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오후 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의제기로 지연됐는데요. 재검표를 소청한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청인은 CCTV 영상 그리고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하기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는 시간 지체 이유로 이런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세 차례 퇴거 경고에도 불응해서 경찰력을 투입해 퇴거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개표소 소란으로 예정보다 30분 늦게 조금 전인 1시 30분부터 재검표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와 관련해서 당초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의제기로 지연됐고 30분 뒤인 조금 전인 1시 30분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면 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주시 의회 현직 의원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시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0: 네, 지난밤 경기 지역 일대에서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빈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 네, 경기 수원시 원천동 빌라 외벽 붕괴 현장입니다.
0: 네, 김혜린 기자는 어디입니까?
2: 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0: 네, 먼저 이수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내부 배관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건물 높이 2층까지 외벽이 허물어지면서 콘크리트나 벽돌 등 잔해물들은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붕괴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는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무너진 건 오늘 아침 7시 1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 배관이 휘어졌지만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수원 영통구청 등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빌라에 거주하는 19세대 주민을 대피시켰고 원천동 주민센터에 임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런 만큼 구청은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며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다른 곳에서는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고요?
1: 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상황판단 회의를 한 후 전문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벼락이 친 뒤 바위가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서대문구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폭우로 인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엔 경기 북부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스크린 골프장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요?
2: 네, 이곳 스크린 골프장은 물이 빗물이 들어차면서 전기가 대부분 끊겼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 조명은 물론 스크린 화면까지 나오지 않아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침수 피해가 담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성인 발목 높이까지 흙탕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이곳 지하 스크린 골프장에서 집수정 펌프 처리 용량보다 더 많은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양수기 4대를 동원해 밤새 15톤가량의 빗물을 빼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는 이곳이 지대가 낮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피해를 본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0: 네,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 전반적으로 피해가 컸죠?
2: 네, 어제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5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장애 신고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관련 신고도 9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나무 쓰러짐과 도로 침수 등 16건이 접수됐고 파주시와 남양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이수빈, 김혜린 기자 연결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도권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안개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며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1.08m를 기록했고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북한에 많은 비가 이어진 만큼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개방하는지가 주목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인근 군남댐에서 방송을 통해 상류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고 있다며 하천 주변에 있는 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3: 네, 오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또 강북 모텔 살인 사건의 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자, 오늘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진척된 것 같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이 다소 미온적인 거 아니냐,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경찰 조직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공개를 한 후에 여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 역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고요.
3: 예.
4: 다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하면서 지금까지 밝혀냈던 부분들을 오늘 입장을 발표할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또는 언론에서 공개한 사실과 약간 다른 사실들이 새롭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3: 예.
4: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과연 윗선이 누구냐,
0: 예.
4: 그리고 그 윗선의 누군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느냐, 그 지시에 따라서 여러 경찰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윗선의 누군가와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예, 가장 중요한 건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밝혀진 내용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4: 네, 우선 이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3: 예.
4: 조금 전에도 언급이 한번 나왔죠.
0: 예.
4: 피해자를 범행 전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3: 예.
4: 그 후에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제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처음에 장윤기가 체포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성인 걸 알고 범행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몰랐다는 답을
3: 그러게요.
4: 했거든요. 그런데 성별을 알고 성적인 목적으로 노리고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생각을 했지 애초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냐 피해자를 알고 있었냐 일방적이지만 이 부분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3: 네.
4: 하지만 오늘 발표에 따르면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3: 예.
4: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적인 범죄까지 더해서 보자면은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인식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자취방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 등이 성적인 범죄의 준비 작업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3: 예.
4: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고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 조직의 노력들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비난

0: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1: 네. 경찰 조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송치가 됐는데 오늘 중간수사 결과에서도 이 혐의들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일단 성인용 인형 그리고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장윤기의 자취집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 또 범행에 사용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의 키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목적의 어떤 범행을 의심하는 그런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가리도록 다 제출하지 않도록 또는 제출하더라도 그 앞부분에 썼던 요약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증거 또한 거기에 더해서 증거 영상의 삭제라든지 기타 종합적으로 볼 때 수사 내용의 축소 등등을 지시한 것으로 현재 중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 네. 자, 이 구속된 강력 팀장 왜 이런 주요 증거를 누락을 한 걸까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구속된 강력팀장은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2: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윗선이 누군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윗선에서 이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진술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다만 이건 또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찰관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를 그대로 다 진실되게 털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를 감추려고 시도할 것이냐 후자의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여전히 계속 숨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은 감추고 내가 하는 행동이 드러난다면 나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시켜서 나는 억지로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것 같아요.
1: 네.
0: 굉장히 지휘체계가 있고 또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위아래가 있었거든요.
2: 예.
0: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 중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거는 책임 떠넘기기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진행자께서 짚어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이 구속된 강력팀장이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설령 내가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한 수사 미진으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한 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윗선에서 이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성적인 어떤 범죄와 연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도 동시에 내놨거든요.
2: 예.
0: 이거는 일견 모순됩니다.
1: 그렇죠.
0: 즉 누군가 이러한 부정한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 내가 그 지시를 이행했다면 이거는 뭐 이해가 되죠. 설명이 되죠. 또 반면 누군가 지시를 했는데 나는 그 지시는 따르지 않고 정당하게 내 권한을 행사해서 수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사가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저의 실수입니다. 부족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 강력팀장이 내놓은 이야기가 둘 다 진실이라면 윗선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윗선이 누구냐 그리고 그 윗선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왜 장윤기 사건에 관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냐 그 배경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경찰 조직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윗선이 누구냐 그 윗선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팀장과 팀원 그리고 장윤기 부친 사이에 전화 통화를 그 사건 이후에 12번이나 했다고 하던데
0: 네,
1: 원래는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0: 이것도 오늘 새롭게 알려진 거죠. 횟수가 그동안 5번으로 보도가
1: 그러게요.
0: 됐는데 네, 12번으로 훨씬 더 많은 횟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경찰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요, 이 전화 통화 자체가 무조건 다 불법이고 부당하고 사건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0: 순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0: 즉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심경 변화를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안심시켜주거나 또는 부모와의 통화를 통해서 오히려 피의자를 좀 안심시켜주거나 네.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연결해주는 경우, 목소리를 들려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1: 네.
0: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용이겠죠. 통화 내용 자체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진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는 여러 가지 범행을 자백하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심리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행 흔적을 지우도록, 범행 흔적을 은폐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화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2: 예.
0: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윤기의 부친과 장윤기가 통화를 하면서, 경찰 주재하에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버린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단대교 밑에 버린 게 맞냐라고 물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윤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경찰이 의도를 해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위한 통화를 연결해 준 것인지
1: 예.
0: 아니면 경찰이 어떤 사사로운 인연이라든지 또는 경찰 가족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쳐서 전화 연결을 해줬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 누군가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그 지시 이행의 일환으로 이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도 밝혀내야 되는데 다섯 번이 아니라 12번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는 드러냈고 어제 밝혀져가지고 오늘 성과가 있습니다만
1: 예.
0: 구체적인 어떤 배경까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이제 장윤기의 행보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
0: 네.
2: 의도성을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했던 과거 진술의 증거 채택, 이 부분에는 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0: 네.
2: 왜 그런 겁니까?
0: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2: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0: 네.
2: 지금 이거 증거 채택 못한다라고
0: 네.
2: 얘기를 한 거잖아요.
0: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은 재판을 할 때 저 억울합니다, 저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1: 네.
0: 아니면 이거 전부 다 무죄는 아니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너무 억울하게 제가 엮인 게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명의 책임은,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2: 예.
0: 그리고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경찰 단계에서, 그리고 또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입니다. 질문, 경찰과 검찰, 검사, 검찰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죠.
2: 예.
0: 이게 문서로 문답 작성이 됩니다.
1: 네.
0: 이거를 증거로 제출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동의를 안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저 이거 동의 안 합니다 라고 하면은 증거로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경찰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2: 예.
0: 그래서 그 증인이 경찰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증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증언으로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
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1: 예.
0: 증인도 여러 명을 불러야 돼요.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열립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이 여러 번 열리거든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인이 되면은 반성하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끝까지 불복하고 끝까지 죄를 감추려고 했다라면서
2: 예.
0: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2: 예.
0: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백을 하면, 지금 장윤기처럼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면 이 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증인 부를 필요가 없고요. 그 조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재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양형 증인. 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따라 이걸 보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듣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 장윤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자백했어요.
2: 예.
0: 그런데 부동의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 당시에 이 조서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또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은 더 늘어집니다. 재판은 오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도대체 뭘 반성하고 있는 거냐. 이거 반성하지 않고 도대체 형사 재판을 통해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거나 뭔가 본인을 드러내거나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저도 왜 이러는지 몰랐는데 국사원 변호사가 이제 답을 했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 저도 잘 모르겠다,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변호인의

0: 전략이라기보다는 장윤기 개인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장윤기의 발언들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할 목적도 아니었고 인정할 목적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중간 수사 결과에서 장윤기가 이 여고생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경찰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알았는지 여부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0: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장윤기가 이 해당 피해자를 고 이천 양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초반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어야 되고 경찰이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뒤늦게 파악했다면 경찰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다는 부분을 더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성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경찰 조직에 가해지는 비난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경찰이 언제 최초로 인지했느냐 그리고 최초로 인지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여부는 아직 경찰이 밝혀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이냐 이 부분 알려지지 않았어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또 경찰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윤기가 이 고인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고 또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로 범행을 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고인의 사적인 측면, 사생활이 뭐라도 하나 나오게 된다면 뭐 꼭 부정적인 게 있다는 그 의미는 아니고요.
1: 예. 네.
0: 그렇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왜 우리 피해자의 행적이 드러났냐.
1: 예.
0: 왜 우리 딸의, 우리 딸이 생전에 했던 것들이 왜 다시 이렇게 입에 오르느냐.
1: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자,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주체는 경찰이었고요. 그리고 경찰과 더불어서 지금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지검이 오늘 오전에 광주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게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과연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일단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경찰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 네,
0: 한 차례 했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또 검찰도 했는데 일단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만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나 수사에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또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경찰 또는 검찰이 한참 전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한번 기각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렇다면 하고 싶은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경찰청, 광주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 관련된 인물들이 이미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한 진술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나 둘 보도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와 압수와 또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증거물 수집과 함께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일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 게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1: 예. 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금 이 장윤기 사건을 그 광산서 형사과에서 통합수사를 하지 않고 여성 청소년과 등에 이렇게 분리배당이 됐던 점, 이 부분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네. 이거 역시 성범죄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라고
1: 예.
0: 의심을 하는 거죠. 통합 수사를 했다면 훨씬 더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감추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성적 목적 은폐에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더 높은 단계인데요. 애초에 이게 광산소로 간 게 이상하다. 뭐 광주청 광수대에서 직접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경찰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당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규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분리배당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확인된 여러 사정들이 너무나 의문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이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분리배당 역시 그 일환이 아니겠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수본 역시 그러한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의혹이 많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물음표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을 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제 바꿔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3: 약물을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4: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3: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4: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3: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습니까?
4: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2: 자, 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이제 살해를 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김소영이 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0: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이제 우편으로 이제 송달이 되죠. 이제 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가지고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법적인 절차,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거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이거는요, 현행 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2: 그렇죠.
0: 물론 속가에 따라 가지고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 가지고 청구액에 따라서 약간 좀 제한은 있어요. 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 지연이자 연체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법률적인 어떤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은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은 이 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냐 그 후에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반성을 할 만한 상황이냐 반성을 하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만듭니다.
1: 유족들이 또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건 이제 김소영이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역시도 그러면 법적 자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0: 이거는 법적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성인이니까요. 성인이니까 왜 부모가 어릴 때 잘 가르치지 못했냐.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왜 낳았느냐. 그러면은 그 위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청구가 사실은 인정되긴 어렵죠. 그렇다 보니 김소영이 내놓은 답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소영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모친에게는 모친은 제가 성인일 때 이거 한 거니까 모친에게 청구하지 마세요.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이제 부친에게는 예. 어릴 때의 가정폭력과 뭐 음주 행패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받아가세요.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법적인 서면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구치소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써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1: 예.
0: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 원고 측 유족들도

0: 이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청구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소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좀 드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그 의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은 약 세 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명은 네 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 이런 네.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여기에 써서 제출을 한 걸까요?
0: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게 참 더 놀랍네요. 예. 네.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놀랍고 또 실제로 글로 쓴 것도 놀랍고 또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참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면 유족 측도 이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반성 그렇다면은 당연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여전히 김소영은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일 리도는 없었다. 저 죽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했습니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게 살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즉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 알약 세 알과 네 알 부분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살인 고의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세알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 알 더 먹였다. 그랬더니 그때 죽었다. 이런 부분들 세알을 먹인 그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2: 그렇죠.
0: 그런데 그 후에 이 복용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 또는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적인 고의 죽이겠다라는 부분까지 법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예.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혀 법적인 어떤 고려나 고민을 거쳐서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예.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 또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언니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다 무너졌다 이런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행 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종 예.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런 범행 결과가 발생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 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2: 네.
0: 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영 형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이진 않다는 거죠. 평범하진 않다.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다음에 반성하기는커녕 태연히 여행을 다녀왔다는 예. 것은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장윤기가 구치소에서 또 이런 또 글을 썼죠. 자격증을 따겠다고.
2: 예.
0: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겁니다.
1: 예.
0: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러한 성향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두 명의 범죄자의 모습들 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이 청주시 의회의 한 의원실과 또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혐의가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일단 현직 정치인 그리고 시의원이잖아요.
1: 예.
0: 시의원이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 그동안 뭐 상당히 많이 보도해 들었습니다만 성적인 범죄입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미성년자 관련된 거고요.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여기에 더해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있는데
2: 네.
0: 그런데 또 이 해당 의원은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0: 성매매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몰랐다, 나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한다면 약간 좀 수긍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냐, 그 과정과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등등을 통해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조만간 입장문을 낸다고 하니까요. 이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낮에 경남 김해에서 경찰과 절도범의 추격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쫓고 쫓기는 긴박한 순간이 경찰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시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경남 김해시의 한 길거리입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을 주목해 주시죠. 자, 길을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귀금속점에 들어가는데요.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고 금 10돈의 목걸이를 직접 착용했는데 거울을 보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 즉시 출동한 경찰이 골목길 곳곳을 수색하는데요. 이 달아나던 절도범과 결국 이렇게 마주치고요. 곧바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자, 잡아라 하는 경찰의 외침에 앞쪽에 있던 한 시민, 이 절도범의 도주로를 이렇게 차단하는데요. 시민의 큰 역할로 추격전은 범행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추격전을 끝내는데 저 시민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경찰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범인을 잡으려면은 뭐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뭔가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범의 경우에는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포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0: 하지만 현행 법령상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현행범을 체포한 다음에 경찰에게 인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과 사실상 함께
1: 예.
0: 이제 체포 작업에 나섰는데
2: 네.
0: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네, 당연히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예.
0: 그런데 제가 너무 과한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은 자칫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그렇죠. 혹시나 흉기를 든 네.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단순 절도범, 단순 사기범일 경우에는 저렇게 추적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제압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흉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근처에 다른 공범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처럼 우리 모두 다 현행범이 발견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읍시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싶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2: 예.
0: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해야 시민의 의무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용기를 내주셨고 크게 다치지 않고 범인을 체포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네, 시민정신 발휘주셨고 경찰이 마땅히 감사장 수여해야죠.
2: 예. 뭐 이번에 흉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공범은 있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친구하고 범행을 이제 미리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 다 붙잡혔거든요.
2: 예.
0: 그런데 이게 초범이 아니에요. 이게 누범입니다.
2: 네네.
0: 이게 누범 기간 동안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중 처벌이 되거든요.
2: 네.
0: 그리고 대체로 요즘에는 혼자서 하는 범행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함께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범행의 어떤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2: 네.
0: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절도 후에 도주하다가 체포 과정에서 이제 붙잡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준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해가지고 물건을 강취하는 그런 강탈하는 강도가 아니더라도 절도가 도망가다가 저렇게 폭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준강도가 돼서 사실상 강도처럼 엄청나게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거든요. 이번 건 역시 영상에 나오지 않는 범행의 전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네네.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경찰이 충분히 고민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1: 네. 자, 이번에는 또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하나를 함께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보여주시죠.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머리가 긴 여성이 있고요. 지금 흰 모자를 쓴 여성이 위협을 하는 모습입니다. 커피 리필 안 해줬다고 여사장 머리채 잡은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자 지금 뭐 다툼을 벌이고 머리채를 지금 잡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리필을 안 해줘서 이 여사장의 머리채를 이 할머니 가 잡은 거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만약에 이 글쓴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0: 네, 당연히 폭행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런데 일단 온라인 글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진위 확인을 일단 필요할 수
2: 예.
0: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장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에 따라서 판단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전제를 좀 할게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1: 네.
0: 그래도 당연히 폭행죄가 됩니다. 또 하나 이 요즘에 가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분쟁이 생겨서 싸움이 생겨가지고 몸싸움을 할때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1: 네네.
0: 이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흉기는 아니지만 위험한
1: 화상을 입을
0: 물건입니다.
1: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경우에는 합의를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하면은 처벌 안 받거든요.
1: 네.
0: 그런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도 합의로도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의 몸싸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저 머리카락을 잡았잖아요. 저게 굉장히 어떤 일부 호신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신술의 기술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1: 네.
0: 두피의 어떤 상처라든지 머리카락의 박탈로 인해서 영구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상되면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배상 산정할 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또 여성이잖아요. 그럴
1: 네.
0: 때는 이제 추행장애라고 이제 추상장애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외모의 지장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여성 간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기는 저런 폭행들은 생각보다 더큰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드컵 관련 얘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16강에 4년 만에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했던 스페인이 우승 후보였는데 프랑스를 꺾었습니다. 2대 0으로 꺾었어요.
0: 저도 경기 봤거든요.
1: 예.
0: 좀 프랑스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 많은
2: 저도요.
1: 분들이 그렇게
0: 네,
1: 예상을 했죠.
0: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스페인이 아주 단단한 경기력을
1: 그러게요.
0: 선보이면서,
1: 수비가 아주 철저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예. 프랑스의 공격력이 막강한데, 뭐 음바페, 올리세, 뎀벨레 등을 비롯해서 이렇다 할 위기를 겪지 않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0: 네, 프랑스의 공격력을 완전히 잠재워 버렸는데요. 특히 수비진뿐만 아니라 로드리 선수가 이제
2: 예.
0: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상대 공격을 다 제압을 해가지고, 경기 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프랑스의 기대 득점이 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분을 뛰었는데 0.3 득점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한 골도 못 넣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2: 그렇죠.
0: 네, 반면 스페인은 2에 가까운, 네, 1을 넘는 그런 수치였거든요. 기타 데이터를 보더라도 스페인이 압도했다. 프랑스는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고 또
1: 네.
0: 경기 중간에 음바페 선수가 이제 스페인 우나이 시몬
1: 골키퍼,
0: 골키퍼가
1: 예.
0: 공을 잡고 약간 좀 시간을 끄니까 가서 한번 좀 가격을 하기도 하는 그런
2: 예.
0: 답답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아무튼 스페인 결승에 먼저 올랐고요.
1: 예.
0: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와 네, 대회 우승을 두고 마지막 결승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1: 예. 뭐 이번 월드컵 폐막식에는 또 세계적인 배우 톰 크루즈가 특별 출연을 한다고도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0: 네,
1: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교통안전 1분 터.
10: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1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기존 결선투표제와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치르는 제도입니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런 결선투표를 한 번의 투표로 끝내는 방식인데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후보들의 선호 순서를 함께 적어 투표합니다. 먼저 1순위 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가장 득표수가 적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유권자가 적어낸 2순위 후보에게 넘겨 다시 집계합니다. 이 과정을 누군가 과반을 얻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선호투표제의 장점은 결선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사표 발생을 줄이고 다양한 후보의 출마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반면 투개표 방식이 복잡하고 후보 간 선호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로 꼽힙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춘천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동안 전국적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늘은 약한 빗방울이지만 주 후반에는 강한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충청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여주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양양나들목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 2터널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 시계에서 신내 구간 3차로에 노면이 패어 있습니다.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에서 월곡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요. 조금 전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4차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네, 오늘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단숨에 7,300선에 안착했습니다.
10: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고 양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11: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6.08포인트, 3.3% 오른 7082.91로 문을 열었는데요. 개장 이후 상승폭을 무섭게 키우더니 6% 넘게 오르며 72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도 6%대 초강세 흐름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7200 후반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등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 넘게 올랐고 하이닉스도 9% 급등하면서 이른바 200닉스를 회복했습니다.

0: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고 나스닥 지수도 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 네, 코스닥도 8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0: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21.73포인트, 2.77% 오른 805.71로 출발하며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만 36번째입니다. 당시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전날보다 6.5%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7분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등할 때 프로그램 매수 주문을 5분간 제한해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뒤 가격 부담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1490원에 거래됐고 오후 2시 반 기준으로는 1492원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1: 네, 전날 9.32% 급락했던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뉴욕 증시 거래 사흘째를 맞아 전 거래일 대비 27% 넘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SK하이닉스 ADR은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27.29% 오른 193.9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오늘 함께 상장된 2배 에버리지 ETF들의 열기와 더불어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월가의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적극적으로 탕감하고 또 가짜뉴스 관련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부터 낮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인데 지난해 12월 1차 업무 보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다,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입법되지 못했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해 공동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탕감 정책도 지시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파산, 면책하고 다시 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울러 단합과 체납된 세금 징수 문제를 화두로 꺼내며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인력을 증원해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 네, 눈길을 끌었던 다른 발언들도 전해주시죠.
3: 네, 이 대통령은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자신이 표적에 명중시켰던 총기를 두고 대한민국 소총은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직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한 총기가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된 보편화된 총기였다며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반론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지시했고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사업을 맡은 한미 전략 투자공사에 대해선 매우 예민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국익수호 측면에서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전에 모집한 국민 참여단도 참석했습니다. 직업군은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학생과 주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고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22명이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경쟁이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2: 국민의힘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논쟁이 연일 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했지만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공개 충돌 장면이 또 나왔다고요?
4: 네, 친명계는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을, 친청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에 당원당규 위반을 따지며 맞붙은 건데요. 회의 마지막엔 황명선, 박규환 최고위원이 공개 언쟁을 벌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계파 대리전이 펼쳐진 겁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 비방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이른바 명청대전을 두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참수해야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서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정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평택을 무공천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부모가 자식을 지웠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에 정청래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울 일이냐며 섬뜩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당내 청년 영향력을 키우는 4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를 청년 몫으로 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 네, 계엄 당일 행적 관련 법정 직원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의 갈등도 악화일로라고요.
4: 네, 안철수 의원 주말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금지를 외친 데 이어서요. 자신을 공격한 친한계를 여의도 레카로 지칭하며 창당할 거라면 이분들은 꼭 배제하길 바란다고 일침에 날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혼자 살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당을 사지에 문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계엄해제 표결권도 없었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한 게 다이지 않느냐며 이번 일로 한 의원 복당은 어떤 명분도 상실됐다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현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상황 속 차기 유력 주자인 한 의원을 두고 장 대표와 안 의원이 합동 전선을 편 셈인데요. 친한계는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현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진행합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오늘은 광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네, 재검표 시작 전 선거 소청인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이의를 연이어 제기하면서 강제 퇴거당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5: 네,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재검표 시작이 지연됐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작 전 선거 소청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이 선관위의 CCTV 영상과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기각된 사안이라며 수차례 설명했지만 이 맹 후보의 이의가 계속됐는데요. 이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했고 이외에도 소청인이 퇴장하지 않자 세 차례 경고를 한 뒤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이 강제 퇴거엔 경찰력이 투입돼 소청인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이 재검표장 밖으로 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소청인의 퇴거 이후에도 소청인 측 참관인들의 불만을 제기하면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 재검표는 30분 정도 지연된 오후 1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이 충북 충주시장 선거는 124표 0.11%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이 무효표 수가 당락 격차의 8배인 2,277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검표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의 투표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선관위는 오후 6시는 넘어야 재검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충주시 선관위와 한국교통대 재검표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0: 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1: 네, 현직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 네, 경찰은 오늘 오전 청주시 의회와 해당 시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경찰이 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청주시 의회에 들이닥쳤습니다. 현 청주시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압수수색은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A씨의 시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그리고 개인 사무실인데 지금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시의원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5: 충북
4: 보내라고
5: 충북 청원경찰서 여성
4: 그런 거 하셨다고.
5: 청소년을 받았습니다.
4: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에 앞서 진행한 거고요.
3: 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2: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이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두 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서대문구청은 전문가 안전진단을 통해 폭우로 인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경북경찰청은 캐나다에서 대마 재배 물품을 수입해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키워 판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대마를 사피운 31명도 붙잡아 이 가운데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태국과 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텔레그램으로 국내에 유통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이들 일당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17명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마약을 사서 피운 투약자 대부분은 마약 전과가 없는 20, 30대의 청년들로 호기심에 온라인 광고를 보고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경북 경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피를 묻히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기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친구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단체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2: 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400여 명에게 무려 409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세상에 밝히는 이름들이라며 봉사단체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7: 앞으로 부대 수중은 전문성과 윤리, 혁신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6: 대형 해외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10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코인 투자를 유도한 중국인 총책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사기 일당 7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봉사활동을 권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초기 높은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 전국에 11개 지부를 차려 설명회를 열고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던 일당은 상장을 거듭 미루다 결국 지난 4월 돌연 잠적했습니다. 1년 동안 피해자 430여 명으로부터 투자액 4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였습니다.
8: 5천여 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자금 추적을 하면서
9: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
8: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봉견하여 향후 피해 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야.
6: 경찰은 피의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자금 세탁에 연루된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림.

0: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송현동 동국제강 야외 하역장에 쌓여 있는 고철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철더미가 건물 3, 4층 높이로 만톤 규모에 달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18시간 20여 분 만인 오늘 낮 1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 경찰의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위스업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관련 대담이 있습니다.
0: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전담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윗선으로부터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핵심 증거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관련 내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오전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왔죠?
3: 네. 발표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0: 네.
3: 범죄 사실을 요약해보자면 두 번의 은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5월에는 사건을 덮었고 7월에는 덮은 사실을 또 덮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5월입니다. 수색 현장에서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 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눈으로 봤는데 압수하지 않았죠.
0: 예.
3: 여기까지는 이제 부실 수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다음 날 그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랑 차량 키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넘기라고 이 팀장이 지시를 합니다.
2: 예.
3: 즉 증거를 안 챙긴 정도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 방의 열쇠를 피의자 가족한테 쥐어진 거죠.
0: 네.
3: 다음에는 이제 7월 달 지우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표현한 건데 스토킹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그런 보고서를 빼라. 그리고 조사하는 팀원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리고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 보고서는 삭제시키고 본인이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쓰게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수사인데
0: 네.
3: 이 팀장은 증거를 지우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7월 달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은폐가 일어나는데요. 광주청이 누락 서류를 전부 검찰에 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장은 오히려 감식 보고서는 빼고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0: 네.
3: 그리고 결재는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찍힌 영상도 삭제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사건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은멸했습니다. 따라서
2: 예.
3: 이런 혐의가 모두 적용이 돼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은닉 이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된 것입니다.
2: 예. 자,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강력 팀장이 증거를 지우는 수사를 한 이유, 그러니까 강간 목적을 좀 제외하려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3: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간 목적 이 네 단어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살인죄는
0: 예.
3: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 강간 살인이 되는 순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2: 예.
3: 불법 계엄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법정형이죠. 따라서 이 강간 살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을 이제 삭제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손에는 사실 강간 목적을 뒷받침할 근거가 당시에 세 겹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진술이죠. 과학수사계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나서 성적 동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은 이걸 기록에 철하지도 않고 뭉갰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혈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 예.
3: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CCTV 분석이 있었죠.
0: 예.
3: 그런데 그 보고서도 삭제하고 불분명하다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이 강간살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0: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은 경찰이 과연 애초부터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3: 수사를 철저하게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0: 네.
3: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지금 일단 강력팀장이 살인의 주요 증거를 제대로 자기가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증거들을 누락시켰다.

0: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윗선에서는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또 관련시키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1: 맞습니다.
0: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1: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에서 그러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0: 네.
1: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윗선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증거를 누락했겠다 그랬다면은 본인이 부실 수사를 한게 아니죠. 따라서
0: 그렇죠.
1: 그 말이 모순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강력팀장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따라서 법원에서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자, 오늘 경찰에서 이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지금 검찰도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거든요.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경쟁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1: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 경쟁이 눈에 보이시겠죠? 제가 봐도 경쟁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경찰 수사단이 장윤기 아버지 집에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으러 간 바로 그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먼저 쓸어갔죠. 그리고 오늘 경찰 발표에 맞춰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따로 마이크를 잡았죠. 따라서 경찰의 명분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논리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은 긍정적인 것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봐주기는 어려워졌겠죠. 따라서 그거는 분명히 좋은 순기능이지만, 증거 확보 경쟁이나 중복 조사로 인해서 진술 오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전의 무대는, 진짜 무대는 따로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수사권 폐지 논쟁,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대로 만약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검찰은 검사 수사권이 전면 박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사의 어떤 관련 권한들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조를 이제 한 줄로 정리하자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록에 빈틈이 보이면 보안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거기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검찰의 그러한 틈새를 메우는 권한은 전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검사는 이제부터는 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넘긴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류에 없는 그런 진실이 이제 재판에 못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공교롭게도 이 장윤기 사건이 지금 딱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강간살인으로는 의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따라서 오늘같이 이런 사건이 공교롭게도 발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법 개정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지금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이를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죠, 김한규 의원이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두고 절도가 일어났다고 경비원을 없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한규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믿었던 경비원이 오히려 큰 사고를 쳤던 기억이 선명한데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면서 한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의원이 곧바로 이 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살인자 편을 들고 피해자들 피눈물을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안에 김 의원도 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방송은 말싸움 좋아하는 한 의원이나 하시라라면서 이 제안을 일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어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그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책위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완전히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1: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같은 당 안에서도 지금 전면 폐지는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이제 나온 건데요.

0: 홍기현 의원 등이 낸 별도 개정안을 보면 그러한 우려의 지도를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 노인학대나 가정폭력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는 보완수사를 남겨놓자는 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이 사건들이냐? 세 가지 이유 정도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건은 수사에 구멍이 나버리면 그 피해를 피해자가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구속기간에 쫓겨서 일반 살인으로 서둘러서 송치됐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시효 임박 사건인데요. 시효 임박 사건은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재수사 요청을 주고받다 보면은 시효가 지나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범인 적어도 남겨놓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이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방금 저희도 같이 언급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돌려치기 사건 때문에 이 보안수사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서 이제 뭐 홍기훈 의원 등이 그 얘기한 그런 개정안에 담겨 있는 특정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놔둬야 된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면은 검찰도 사실은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핵심은 사실 지금 어느 쪽이 더 깨끗하냐 이렇게 흘러가면 안될것 같고요. 견제 없는 권한은 항상 사고가 난다.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장윤기 사건이 지금 대표적이죠. 사실 특별수사단도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다. 팀원들이 옳은 말을 해도 팀장이나 과장, 서장 라인에서 막히면 끝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막히면 그래서 외부에서 뚫어져야 되는데 그 외부 장치도 없애자는 게 지금의 이제 논의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는 한술 더 뜨겠죠. 회계 분석이나 자금 추적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인데 이런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종결돼 버리면 부실 수사인지 이게 봐주기인지 판단할 근거조차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일단은 뭐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국회 의석 구도상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정말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워야 할 것인가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견제 없는 권한을 만들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의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요청해도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로서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런 이행 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이행 시에 강력한 제재를 법의 내용을 박으면 수사하는 그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테니 적어도 이러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게첫 번째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팀장 한 사람 지시로 보고서가 누락되고 그다음에 변경되고 허위 작성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수사 과정 자체를 엄밀하게 기록하고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내용이 담겨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피해자한테도 뭔가 무기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지 지금처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마되도록만 만들어 놓는다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좀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충북시장 선거 재검표가 당초 이제 1시부터 예정됐다가 이의제기 때문에 지연돼서 1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석 충주시장이 125표, 그러니까 0.11%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장 선거는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먼저 시도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내게 됩니다. 그 심리 과정에서 투표지를 다시 열어보는 것,

0: 그게 바로 진행 중인 지금 재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5표, 이 0.11포인트는 굉장히 작은 수치죠.
1: 네.
0: 이 정도의 초박빙이면 사실 재검표의 실익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재검표에 그러면 과연 승부처가 어디냐?
1: 네.
0: 재검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새 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표 중에서 애매한 표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 무효로 처리된 표들
0: 맞습니다.
1: 말씀하시는군요.
0: 뭐
1: 예.
0: 기표가 선에 걸친 것이라든지 두번 찍힌 것처럼 보이는 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이런 표들의 유무효 판정에 따라서 사실 100표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자, 이 결과가 지금 이르면 오후 6시쯤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 재검표를 통해서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 건가요?
0: 만약에 표가 역전이 돼서 이제 당선인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소청을 심의한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앞선 당선인이 이제 아니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렇지만 저녁에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바뀌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진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고등법원에 다시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다툼이 끝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기존의 결과가 유지되든 아니면 결과가 바뀌든 간에, 이 정도 표 차이로 이제 굉장히 좁은 결과가 나온 그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당사자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125표 차이인데 통영시장은 44표 차이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0: 맞습니다.
1: 오는 27일에 재검표를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0: 맞습니다.
1: 지금 여러 곳에서 재검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0: 네.
1: 하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이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그 비용은 먼저 낸 사람이 일단 냅니다. 네,
1: 아,
0: 그리고
1: 제기한 사람이요?
0: 물론 제기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제기를 당한 쪽에서도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상대방이 안 낸다. 그럼 본인이 먼저 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낸 사람이 일단 돈을 내고 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후보가 이제 재검표 비용을 예납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거죠. 사실
1: 예.
0: 소송도 제기하는 사람이 일단 소송 비용을
1: 그렇죠.
0: 제기하고
1: 재판과 비슷하네요.
0: 예, 확정
1: 예.
0: 판결이 나면 진 쪽에서 이긴
1: 그렇죠.
0: 사람 그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1: 예.
0: 그런 구조랑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1: 예.
0: 인력이나 그래서 장소나 검증에 드는 비용인데 이것들이 그 표가 많을수록 굉장히 비용도 커지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먼저 낸 사람이 돈은 다 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게 되면 이 비용까지 전부 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충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가 나오면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배우 김수현 씨가 해외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 고 김새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 이후 1년 4개월 만인데요. 드라마 공개 등 국내 활동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배우 김수현 씨가 필리핀 의류 브랜드 촬영 현장에서 꽃다발을 든채 카메라를 향해 웃음 짓습니다. 영상을 올린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김 씨가 새 광고 캠페인 모델로 촬영에 함께했다며 이는 그의 대외 활동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걸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김 씨도 자신의 SNS에 기념사진과 허브 촬영 결과물을 잇따라 직접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고 김새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멈춘 지 1년 4개월 만에 SNS를 재개한 겁니다. 김 씨가 팬덤이 두터운 해외 활동부터 복귀에 시동을 건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 대표가 공개한 SNS 대화나 고인의 음성에 대해 경찰이 왜곡이나 AI 조작이라고 판단해 구속한 겁니다. 이후 김수현 씨 측은 팬들의 믿음과 응원이 힘든 시간 속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김 씨의 국내 활동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김 씨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너고프 공개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석 달여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2: 미국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큰 뉴스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전쟁 관련 중요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대 사항을 발표할 거라는 백악관의 예고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만 키웠습니다.
5: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앞으로 2-3주 동안 그들이 있어야 할 석기 시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다음 날부터 이란의 교량과 항만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2-3주가 아닌 일주일 만에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말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만 소개했습니다.
5: 목요일에는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지만 매우 중요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4: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이란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5: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껴두고 싶습니다. 선거 관련 주제를 다룰 것이고 다른 몇 가지 내용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4: 미국이 직접 통행세를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며 하루 만에 비현실적 구상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 속에 갇는 이번 연설에서도 새로운 제안보다는 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인

0: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올해 7살이 된 예쁜 딸아이도 있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제 삶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친구와 장을 보러 갔고 여행도 둘이서만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각별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까지 낳고 살아왔는데 그런 쪽으로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으로 그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급한 일인가 싶어서 대신 받으려다가 화면에 떠있는 문자 메시지들을 우연히 보게 됐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요. 저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짐작하셨다는 듯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합니다. 아내는 뻔뻔하게도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살 집,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1,000만 원을 주고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제 가정을 깬 아내와 그 친구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성 정체성 알게 되셨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아내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충격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간혹 동성애 성향으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0: 네.
1: 그 상대가 늘 보던 아내 친구라면 많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사연자분의 아내가 성 정체성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혼인 취소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혼인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1: 네, 민법의 혼인 취소의 사유 중 불치 정신병이나 성병, 말기암 등 질병장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는데
0: 네.
1: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0: 네.
1: 사연자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

0: 결혼을 한 것이기에 취소 사유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거를 알았으면 혼인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혼인 취소도 좀 이제 언제까지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혼인 취소가 되면 이게 기록에서는 없어지는 걸까요?
0: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는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고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 및 연령 위반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1: 네.
0: 사연자의 경우 중대한 사유로 보아 6개월의 기간 내에 취소 청구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혼의 경우처럼 혼인 취소의 경우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남게 됩니다. 간혹 혼인의 취소는 증명서에 남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이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1: 네.
0: 많은데 혼인 사실 자체는 취소의 경우에도 남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 지금 이런 경우엔 중대한 사유를 이제 속인 거여서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도 말하자면 가족관계 이제 증명서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거지 혼인했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는 상대방과 함께 살집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연자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더 이득일까요?
0: 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기에
1: 네.
0: 아내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협의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나 가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네.
0: 일단 당사자가 이혼하면서 약정한 것이기에 재산 분할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는 서로의 재산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메시지나 이를 바탕으로 서로 비율을 기재하는 등 협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혼 전에 또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1: 네.
0: 이러한 사전 포기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 주는 걸로 협의를 하실 때그 합의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 분할 이외에 사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뭐 부부 사이에야 이제 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동성 연인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동성간이라도 사연자에게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1: 그쵸.
0: 당연히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아내에게도 사실 가능하고,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성애 자체가 이제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혼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이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혼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 이제 합의서로 잘 작성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죠. 최근 한 빌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집주인은 실외기가 과열될 수 있으니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끄라. 비 오는 날엔 알아서 끄라며 에어컨 사용에 간섭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거절하자 집주인은 계약 파기와 보증금 회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세입자가 전부 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주인의 요구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요구와 계약 해지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빌린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은 하루 몇 시간만 사용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에어컨을 쓰는 건 통상적인 주거

생활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실외기를 감시하며 에어컨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순히 에어컨을 오래 틀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점검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복더위는 영남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체력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5.4도, 대구 35.7도, 전주는 3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중동 3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발안나들목에서 3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이제 서행에서 정체로 흐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강 중반부 교통량이 많아졌고 연희동에서 정릉 가는 길도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부터 구리 방향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정체고 일산 쪽은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온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의원이시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비상대책위원장도 맡으셨던 분인데 저분이 좀체로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냅니다. 특히 누구에게 물러나라든지 쓴소리를 잘 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
0: 권영진
1: 아마
0: 국민의힘
1: 저분이 작심하고
0: 의원입니다.
1: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둬서는 당이 정말 국민들이 부여한 우리의 책임을 못 다하겠다. 그리고 2028년 총선과 대선 이것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하에 이제 본인이 나섰다고 보고요. 아마 뭐 장 대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 당은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사람이 사퇴를 하면은 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고 그 5명 중에 지금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미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라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하고 완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는 신동욱 그리고 김재원 두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결단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같은데 아마 두 사람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이제 사퇴를 그냥 할 경우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 대한 그 또한 두려움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총의를 모아주면은 두 사람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의견 수렴을 했고 의견 수렴 결과 한쪽으로 잘 안 모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여투쟁에 집중하자는 의원들도 있고 장동혁 대표 사퇴에 초점을 맞추자 의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은 대여투쟁에 집중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장애투쟁 장동혁 대표 혼자 나가시고 몇몇만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다른 의원들은 장 대표하고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이럴까 봐 사실은 피하는 입장인데 장동혁 대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여투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이 미어서가 아니라 저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같은 저 외골수 노선 그리고 배제의 정치, 포용넘 정치 그런 국민 상식과 다른 이런 주장들만 하는 리더십이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뭐 저는 전체 지도부 내에 원 오브 댐으로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 있는 거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저분이 당대표로서 전일적인 지배를 하니까 저분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못 받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게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대표께서 뭐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 장애 집회도 나가고 하시려면은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네. 그렇게 가시면은 조금이라도 당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직을 가지고 저렇게 가면요. 우리 당이 점점 더 중도 그리고 또 합리적인 보수 국민들로부터도 더 멀어지는 그 얘기를 오늘 권영세 중진 의원께서 어렵게 말씀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네, 다양성의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리더십으로는 이런 장애 집회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광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집회 현장에 현역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집회 나와라 전화를 피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3: 뭐 권영준 의원님이 국민의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의 이상한 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본인의 판단하에 내지는 여론을 고려해서 사퇴할 수는 있는데 자꾸 최고위원들을 동원해서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방식 이준석 당대표 시절부터 그렇게 끌어내리는 게 저는 모양새가 밖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아요.
2: 대표가 결단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3: 아니, 그거는 여하튼 임기가 정해져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자기가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당대표를 설득하거나 여론을 조성해야지 저런 식으로 뒤에서 결국 뭔가 이렇게 음모, 곧모술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 가지 사실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국회를 열어줘야 본인이 들어올 텐데 원내대표가 계속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달라고 정점심 위원님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이 국회에서 할 게 없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11대 7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했으니까 국회로 들어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대여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님과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당신 혼자 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 일단 국회로 들어오시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장외 집회에 현역 의원들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요즘 찐장, 멀장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찐윤, 머윤 이런 게 있었는데요.
1: 근데 뭐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뭐 언론의 시각이고요.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에 딱 붙어서 장동혁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소수 일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웠지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이제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은 아니고요.
2: 예, 오히려 멀장은 보니까 김대식 의원 최근에 한동훈 의원과 좀 가까운 모습이 포착되다 보니까 멀장으로 분류가 된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뭐 저기서 구태에 넣으려면 반장을 하나 넣어야죠. 다수의 의원들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 개인이 싫어서 미워서 이걸 떠나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사실 우리 당을 끌고 갈 수 없다.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고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우리는 야당 대표 복이 너무 많다고 장동혁 대표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데 아마 장동혁 대표의 정치를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뒤에서 뭐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음모만 꾸미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우리 국민들 민심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청래 대표 같으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에 그냥 막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비판하고 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뭐 음모를 꾸미는 거라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동훈 의원을 저격한 안철수 의원이 오늘은 만약에 창당한다면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4: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6: 국민의힘을 거의 낭떠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5: 국당하겠다? 대표입니다.
6: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정말 총을 잘 쓰는 스나이퍼를 우리 편으로 데려왔는데 그 기가 막힌 총솜씨를 우리 편을 향해서 쏜다면 그것은 큰 재앙 아니겠습니까?
2: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창당할 거라면 친한계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길 바란다며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7: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시기를 보고 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복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부파 진영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복당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시는데 지금 뭐 그거는 잠시 그 두 분만의 지금 조금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당 내에서는 굉장한 피로감에 다 좀 빠져 있습니다.
2: 당이 피로감에 빠져있다. 바라보는 국민들도 조금 피로한 상황인데 한동훈 의원의 창당을 응원하겠다던 안철수 의원 오늘은 창당한다면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고 했어요. 여의도 레카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3: 뭐 결국 한동훈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대변인, 부대변인들이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소위 당권파가 아니죠.
2: 예.
3: 그러니까 당직이 없다 보니까 주로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도 많이 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좀 장동혁 대표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은 2022년에 국민의힘 입당했고 한동훈 의원은 2023년에 입당했거든요. 당에 들어간 지 3, 4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무슨 당내 본인들이 본류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좀 국민의힘은 참 신기한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지금 안철수, 장동혁이 손을 잡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되었는데 이게 뭐 차기 당권 경쟁을 미리 보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세요?
1: 김한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27년 됐는데 2년, 3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당이 우스꼬라지를 보여줘서 죄송한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저는 누구든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 2022년도에 들어온 분이 2023년도에 들어온 분한테 의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는 야, 좀 생뚱맞다. 왜 지금 저렇게 막 화를 내서 하지. 그리고 표현이 좀 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야 이제 저 장동혁이 다음에 물러나게 되면은 그 안철수 의원이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려고 뛰어들려고 결심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나 저는 그걸 떠나서 이 배경을 놓고 보면은 서로 이제 말

0: 하는 게 자기한테 조금은 아플 수는 있어요. 아플 수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추경 의원 재판장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은 당사로 모이자고 얘기한 건 한동훈 전 대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그거 표결을 방해하러 하려고 그랬단 것처럼 몰아가는 걸로 하니까 좀 기분 나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 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또 여기에 참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여의도 레카라 그러면서 네.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무소속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우리 당으로 보면 큰 지도자예요. 대통령 후보로 꿈꿨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있고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될 어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큰 자산인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좀 너무 작은 정치를 하는 것 같아. 네. 지도자는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참을 때는 참고 넘어가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사건건 나는 요만한 손해도 안 보겠다. 나한테 조그만 이 싫은 소리 하면 나는 발칵발칵 저는 지도자의 자세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안철수 의원님도 조금은 크게 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당이 그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국민들을 위로시키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두 분께 제가 드립니다.
1: 예, 모시 중한 뒤 서울 감정 싸움은 조금 수그러뜨리자라는 당을 27년 지킨 권영진 선배님의 조언이셨습니다. 주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장동혁 대표 측에서 집회 나오라는 전화 권영진 의원님도 받으셨나요?
0: 뭐 안 하실 줄 알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뭐 집회 나오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장동혁 대표가 설마 본인이 직접 전화하겠어요?
1: 예, 측근들이 전화한다고
0: 측근들이 할 수는 있겠죠. 너무 대표가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그 가는 의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가서 외치는 게 부정선거 재선거잖아요.
2: 당일 투표
0: 수개표잖아요. 저는 시민단체나 청년들, 국민들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단정해버리고 재선거를 하자라고 심지어는 또 이긴 서울시장 선거도 재선거를 하자는 게 이게 국민 다수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당대표가 모이면은 야 국민의힘은 결국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는 먼 당이구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이 점점 더 고립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소신이라면은 장애 집회에 가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당대표를 내려놓으시고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가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민주당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스토커, 역적 이런 발언들까지 지나치게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3: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의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오늘의 정책권 소식,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지에 따른 지급 규모도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노후준비 자산 일부가 이탈한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출시와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증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도 큰 폭으로 출렁거렸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굿머니 굿나이프와 함께 꼼꼼하게 내 재무 상태 점검해보고요. 설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머니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선 오랫동안 관리해주던 담당자가 사라져서 불안했던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도너리 상담소에서는요.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 만나봅니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고 찾아와 주신 두 재무설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돈 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상담에 따른 전문가 비용은 모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45번으로 굿모닝 굿라이프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코너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우대하는 등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으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대 성장은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도 반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수 회복 속도 등 하방 요인이 있어 정부는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23개사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 할인과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아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대 등이 필요한 경우 키오스크 또는 점원에게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올해 10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집중 안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데 한 건당 약 404만 원 규모입니다. 환급이 이뤄진 숨은 보험금은 매년 전체의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머니 인사이트 내용과 함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다. 이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은 보험금 어떻게 좀 조회를 해보면 될까요?
1: 네, 우선 숨은 보험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을 뜻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발생을 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보험금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좀 짚어보면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기가 되었는데 만기가 된 줄 모르고 있는 경우 꽤 있죠. 두 번째입니다. 중도보험금, 휴먼보험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또 놓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세 번째죠. 폐업, 도산 이후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2: 숨은 보험금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 3천억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습니다. 중도보험금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보험들 중에서 배당이 되는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 장수축하금, 자녀, 교육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보험금이 약 7조 8천억, 만기보험금이 약 1조 9천억, 휴면보험금이 6,200억 원 정도입니다. 2025년 소비자에게 환급된 숨은 보험금은 총 3조 2,470억, 건수는 80만 건이었습니다. 이를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환급 금액은 약 404만 원에 이릅니다. 좀 엄청나죠. 지난 5년 동안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은 총 19조에 이릅니다.
0: 와, 진짜 많은 금액이에요. 아니, 내가 깜빡하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에 돈 넣어둬서 깜빡해서 실효된 그런 보험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가입한 건지도 잊어버린 보험도 있을 수 있을 테니

0: 있으니까 놓쳤던 숨은 보험금 내 돈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깜빡하고 잊어버리셔서 지나간 보험금의 보험금들, 바로 숨은 보험금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연락을 하거나 내가 직접 방문을 했어야 했거든요. 속된 말로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보험사마다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인터넷에 숨은 보험금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홈페이지가 딱 나옵니다.
0: 네.
1: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간단한 조회 동의 인증만 하면 30초 안에 또 결과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입했던 보험, 휴먼보험금, 미청구 보험금 등 이력이 나오니까 이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요새는 금융회사마다 숨은 보험금 찾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A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면보험금을 비롯해 미수령 연금, 만기, 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우편 안내장,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B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보다는 지점에 방문을 하셔도 찾아드리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C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통해 조회해서 숨은 보험금을 찾으면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휴면 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시라는 뜻이겠죠?
0: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내 돈을 이렇게 찾으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럼요. 혹시 제가 이제 뭐 수술을 했다거나 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 때는 아파서 미처 보험금 청구하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아 그때 내가 청구 못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들도 요 숨은 보험금 찾는 기능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걸까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방금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병원비가 한 90얼마 나왔어요. 근데 보험금이 100얼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았죠. 그러면 다들 그냥 많이 받아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받았던 게 수술비가 있을 수도 있고 입원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보험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찾아질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0: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보험사는 통신만 장애, 전산 작업의 이유, 전산 작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실시간 조회가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정각인 12시 이후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한 석연치 않으실 수 있어요. 해당 손해보험사로 간단한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청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0: 제일 편하고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아주 긴밀한 상담 통해 숨어 있었던 보험금, 미처 몰라서 청구 못했던 잠들어 있는 이 보험금이 있는지 전문가분이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시원하게 해결됐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이재환 전문가님의 소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퇴근길에 항상 굿모닝 굿라이프를 듣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어느 날 들었던 방송 사연이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도 도움받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은 저, 아내, 딸 둘인 4인 가정입니다. 저희 집 보험을 오랫동안 관리해주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은 관리해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여태까지는 이분을 믿고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보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지냈었는데 막상 그만두시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네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특약들도 집에 가서 혼자 보니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불안한 마음이 빨리 없어졌으면 해서 사연 보냅니다.
0: 보통은 내 보험 담당자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전반의 보험을 다 관리해 주다 보니까 이 보험의 그런 내가 들어놓은 약관들, 그러니까 특징들을 막 상품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가 없어지니 청취자님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상품은 남아있을 텐데 말이죠. 나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를 계기로 점검 받아보시고 그동안 관리 잘 되었나 살펴보시면 좋겠죠.
2: 네, 맞아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내 현재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자녀는 없는데 무리한 종신보험에 과도한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 중 한 분이 어떤 유전적인, 예를 들어 가족력과 같은 질병, 암이라든가 치매가 있으신데 이에 대한 보장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0: 그렇죠.
2: 네, 이렇듯 내 상황에 맞는 보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1: 또 다른 상황은 재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내 소득에 대비해서 과도하면 안 되겠죠. 가계부가 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0: 그렇죠.
1: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너무 많은 진단금을 가입했거나 모든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한다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진단금,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겠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우리 집 가정의 재무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춤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청취자님도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이재환 팀장님 찾아가 주셨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저 청취자님의 고민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일상 자택 근처의 한 카페로 찾아갔었는데요. 저는 되게 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편입니다. 좀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0: 오늘 방송국도 이재환 팀장님이 1등으로 오셨어요.
2: 대단하세요.
1: 네, 저희 청취자 부부께서는 20분이나 일찍 와주셔서 좀 평소보다 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갖고 계신 보험의 증권도 잘 챙겨와 주셨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했고요.
0: 네.
1: 어떻게 가입했는지 여쭤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가입시켜주신 보험이었어요. 청취자 본인께서는 직접 가입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심이 크게 없으시다가 이번에 담당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면서 불안함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0: 그렇군요. 그럼 내가 필요한 보장을 직접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의 부부 소득은 일단 세후 700만 원이었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60만 원으로 단순히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은 적정했습니다. 본인께서는 36만 원, 아내분은 16만 원, 아이들은 각각 4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보장을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보였어요. 먼저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은 총 10가지였어요. 이 중 6건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실손의료비, 종신보험이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과 실손의료비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종신보험 두 가지 중 하나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나머지 하나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1호종 수술비, 입원비 특약이 있었습니다.
1: 이 종신보험들이 약간 아쉬웠던 점은 납입 기간이 60세 납으로 좀 다소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이상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은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느냐. 이게 또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연봉 정도. 2번 연봉의 3배 정도.
0: 1번, 2번밖에 없는 건가요?
1: 그렇죠.
0: 가장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이냐? 연봉 정도, 연봉의 3배 정도. 그래도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으니까 연봉의 3배 정도는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요 정도 준비하면은 가장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1: 맞습니다. 각종 대출, 생활비 때문에 대개 이 정도를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좀 많다거나 생활비가 좀 적다 이러면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걸 다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비싸집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섞는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죠. 정기보험은 60세면 60세, 70세면 7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해지 환급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은 기존 사망보험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 2천만 원 정도 정기보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갱신형 보험이 있었죠. 모두 건강에 관련된 보험이었는데요. 어떻게 가입을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입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우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님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정말 잘하실 겁니다. 갱신형 보험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평생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를 좀 권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순환계 치료비, 암주 치료비 등으로 보다 폭 넓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취자님의 보험료요. 기존 3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미래에 갱신된 부분까지 생각하면 사실 월 한 달 8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보장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 넓히면서 보험료 많이 줄었죠. 여기에다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망보험금의 액수까지 정기보험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보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님 본인의 불안함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청취자님 아내분은 어떠셨을까요?
1: 우리 청취자님 아내분께서는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계셨고요. 보험료는 총 16만 원이었습니다.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보험하고 실손보험은 잘 되어 있어서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종합보험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납입기간이 30년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3만 원인데 이게 같은 13만 원이라도 20년 납이냐 30년 납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30만 원, 뭐 13만 원짜리 30년 납을 단순히 20년 납으로 바꾸게 되면 약 20만 원이 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께 여쭤보니 30년 납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은 대부분 10년, 20년 납이니까 이 보험도 당연히 그러려니 했고요.
2: 네, 맞아요. 이 종합보험은 비교적 최근인 2025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장은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바꾸시는 게 어떤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새로 교체할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체할 보험은 거의 같은 금액이지만 20년 납입입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도 더 넓었어요. 청취자분께서 아니 어떻게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납입 기간이 또 짧아졌고 보험료가 비슷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 그렇죠. 궁금하죠. 막.
2: 그렇죠. 어. 맞아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회사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40대 남성이 또 저렴할 수 있고요. B보험사는 아니에요. 50대 여성이 저렴할 수 있어요. C보험사는 또 아니에요. 40대 초반 여성에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사를 찾도록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봤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청취자님께서 좀 감동이라고 하시면서 이래서 보험사 비교하는 게 중요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그렇죠. 보험사마다 똑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특정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더 저렴한 보험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반 소비자가 그걸 일일이 다 검색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받아서 나도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보험사

0: 될 수 있어서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갱신형 3대 질병 보험은 15년마다 갱신되고 암진단금, 뇌혈관진단금, 허혈성 심장진단금으로 보장 자체는 괜찮았지만 갱신인이라는 점에서 좀 교체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15년마다 갱신되면 최소한 5번은 갱신될 텐데 그때마다 옳은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보다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게 되면 갱신형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기존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쭤봤더니 단순히 똑같이 3대 질병만 넣기보단 N대 수술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암주요 치료비 등을 다 넣었는데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지만 20년만 내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 보험료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생활 가능하니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취자님도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30대 중반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보험료 낼 걱정 뭐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 금액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보험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다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 권유 받을까 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굿모닝 굿라이프 굿라이프 상담소 솔루션 들어보시면 필요한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보험사 비교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가성비 있게 얹으면 보험료 낮추면서도 보장 튼튼하게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변화한 청취자님의 이 사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청취자님 가족의 이제 보험료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갱신형 보험을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면서 미래에 오를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없던 담보인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등을 추가하면서 보장의 측면이 월등히 넓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담당자가 그만두고 느끼셨던 불안감은 말끔히 없어지셨다고 하셨고요. 상담이 끝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말고 다른 전문가도 두 분 정도 만나보셨다고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전문가는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굿모닝 굿라이프에 신청해보자 라고 신청했는데 그런데 정말 사연 보내길 정말 잘 하셨다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미래에 오를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을 정리해서 불안감 없앨 수 있었고요. 현재 상황에 부족했던 부분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을 또한 말씀해 주셔서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남은 우리 가족이 몇 년간을 버틸 수 있어 다행이다. 안심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 때 본인의 나이대가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질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 그렇죠. 이거 몰랐으면은 자녀에게 갱신형 보험 물려줄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표현하시다니 진짜 두 분도 현장에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제 네. 마음도 다 뿌듯한데요. 청취자분들도 전문가의 도움받아 이렇게 보험 점검해보고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752번님이 요새 퇴직연금 주식형으로 굴려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주던데 제 퇴직연금은 아직도 현금으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뭐 이런 질문 사실 요즘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먼저 내 투자 성향은 어떤지

0: 테스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투자 성향이 위험한 걸 선호하냐, 안정적인 걸 선호하냐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요. 성장형, 성장 추구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종류는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펀드 다모아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ETF, 파생형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2: 맞아요. 맞아요.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보기 어려우시다면 TDF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DF 펀드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고요. 목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나이에 따라 위험이 있는 주식과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20, 30대에는 주식 비중을 70%, 채권 비중을 30%로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40에서 50대에는 주식 비중을 30%, 채권 비중을 70%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TDF 펀드는 수수료가 일단 ETF 등에 비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른 걸 좀 선택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1: 내가 직접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과 아니다 나는 내 판단이 불안하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 선택하겠다 하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펀드에 투입해서 운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진짜 괜찮은가? 그런데 3년 정도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하길 잘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신청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50원의 유료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487번님 질문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뭐 벌써 노후야 라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0: 개개인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크게 세제 적격하고 세제 비적격 두 가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세제 적격 상품은 흔히들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연저펀으로 불리는 연금저축펀드나 IRP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의 15.4%에서 13.2%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네, 세제 적격 상품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됩니다. 여태 받은 세액 공제액을 다 뱉어내야 돼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집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라고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나이대에 맞춰서 그분들께서는 너무 큰 금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제 비적격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 연금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되는 비과세연금인데요. 비과세연금보험의 경우 3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 중간에 인출을 또 할 수 있으니 자금운용에 있어서 세제 적격 상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4487번님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0: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먼 훗날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 설계 고민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문자 메시지 창 샵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심규선의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양이 더 많아질 텐데 충청에 20에서 60mm, 남부지방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고요. 제주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도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화성휴게소까지 6km 정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안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광화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신한은행 본사까지 행진 중인데요. 30분 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용산과 마포, 여의도와 강남에서 정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 1, 2부는 상암동 한약봉 시간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박성준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취율 조사가 한창인데요.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시면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답해주시면 저희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주십시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0: 이동의 뉴스생활 승부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3부 초대 손님이 박성준 의원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박성준 의원은 내일 모시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 모십니다. 약간 차고 있어서 다시 정정해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수요일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답답한 정치 흐름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원래 이 상암동 한약방이 김한 기자가 고정인데 김한 기자가 약간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가 대타로 아직 등장하지 않았네요. 앞방송이 조금 늦게 끝나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 박지훈 변호사 오기 전까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

0: 변호사하고 정욱임 전 의원 두 분하고만 일단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 내일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이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생중계는 하기로 했고요. 특검의 요청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1: 저는 이제 그 원래 내일 선고하면 상고 기각 그렇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그 부분은 이제 무죄가 1심, 2심 무죄거든요.
0: 김건희 씨에 관해서는
1: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 거기에 무죄가 확정되면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1심에 2년 나왔잖아요. 이게 항소심에서 파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1심 판결을 보고 연기한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잖아요.
0: 그럼
1: 소신대로 하면 되지.
0: 변호사님 말은 대법원이 윤석열 1심 판결 보고 미뤘다고 보시는 겁니까?
1: 그렇죠. 그거 아니면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특검이 그것 때문에 한달 미루달라 했는데 이번에 8일로 했거든요. 그건 이제 법에 특검 사건은 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이게 있다 보니까 아마 8일로 잡았는데 저는 파기된다면 유죄로 상당히 그 대법원이 1심 판결을 따라간 아주 이례적인 거죠.
0: 특검이 한달 정도를 연기를 요구했는데 8일 정도,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방금 소속 변호사 이야기대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 2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사전 의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1, 2심 다 무죄가 났는데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원이 선고가 됐고 명태균 씨는 또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정전 의원님,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결론이 난 거는 어떤 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2: 판사가 다르니까 그러겠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예민한 그 사건의 그 케이스라고 하죠.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따금 그 있어서 사회의 주목을 받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일관성이 좀 유지돼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같은 사건인데 제가 볼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잖아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0: 그렇죠.
2: 근데 김건희 씨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 여론조사를 해서 혜택을 입은 이해 당사자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경제 공동체고 일심 동체이긴 하지만
0: 김건희 씨가 후보자는 아니니까.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한 8일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그 일관성과 설득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가? 법 전문가한테 더 많은 의견이,
0: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여쭤보고. 그정전 의원이 뭐, 많은 사례는 아니고 어쩌다 있는
2: 네,
0: 사례라고는
2: 그렇습니다.
0: 하셨습니다만 같은 사건인데 판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사법부 불신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많아진다면?
2: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게 지금 사법부라는 곳은 법을 해석하는 부처라는 표현도 그렇죠.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그런데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죄목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또는 그 해석이 달리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만 유일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0: 근데 이게 그 사건에 있어서 사건에 따라서 판사의 고향이 어디냐, 성별이 뭐냐 이런 걸로도 따지는 그 자체가 조금 슬프기도 한데요. 또 어떻게 어떤 면에 봐서는
1: 그렇죠. 지금 이게 윤석열 계엄 있잖아요. 이게 내란인데 언제 계엄을 시작했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직위헌 판사라고 들어봤잖아요. 옛날 술자리. 직위헌. 이분은 이제 그 계엄은 며칠 전에 해가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한 이진관. 이분은 상당히 진보 판사 같아요. 이분은 계엄은 노상훈 수첩은 정근능에 있다. 계엄은 몇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노상훈 수첩의 정근능과 전혀 달라요. 직위헌과 이진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도 그런 거고요. 이런 사건이 흔해요.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요. 실형 판사도 있고 집행유예도 뭐 있고요.
0: 예, 예, 예.
1: 그거는 나는 유림 집안에 뭐 아주 보수다. 이럴 때 실형도 때리고 또 이게 좀 리버럴한 분들은요. 예. 집행유예라고 이게 그래서 대법원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0: 근데 뭐 이 사건이 비단 김건희 씨 윤석열 개인의 사건이라고 국한시키기 어려운 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10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오갔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돈 받으러 갔는데 안 줬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돈이 오고 갔는데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지시를 했는지 알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될 테고 지금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으니까 만일 유죄로 인정돼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은 이제 시장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3심까지 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조금 더 집중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2일 날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0: 예.
1: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사건은 무죄에 가깝고 오세훈 사건이 더 위험하다.
0: 예예. 예.
1: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0: 확실히 돈은 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1: 윤석열 예. 김건희는 공천을 준 거고
0: 예.
1: 김영선 그게 대관계 있나 따져봐야죠.
0: 그런데
1: 예. 이거는 돈이 갔잖아요.
0: 예.
1: 다만 이제 그 후원자
0: 예.
1: 김한정 씨가 갔는데
0: 예.
1: 문제는 이제 그 판사들이 제가 기록을 다 본 건 아니지만
0: 예.
1: 요즘에 뭐 암묵적 협의 이런 게 있잖아요.
0: 예.
1: 뭐 묵시적 협의 이런 거.
0: 예.
1: 그러니까 설마 이게 그 최대 후원자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0: 몰랐겠느냐?
1: 몰랐겠느냐?
0: 예.
1: 더군다나 이게 또 우리 김건희 이번에 윤석열 판결 보면 뭐 이게 문자 보내고 여론에 올라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예.
1: 혹시 이런 거라도 이게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 간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돈을 주고 간 건 없어도
0: 예.
1: 예를 들어 이게 뭐 여론이 고맙다 감사하다 또는 이게 한 만나자 이런 게 놓으면요 암묵적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0: 그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명태균 씨가 지금 법정 구속됐는데 그 전에 구속되기 전에 SNS에 오세훈 뭐 그 속된 말로 끝났다 이런 식의 거짓말하지 마 그런 식의 SNS 많이 썼거든요. 그 명태균의 증언도 아마 있을 텐데 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2: 뭐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0: 예, 예. 너무 많이 했죠 하긴 해요.
2: 본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감정도 상당히 이제 그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언행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에요.
0: 예.
2: 그런데 지금 앞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모 의원의 그 공천이 대가로 예.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예. 있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한정이라는 사업가가
0: 음흠.
2: 뭐 이제 돈을 주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0: 예.
2: 근데 저는 법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네 이런 이제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묵시적 청탁,
0: 예.
2: 경제 공동체, 제3자 뇌물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0: 예.
2: 이게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에 합류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유죄로 하면서 나왔던 개념인데요. 저는 그 적어도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증거와 그다음에 누가 봐도 명백한 증언이 중심이 돼야 되지
0: 예.
2: 묵시적인 협의, 청탁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히다 보면은 그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그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0: 예.
2: 이거는 누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전 솔직히 오세훈 서울시장 1심이 어떻게 나올진 몰라요.
0: 예.
2: 그러나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0: 예, 예.
2: 있겠죠.
0: 예. 그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대답했다고 지금 알려진 김한정 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수성욱 변호사가 김한정 씨가 뭐 지시를 받고 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자백은 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그렇죠.
0: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자백은 하지 않을 것이다.
1: 지금도 이게 뭐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 측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고요. 그러기 자백을 하면요. 본인도 공범이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냥 알아서 줬다고 하면 자기도 무죄에 돼요. 오세훈 시장이 개입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오세훈 시장 살고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표현을 좀 과일했지만 예, 예, 예. 봉건실의 죽은 아이지만 자백할 일은 없다.
0: 그냥 뭐 내가 선의로 그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좋아서 그냥 내가 해준 거다 이렇게 할 것이다.
1: 그렇겠죠. 예. 그래.

0: 자기도 사네.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시작하자마자 꽤 많은 분들이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데 댓글에 다 유시민 씨 이야기네요. 유시민 씨 이야기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박준 변호사?
2: 네, 이제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고요.
1: 예. 유시민 씨가 오늘 뭘 했나요?
2: 매불쇼에서 지금 또 보안수사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1: 보안수사권
2: 했습니다.
1: 이야기, 대통령 비판.
2: 평가도 나왔었고요. 뭐좀 이따가 아마 해야 될것 같은데.
1: 지금 합시다.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아마 진보 진영에서 가장 큰 매체 중에 하나죠. 매불쇼가. 매불쇼가 연일 계속 이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 주장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 다음에 김용민 의원, 또 박은정 의원, 그리고 뭐 끝판내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씨까지 등장을 했는데
2: 네.
1: 오늘 유시민 씨가 한 이야기도 결국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거죠?
2: 맞습니다. 뭐 녹화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낸 거는 뭐 저는 전당대회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1: 전당대회?
2: 예.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서 이 보안수사권 얘기가 아마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원컨 원치 않컨 될 것 같고 유시민 작가의 뭐 주된 내용은 보안수사권 폐지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1: 예.
2: 그 부분은 약간 반동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여론조사하고 추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국민조사도 보안수사권 남겨야 된다가 좀 예. 많고요. 민주당 지지자만 기준으로 봐서도 아주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1: 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예. 더블스코어였어요. 훨씬 예. 많습니다.
2: 그런 예. 상황인데 이제 코어 지지층 얘기를 하면서 코어 지지층은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셔서 예. 했습니다.
1: 소정욱 변호사님.
0: 예.
1: 유시민 씨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이번 그 민주당 안이 수사 기소 분리한 안 아닙니까?
0: 그렇죠.
1: 보안수사권 하나만 남겨두자 말자. 이 논란이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인지수사라든가 뭐 별건수사라든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0: 원래 보안수사라는 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예. 예외적으로 그거는 되기 때문에
1: 경찰이
0: 한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1: 예.
0: 기소수사가 분리된 게 맞죠.
1: 예. 그런데 왜 유시민 씨 이렇게 말했을까요?
0: 아마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유시민 작가가
1: 예.
0: 계속 이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정청래를 당선시키게 됐다.
1: 예.
0: 이런 데 저는 전당대회 개입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없는 사실까지 왜곡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보안수사는 게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1: 아, 뭐 분리가 됐다고 저도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쭤봤고요. 법 전문가한테. 그 우리 정옥임 전 의원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평론은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3: 예.
1: 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뭐 ABC라든가 뭐 또 뭐라 그랬죠 그 이후로
2: 네.
1: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 이런 말씀을. 것들 그리고 이번 오늘은 대통령을 세게 비판했어요. 뭐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자기가 한다 이렇게.
3: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1: 예. 근데 지금 대통령 집권 1년 차 이제 2년 차 들어가는데
3: 이제 보통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예. 당권 경쟁을 지금 이미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하고 있고 그 당권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해졌어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1: 예.
3: 그러니까는 정말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완전히 뿌리 깊은 이념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왜 이제 소위 우리 인텔리겐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인데 자신의 어떤 이해가 있을 때 그 정치적 이해를 어떤 뭐 역사의 진화론이라든지 특히 역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최종 종착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레토릭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거를 단정할 입장은 아닌 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는 제3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그 뭐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편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3: 그걸로 봐서는 지금 이 민주당의 권력

0: 권력 구조가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마치도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자기 몸에 수류탄을 메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거의 자살 공격을 하듯이 오늘 그 대미를 장식한 건가?
1: 예.
0: 오늘 방송된 거죠?
1: 예.
0: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1: 그런데 뭐 대통령과 친명 세력이 적지는 아니지 않나요?
0: 네?
1: 유시민 씨 입장에서.
0: 이게 말입니다.
1: 예.
0: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평소부터 상대, 적,
1: 예.
0: 예를 든다면 뭐 북한
1: 예.
0: 이 적이 나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덜 아파요. 근데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긁잖아요. 요새 긁는다는 말들 많이 하대. 근데 긁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처를 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인간이 심리적으로 받는 그 상처라든지 공격, 분노, 적대감은 훨씬 크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전이지 이게 어디 뭐 이게 국가 발전에
1: 알겠습니다.
0: 무슨 도움이 되는 지금 그
1: 뭐
0: 전쟁입니까?
1: 촉법, 용역 이런 단어를 쓴거 보면은 뭐 정전원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촉법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니까는요. 네.
1: 그리고 제가 아까 인용한 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자기가 한다. 이거는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2: 네,
1: 있어서
2: 맞습니다.
1: 반대하면 본인이 반대한다고 하지 왜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 그렇죠.
1: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남겨놔야 된다.
2: 그렇죠.
1: 그다음에 국민의 피해 없게 해야 된다. 인기 끌자고 선명으로 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2: 같은 얘기를 달리해서 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 메시지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없애고 안 없애고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유시민 작가님 비롯해서 그쪽 진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정성호 장관이나 김민수 총리나 딴 사람 핑계를 자꾸 대면서
1: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2: 봉옥 수석 얘기도 하고
1: 봉옥수석 조상호 법무부
2: 조상호
1: 비서관
2: 특보죠.
1: 예.
2: 정책 보좌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은 처음부터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보안사건에 대해서는 숙일해 달라. 이게 정확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달리 해석하고 결국은 오늘 매불쇼에서도 이렇게 달리 해석하는 게 나왔다는 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1: 검찰 개혁하라고 했더니 검찰을 없애려고 한다. 그럼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2: 그렇죠.
1: 저도 기억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오늘 조금 심하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재명 선택하는 길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재건축 재개발 성공 못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레임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차 이제 막 2년 차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당 지지도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더잘 나오는 상황에서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은데.
3: 이 정도면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검사가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면 이게 막가자는 거죠. 이런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게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이게 막가자는 거지. 아마 도저히 다음에 원팀으로 다시 합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뭐 저는 이게 양쪽 다 비판적인데 하나 유시민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요. 옛날에 본인이 내가 60이 넘으면 내가 썩는다 그랬거든요. 60이 넘으면. 근데 옛날에 유시민 저희 집에 책을 막 12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시민 책만. 근데 옛날에 샤프하고 진작에 팩트 강했거든요. 요즘 보니까 이게 그 본인이 팩트랑 뭐가 안 맞잖아. 아까 검찰 수사 기소도 그렇고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마치 이게 밑에 사람한테 악역 다 시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팩트가 안 맞는 걸로 공개하다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조금 이게 감정이 앞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한데 뭐 저희 보수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진보 진영이 이렇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이게 대호재다. 저희도 지금 난리거든요. 한동훈하고 장동혁. 근데 진보 진영 보니까 좀 위로가 되네.
1: 오늘 그 유시민 씨가 얘기한 거는 중축 재건축 이야기는 보수적 사람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요. 왜 우리 편 쓰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 얘기 같고. 그다음에 뭐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 같아요.
2: 네. 좀 안타까운 게

0: 저는 진짜 이런 어떤 충정심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전달하는 게 맞지. 이걸 자꾸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라면 뭐 정무수석이나 뭐 홍보수석이나 그 라인이 사실 있거든요. 충분히 연결이 되고 연락을 하고 그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또 그리고 선동될 수 있는 그런 유튜버 가서 녹음을 두 차례 지금 한 번이 아니면 지난번에는 촉법 뭐 영역 재건축
1: 다스레이다 김호준 씨
0: 거기서
1: 방송에서
0: 했고요.
1: 했죠.
0: 또두 번째 지금 매불쇼에서도 사실 어제 녹음을 했고 오늘 지금 공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옆에 이제 서정우 변호사 너무 즐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좀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진심이면 그 전달하면 돼. 직접 얘기하면 되지. 왜 하필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좀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1: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것도 어떻게 맞는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2: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 예.
2: 조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리고 저는 보수주의자지만 이렇게 그 민주당에서의 내전 상황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이것처럼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내전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세비도 받으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와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 이건 유권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유시민 작가 얘기로 돌아와서 처음에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단가? 거기 나왔다가 이번에 매불쇼에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은 안 나가나?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김어준 씨가 새로 유튜브 파가지고 따로 방송하라 뭐 이런 얘기,
1: 아, 본인 유튜브를
2: 예, 뭐
1: 만들어라?
2: 그런 식으로 저 만들었나요? 그때
1: 아니요.
2: 방송할 때
1: 네, 그렇게
2: 들었는데,
1: 얘기했습니다.
2: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박 변호사께서 직접 전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전달할 통로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얘기가 전해지면 자기의 그본그 이야기의 본뜻이 잘안 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때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은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소위 그 민주당의 그 소위 아주 그 뭐라 그래 보통 그걸 짠내난다 그러나 아주 그 강력한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특히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다의 애청자 그분들이 아마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거나 자극받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그냥 세게 뭔가 이렇게 전기 충격 같이 그러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1: 그 다스베이다 나갔을 때는 편집이 많이 됐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녹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을 직접 욕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대통령
0: 그
1: 직접 욕하고.
0: 얘기도 했어요, 유심 작가가. 편집이 좀 많이 돼서
1: 아,
0: 오늘
1: 지난번에.
0: 좀다 하겠다라고. 그게 어떤
1: 그거
0: 부분인지
1: 작심하고 나왔다고 봐야겠네요.
0: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씨는 본인은 권력이 없고 그냥 방송에서 이야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만 한번 등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파장이
0: 그래서
1: 커지네.
0: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그래서
1: 하세요.
0: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도성이 당권 경쟁에 끼어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1: 뭐
0: 거예요. 그렇죠.
1: 정치인입니까?
0: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충정심이면 어떤 친구도 연결해서 전달하면 되는 일이에요.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인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전달한 게 맞는 거죠. 집권 초기인데. 근데 결국은 전당대회 8월 17일 얼마 안 앞두고 대중 앞에 아주 많은 유튜버가 보는 진보 진영에서 많이 보는 쪽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당권 경쟁에 직접 뛰어드는 모양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김어준, 뭐
0: 정청래
1: 최욱,
0: 그
1: 정청래,
0: 뭐
1: 유시민,
0: 그 싫어하는 멸칭 그거랑 뭐 똑같이 또 지금 또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유시민 작가도 아마 좀 최근은 놀랐을 텐데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본인의 말을 비판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0: 처음 아닌가요?
1: 거의
0: 거의
1: 처음 있는
0: 최근에
1: 일이죠.
0: 와서. 예.
1: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0: 저는 이번에 제가 주말간에 이거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말까지. 근데 지금 오늘 시작이잖아요. 예, 제가 예. 딴 데도 갔다 왔는데.
1: 며칠 가겠죠. 뭐. 예.
0: 며칠 가는데 호의적인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다 때보다 더 나빠질 것 같거든요. 저는 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판단이고 선택이니까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3: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박지훈 변호사 물어보고 싶은데 예. 제가 잘 모르니까 이쪽 진영은 그 저희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총리로 유시민을 뭐 생각했다 예.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게 팩트입니까?
0: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3: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 왜 저는 이렇게
1: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겠죠. 예.
3: 근데 왜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기분 나쁘게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뭔지 한번 게
0: 짧게만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오늘 인사 얘기도 나옵니다. 마키아벨리 나오면서
3: 이유가 뭐. 뭔지.
0: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저는 차라리 어떤 사람을 해달라고 인사를 요청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막연하게 이제 계속 그 뉘앙스를 보면 원하는 유시민 작가가 원하는 인사보다는 원하지 않는 인사들이 등용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는 모습으로 좀 읽혀집니다.
1: 그 혹자들은 또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의 주류 네. 세력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 비주류다.
0: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안방을 차지했다.
0: 어제 송영길 후보가 또
1: 아 그랬습니까?
0: 뉘앙스 내기했습니다.
1: 그런
0: 것도 얘기들
1: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까?
0: 뭐 송영길 후보 얘기니까요. 여의도에서 주류는 그래도 86 예.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학생 운동을 하고 뭐 그런 운동권 아니니까 예. 좀 밑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없지 않아. 뭐 유시민 작가는 86하고 가깝다면 대통령하고나 좀 멀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3: 예. 그럼 대통령도 유시민 작가를 한번 불러서 좀 만나고 이렇게 좀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저는 그걸 못 봤거든요.
1: 예, 예.
3: 서로 이게 너무 경원시하는 거 아닙니까? 좀 예. 불러서 먼저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예. 한번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1: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3: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1: 뭐 최근에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예,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말도 있으니까 뭐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소통은 나쁘지 않은 거 아는 거니까요. 당내 소통 또 뭐 야당하고 소통 그건 좋은 일이니까.
2: 아, 제가 예.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 대목에서 딱 느끼는 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될 얘기는 예컨대 삼전 클러스터를 광주에 만드는데 이제 그 군 공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1: 예.
2: 그러면 그것의 그 효율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축이냐 재건축이냐를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크게 한 방을 날려갖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거의 지금 패닉 상태인 것 같은데 왜 그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조선시대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숙종 때인가? 그 숙종이 돌아갔을 때인가? 선조가 돌아가 제가 지금 역사가 예.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아 모친이 돌아 대비마마가 돌아갔는데 상복을 왕이 1년 입느냐 아, 3년 입느냐를 예. 가지고 예. 노론인가 소론인가 싸우고 예. 그 와중에 송시열 선생이 귀향을 가서 사약을 맞고 뭐 이런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예. 지금 결국은 누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의 겹부를 세게 쐴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증축 재건축도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밖에서 제3자로서 들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1: 예, 박지훈 변호사는 비지훈.
0: 아, 이건
1: 비지훈의 용역 평론가 이렇게 된 겁니까?
0: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3: B라고? A 아니요.
0: 아닙니다.
3: 옛날부터 A죠.
2: A는 아니신 것 같고. B가 그럼 완전히 나쁜 거예요?
1: 유시민 씨 분류법에서는 B가 나쁜 사람으로 돼 있었어요.
2: 아니 그런데
0: 이익을 정치, 쫓는 사람.
2: 아니 이 권력 욕이라는 것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식욕이나 성욕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아주 수준 낮은 욕구가 권력 욕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무슨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네, 하는 자체가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 불법 네.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1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3: 유시민 덕분이
1: 세 분 덕분이라고 하죠. 네. 자, 1부 대담소 마치고요. 2부에서 세 분과 계속 또 재밌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0: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0: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0: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0: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0: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0: 어떻게 다르게?
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5: YTN 라디오 이동의 유수정매 송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MC 잠깐 나갔었는데 광고 들으셨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015 오는 전화 받으시면 YTN 이동의 유수정매 송부 듣는다고 많은 응답 바랍니다. 4년 전에 했었던 청취율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좀 욕심입니까? 시작하자마자
6: 근데 이제 사실은 인지도거든요. 이동형 진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 많기 때문에 첫 순에 배부르긴 좀 어렵다.
5: 배부르고 싶습니다.
6: 아, 예, 예. 공의로 나온 전화번호 꼭 받으셔가지고 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지금 실시간 시청자 유튜브는 동시간대 1등입니다.
6: 1등이네요.
5: 확실하게. 전화 오면 많이 응답해 주시고 1부에서 계속 이야기해보죠. 보안수사권 얘기를 저희가 뭐 유시민 씨 이야기하면서 약간 잠깐 했는데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여론조사 얘기도 해주셨고 민주당 내 분위기도 좀 바뀌었다. 민주당 지지층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호응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점점 변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변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 외 11명이 이제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보안수사권을 일부 유지하자. 그런 거죠?
6: 뭐 대상 범죄를 둔 거예요. 뭐 성폭력 범죄라든지 강력 범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또 항상 논의됐던 공소시효 임박 범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어떠냐라고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지금 공동 발의를 했고요. 뭐 근데 이거가 뭐 통과되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 이슈가 돼버린 이상 정청래 후보는 아주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유시민 작가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8월 17일 전에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해결된다는 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 그래 기존 법안으로.
6: 네.
5: 이 법안이 아니고.
6: 이런 거 들어올 수 없고요.
5: 전당대회 이후
7: 그러면은 예. 전면 폐지로
6: 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7: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들 하시는 거예요?
6: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법안들도 낸 것 같기도 하고요.
5: 전당대회 이후로 뭐 개정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7: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뭐 금과 옥조도 아니고 마치도 지금 검찰 개혁은 곧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완전히 등치되는 것 같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런 식으로 전부 예. 지금 거의 세뇌에 가까운 입력을 시킨 것 같아요.
5: 예.
6: 맞아요.
7: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도 이 검찰은 악. 예.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경찰이 무결점으로 100% 할 수 있다라는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검찰 개혁하고 검경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와중에 소위 그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여성과 아동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할 수 예.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남겨놓자는 게 왜 예. 같은 한국말인데 나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건지. 그러니까
5: 경찰 견제도 이야기 나오는 건데. 근데 유시민 씨가 수사 기소 분리 안 됐다고 하면서 보안수사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제 또 유시민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 기소는 분리가 됐고 이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조사 특정 사건에 조사한 것 한해서 혹시 미진한 게 있거나 암장이 있거나 이번 뭐
6: 네, 이번 사건
5: 장유 사건 같이 그럴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 다시 본다는 거잖아요.
8: 그렇죠.
5: 근데 이걸 이렇게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걸 왜 그럴까요?
8: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시민 씨가 교묘하게 그 팩트를 틀어가지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 보안수사의 폐지 보안수사의 가장 피해본 사람이 최근에 김어준 씨입니다.
5: 예.
8: 김어준 씨가요 채널A 이동재 기자
5: 예.
8: 명예훼손으로 어제 벌금 2천만 넣었거든요. 예. 원래는 이게 무혐의가 됐었어요.
5: 경찰이 무혐의.
8: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2천 넣었다고 이제 이동재 기자 벼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유시민 작가도 옛날에 그 한동훈 예. 때문에 벌금을 냈죠.
5: 예, 벌금 예. 내고 아마 500만 원. 민사 소송도 아마 예. 했을 것 같아요.
8: 그러니까
5: 예.
8: 제가 보기 유시민, 김어준 씨는 내가 검찰에 보안 수사든 뭐든 검찰 수사하면 당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는 숟가락만한 수사권 남겨놓으면 칼이 돼가 찌른다.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 피해의식이 젖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피해 많이 받죠.
5: 그렇죠. 예.
8: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내심 유지잖아요.
5: 예.
8: 그런데 저는 둘이가 벌금 뭐 하나씩 받았지만
5: 예.
8: 이재명 대통령보다 피해본 건 없잖아.
5: 예.
8: 이해가 안 돼요.
5: 예. 뭐 설마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주장 했겠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안 수사권을 그렇게 검찰한테 주면 안 된다. 지금 서정국 변호사 얘기 말처럼 수사에 1g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6: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5: 예, 정옥희 의원 말처럼 이게 뭐 여성 뭐 사건 범죄라든가 아동 또 노인 또 민생.
7: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다 해당되는
5: 그래요?
7: 거예요.
5: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비둬야 되느냐. 그럼 대책은 있느냐. 근데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6: 없어요.
5: 여론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6: 실제로 매부셔죠. 유튜버 프로에서 이제
7: 그러니까
6: 주장하던 일부가
7: 최강욱 박은정 다 한 마디씩 예. 해가지고
6: 언론에 지금. 알리라. 검사가 예. 언론에 알리라. 뭐 피해자가 직접 해라. 등등의 얘기를 지금 함으로써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튜브 그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7: 구원투수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5: 예.
6: 좀 그래서 실제로 실무를 하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수사 개시권이 없으면 별건 수사는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보안 사건이라는 거는 그 경찰이 했던 사건하고 동일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안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딱 장윤기권 보면 압니다. 같은 살인인데 강간 살인이냐 살인이냐 그거지 살인인데 다른 사람 살인 것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5: 예, 예.
6: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혼동해가지고 보안 사건 폐지가 검찰 개혁하고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 예.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다른 법을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상임위부터 일단 들어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참 이게 국민의힘도 뭐 지금 전쟁이 전쟁.
5: 예.
8: 아 난리인데 장동희 대표가요 계속 이 장외로 돌고 있잖아요. 오늘 광주에
5: 예.
8: 갔거든요.
5: 예.
8: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은 호기예요. 국회로 들어가서
5: 예, 예,
8: 저는 차선책이라도 7개 받자.
5: 예.
8: 그 다음에 우리가 다수당 되면 돌려주자.
5: 예.
8: 이런 입장인데
5: 예.
8: 지금 제 뜻하고 달리 중진들이 전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5: 뭐 국회의장이 또 뭐 날짜를 이야기하긴 했던데 글쎄요.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 문제는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따로 냈긴 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쪽수에서 밀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7: 정청 아니, 쉽진 예. 않은데
5: 예.
7: 기록은 계속 남겨놓을 필요가
5: 아, 그건
7: 있어요.
5: 그건 필요하다.
7: 여론전을
5: 예, 예.
7: 해야죠. 그 조금 전에 중진들이 그러면 상위원장직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8: 내심은 다 한 자리 놓을 텐데.
7: 아니 안 받을 거면 깨끗하게 안 받고 그 대신 국민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야 지지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그것도 안 받고 국회 활동도 안 하고 세비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5: 예예 예. 예, 예. 일단 투쟁을 하더라도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전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것 같은데요.
6: 예, 맞습니다.
5: 평택을의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또 합당도 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영남 전 의원이 또 SNS에 반박 글을 쓴 것 같아요.
6: 이건 좀 엄밀히 말하면 해당 행위에 가까워요. 선거를 했잖아요.
5: 집권당인데 후보를 어떻게 안 내냐.
6: 말이 되나요? 본인이 전략 공천한 거 아닌가요?
5: 예, 그렇죠.
6: 이 얘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5: 게다가 김영남 후보 후원회장이었어요.
6: 예, 그래서

0: 저는 결국에 문조 틀레유가 복원될 겁니다. 결국 복원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침묵하겠지만
1: 예.
0: 조국 대표도 내심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합당이 바로 될 거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는 약간 양다리 걸치고 눈치나 보고, 김어준 씨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그래도 양쪽 눈치는 보지만 결국은 정책내 쪽으로 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에 총대는 유시민 씨가 메고 있고, 최욱 씨도 그게 있는 거죠.
1: 예.
0: 그게 복원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대표되면 바로 아마 합당을 추진할 거예요.
1: 예.
0: 근데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별로 뭐 그게 문제죠.
1: 예. 방금 선옥 변호사, 김어준 장사꾼이다. 선옥 변호사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후보 내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걸 언급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좀 깔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다른 비유는 방송에서 좀 쓰기가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송영길 전 의원님이 뭐 송영길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에 뭐 당권경쟁을 앞두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좀 날선 말투가 오가고
2: 아니,
1: 있어요.
2: 그 민주당 내부의 일을 서정호 변호사나 제가 뭘 얼마나 알겠다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십니까? 그냥 저기 제3자의
1: 예,
2: 입장에서
1: 제3자 입장
2: 네,
1: 대답해 주세요.
2: 한국 정치가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 예.
2: 아까 박지훈 변호사 말씀이 맞아요. 정청래 대표인데 당대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정말 해당행위인데요. 여기서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깔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김용남 선수가 이재명 대통령 명픽이라고 보통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에 거기는 재선거죠. 재선거 후보가 정당한 그 후보 절차, 공천 과정을 거쳐서 뽑아야 되는 것인데 명픽이었다라는 걸또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픽을 해가지고 후보가 돼요? 이거는 민주적 정당 제도에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대한민국 현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당대표로 나오시는 분이 표현하는 게 이게 적절하진 않은 것이죠.
1: 예.
2: 이 사람 명픽인데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 깔보는 거 아니야?
1: 예.
2: 현실은 그렇지만 이걸 마치 또 아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저는
1: 예.
2: 굉장히 의문입니다.
1: 그 명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 때 영입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3: 예,
1: 얘기한 것
3: 그런
1: 같고,
3: 의미로
1: 왜냐하면
3: 말씀하신 겁니다.
1: 이게 전략 공천이었기
3: 네.
1: 때문에 전략 공천은 당 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 공천은 정청래 대표가 한 거예요,
3: 아니, 그
1: 사실은.
3: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고. 근데 송영길 후보도 좀 강하게 이제 역할 분담 같아요. 우리가 지금 김민서 후보랑 송영길 후보가 김민서 후보는 조금 점잖게 얘기를 한다면
2: 국합, 배드컵이에요.
3: 송영길 후보는 뭐 물병을 던지는 우리 그
2: 아, 표현이
3: 좀
2: 너무
3: 강하게 좀 돼.
2: 강해요.
3: 이
2: 예.
3: 강하게 하게 되면 지금은 시작이지만 나중에 되면
2: 더 세지.
3: 돌이킬 수 없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센 얘기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도 못 하겠는데 유튜브 가서 강한 얘기들 많이
1: 예.
3: 하셨거든요. 역적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는 좀안 해야 될것 같아요.
1: 예. 김용남 전 의원은 요즘에 언론 인터뷰를 좀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예.
1: 유튜브 방송 출연 안 하고. 그 제가 제작진한테 한번 넣어보라 그랬는데 넣어봤어요? 아, 넣긴 했군요. 김용남 의원, 이동형 뉴스 정면에서 나오라 하면 오실 것 같은데.
3: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했었는데
1: 예.
3: 아마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1: 아, 나중에 하겠다고 응답이
3: 예.
1: 왔답니다.
3: 많이 떨어졌는데도
1: 예.
3: 뭐 수원시장도 거의 될 뻔하다가 떨어지고 제가 옆에서 보면 10년간 떨어지는 것만 계속 봤었거든요. 한번 딸랑되고 재보궐선거 때. 근데 이번에 너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언론에 좀 복귀하는 게좀 더, 좀
1: 아니
3: 더딘 게
1: 이제
3: 아닌가
1: 본인
3: 싶습니다.
1: 방송에서 앞으로 방송 골라서
3: 네,
1: 가겠다.
3: 힘들어서.
1: 조금 이상한 방송들이 있다. 거긴 안 나가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우리 방송은 거기 포함되지 않으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 아까 선옥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를 찾아서 6.3 투표용지 부적 사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저는 이게 의원들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당대표가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야, 참.
1: 아, 그러니까 당대표가 가면은 이제 의원들이 와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전화를 아예 안 받으니까.
0: 이쪽으로 기사도 났지 않습니까?
2: 아, 기사로 나왔어요?
0: 기사 신문에 기사 나왔어요.
2: 네. 전화 안 받는다는 게 직접 들으신 게.

0: 아니고
1: 예, 기사 났어요.
0: 근데
1: 근데
0: 그렇게
1: 부산에도 지금 뭐두 명이 왔고 신앙인 대표 두 명이요. 인천에 좀더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의원들이 너무 당대표 장애 투쟁에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오히려 발을 무책임하게 빼놓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과연 투쟁의 동력이 살아나겠냐. 좀 의원들이 반성하고 좀 제대로 장동혁 대표 도와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2: 아니 장동혁 대표를 도와서 장애투쟁에 나서야 된다 그런 기류보다 물러나라는 기류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0: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은 입법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서정우 변호사 스스로 하심으로써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아주 그 현실적으로 그대로 지금 표현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전화도 안 받고 장외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버선발로 나서서 장외투쟁에 돌입하겠죠. 지금 그런 현실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대표니까 뭘 한다 그래서 무조건 동원되듯이 나와서 도와서 장외투쟁하는 그런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당내 여론이 갈수록 지금 악화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진이라고 하는 권영세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하지
2: 예.
0: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말하던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친한계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그 상당히 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중진이 이런 말 하면 이것의 파장은 상당히 클수 있어요.
2: 예.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기사 나왔다는 거 중앙일보 기사네요. 예,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측근들이 했는데 의원들이 전화를 피하고 있다.
1: 비서실장이 하는데 피하면 그냥 피하는 거죠.
2: 네, 그러면서 장동혁 그 대표가 집회에 참석해서 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구호들이 부정선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이제 투표 문제 그 문제만 다루면 뭐
1: 그렇죠.
2: 그렇게 괜찮은데 부정선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좀
1: 네.
2: 구구로 가기 때문에 하기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장동혁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방법은 없다.
3: 그렇죠. 2월까지 뭐 얘기가 있어요. 2월이 이제 지나면 이제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월 타이밍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2월. 그다음이
2: 그러니까
3: 8월 같습니다.
2: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되어야지만 그 새로운 지도부가 다음 공천권을 가질 거 아닙니까?
3: 그러니까요.
2: 그걸 노린다는
3: 그것
2: 얘기죠,
3: 때문에
2: 지금.
3: 2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그 타이밍을 보고 있다.
3: 네.
2: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나왔었네요. 쫓아내기 좋은 타이밍이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은 장동혁 대표 좀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중동이 너무 중도로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한동훈 띄우기에 나서 있거든요.
2: 예.
1: 그래서 이게 보수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저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의견이 57.2%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 부정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뭐 진보층 빼고라도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 예.
1: 보수층에서도 20% 차이 나거든요. 전체 국민도 20% 차이 나고.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 물론 도움 안 된다는 게10% 많아요. 이걸 보고 저녁에 한동훈 복당을 주장하다가 제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2: 예.
1: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보수층의 일반 여론을 따라서 한동훈 복당 주장 안 해야 되겠다.
2: 예.
1: 제가 이게 진짜 욕 많이 먹고 저 구독자 치수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죠. 저도 깜짝 놀라서 20% 높아요. 근데 뭐
2: 여론이.
1: 제가 여론 따라야죠.
2: 그런데 생각보다 한동훈 팬이 많다고 저 지난번 방송에서 하셨잖아요.
1: 근데 여론 보니까 20% 차이, 보수층에서 20%가 복당이 도움 안 된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 근데 복당에서 조금 세를 키워야 될것 같긴 한데.
0: 그 한동훈 의원이 사실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는 거는 거의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반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당 조직이 얼마나 강합니까?
2: 그럼요.
0: 국민의힘도 예.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2: 조국 대표는 3등했는데.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론조사가 이제 뭐 경향성을 앞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는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어떤 이슈든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신경전도 있었고
2: 예.
0: 또 안철수 의원과의 신경전도 있었는데
2: 지금 하고 있죠. 예.
0: 지금 보수가 재편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보수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예. 합쳐서 힘을 합쳐서 나중에 예. 경쟁을 하더라도 보수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보수 정론지라고 하는 조중동이 중도를 의식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2: 예.
0: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대에 좀 그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접근을 좀 새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종국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6시에 돌아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복인 오늘 지역별로 날씨 차이가 좀 컸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수도권은 구름만 잔뜩 지나며 서울 낮 기온은 25.7도에 머물렀는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주는 37.6도까지 치솟으며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훨씬 더 덥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차량들 빠르게 모아지고 있는 데다가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5차로 쪽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근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으로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잠원과 반포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나서 한남에서 신갈 쪽으로 답답하게 묶이고요.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많은데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 때문에 이 초대손님 코너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이전에 이 방송 맡았을 때 우리 김재원 최고님이 단골 손님이셨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그 5선 중진이죠. 권영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뭐 지도부 사퇴론까지 꺼냈는데. 그런데 그다음 그 내용이 김재원 신동욱 최고와 물밑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직접 당사자니까.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1: 글쎄 저는 최근 그 지방선거 이후에 예. 또는 그전에도 권영세 의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나 어떤 내용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1: 예.
0: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글쎄 뭐 직간접적으로라고 하셨는데 저는 간접적으로도 권영세 의원님과 관계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예.
1: 아마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0: 예.
1: 국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그 생각을 그 짐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하여튼 어떤 대화나 의사소통을 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뭐 국회 의원들은 몇몇 계시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뭐 내보낼 방법이 있느냐. 당대표 자리에서 없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지도부 책임론 또 김정은 신동욱과 물밑교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1: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몇 의원님들
0: 예.
1: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이런 상황은 결국 그 당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크게 그 뭐 중론이 모인다거나 총의가 모인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

0: 이죠.
1: 예.
0: 또더 나아가서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은 크게 초기에는 이제 지금 권영세 의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에 패배했으니
1: 예.
0: 책임지고 물러나라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1: 예.
0: 근데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은 뭐 시간을 주자거나 또는 이번 뭐 어떤 분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꼭 우리가 패배한 거냐 뭐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도
1: 예.
0: 또 있고 이러니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당 지도부를 붕괴시키면 그것은 총의가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그 당의 그 최고위 몇 명이 당 지도부를 붕괴시킨 상황이 되는 것
1: 또
0: 아니겠습니까?
1: 다른 혼란이 올 수도 있다.
0: 혼란뿐만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우리 당을 구성하는 많은 분들의 의사에 맞느냐의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1: 예.
0: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그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또는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또그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그 상황을 좀 당의 구성원들이 중의를 모으고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나마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은 국회의원 한두 분이
1: 예.
0: 최고위원 보고 사퇴하라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무슨 그렇게 지금 실효성 있는 이야기가 좀
1: 예.
0: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언론에서는 최고위원들 중에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계속 궁금해하고 이제 예측 기사도 쓰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는 김재원 최고는 사퇴할 의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0: 아니,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당의 총의가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1: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0: 함부로 어떤 그 의견을 내거나 또는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총의가 모아졌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1: 예.
0: 이런 당의 총에 따를 것인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에 부안해동한다기보다는 이런 상태가 과연 당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1: 예.
0: 이 당의 앞날에 맞는가를 결정해야 될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총의가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끔씩 이런 저 주장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예. 뭐 정정식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그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또 어떤 분들은 질서 있는 퇴진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주자 이런 말씀도
1: 예.
0: 하시는데 그말 자체가 지금 현재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1: 예.
0: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최고위원들이 뭐 사퇴를 결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 시간을 주어서 질서 있게 퇴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구체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테고
0: 네.
1: 어떤 의미일까요?
0: 글쎄, 그 문제도 결국은 그 구체적인 저 결정이
1: 로드맵은 나오기
0: 없는
1: 어려우니까 사실은.
0: 구체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긴
1: 아,
0: 어려운
1: 알겠습니다.
0: 상태입니다.
1: 그뭐 의원님도 이제 본거지가 이제 TK이시니까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어떤 생각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또 의견을 좀 나누고 계시는지요, 이 관련해서.
0: 글쎄 이제 이 부분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도 조금 좀 조심스러워서 네. 그리고
1: 그러면 그
0: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르기
1: 아, 좀
0: 때문에
1: 다릅니까, 그것도?
0: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1: 예.
0: 상황입니다.
1: 그, 뭐, 어떤 언론에서는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조금 비겁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여론이라든가 또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할 말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0: 근데 이제 여론 이 어떤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0: 여론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꼭 비겁한 건 아니고요. 이제
1: 그 강성 지지층에 좀 끌려가는 거 아니냐 뭐.
0: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1: 아, 그러세요?
0: 제가
1: 예, 예.
0: 강성 지지층의
1: 장동혁 대표를
0: 판단이 예. 옳으냐 그러냐 또는 그것이 예. 또 저 전체적으로 저 당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 동조만 한다 그런 취지라면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런 말씀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1: 좀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서
0: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워낙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인데 그런 전혀 뭐 확정되지도 않고 또 의견이 통일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너희들이 그냥 사퇴해서 이 체제를 중단시켜라 하는 것 자체가
1: 예.
0: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장애투쟁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전국을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 부산, 저 오늘 광주로 간다고 하는데 장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수 결집과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0: 일단 그 부분은 그 뭐 저는 아직까지 참여를 못했는데요.
1: 예.
0: 원내 대표께서 나름대로 그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는 원내 투쟁을 하고 또 당대표는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뭐 저도 그런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1: 예. 역할론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 상태이지 않습니까?
0: 네.
1: 국회를 일단 투쟁을 하도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역할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과거 국회 운영상 오랜 세월 동안 여야 간에 약간의 의석 차이가 있더라도
1: 예.
0: 또 의석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도 야당이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법사위를
1: 예.
0: 특히 그 야당 여야 간에 뭐 동수로 구성한다든가 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그 할애를 한다든가
1: 예.
0: 이것은 지금보다 우리 당의 의석보다도 과거 민주당의 전신인 그 과거 민주당이 훨씬 의석수가 작을 때도
1: 백석이 안 될 때
0: 예 그때도 예.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1: 예.
0: 주면서 그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당의 견제 권한을 보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원칙이 무너지면서 이 지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좀 싸우다가 안 되니까 뭐 별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또 들어가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또 뭐 민주당에서 넘겨준 상임위원장 몇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현 상태에서 적절하냐는 데 대해서 아직도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의회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일수록 이렇게 물러나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1: 예.
0: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국회에서
1: 예.
0: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사안이 막 저 목전에 시급해서
1: 예.
0: 국회 구성이 안 돼서 나라 전체가 서 있느냐 하면
1: 예.
0: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하느라고
1: 예.
0: 뭐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1: 보안수사권 논란 있지 않습니까?
0: 그 부분은 민주당이 오히려
1: 예.
0: 보안수사권을 없애려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1: 예.
0: 것이지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우리 당이 그냥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그런 신중론이 훨씬 더 강하다고
1: 예.
0: 봅니다.
1: 아니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0: 네.
1: 또 집권당이 국회의장도 가지고 갔는데 전반기 법사위 후반기 법사위 다 가고 간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있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안 준다니까 끝까지. 그러면은 또 다른 걸 고민해 볼 방법이 있지 않느냐.
0: 원래 네. 이제 그 의석수가 이렇게 구성이
1: 예.
0: 되어 있으면요. 표결하면 이건 뭐 이미 다 정해져
1: 예,
0: 있어요.
1: 예, 예, 예.
0: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안 주고 민주당이 끌고 가면 국회는 멋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나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견제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예. 예. 그 정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시간은 예. 필요합니다.
2: 그래서
0: 과거 많은 예. 그 단계에서 야당이 좀 모양이 빠지지만 오랫동안 그 원구성 협상에 좀 참여하지 않고 더 나가서 굉장히 좀 거부 기간이 오래되어서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적도 있지만 야당이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의 그 의견을 관철시킨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야당으로서는 중요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꺼낸 게 지금 여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법안도 따로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뭐 법사위든 어디든 들어가서 이 문제 가지고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박수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0: 그런데 뭐 논쟁 토론은 사실은 예. 그 법사위에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법사위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게 아니고
2: 예, 예.
0: 법사위를 열어서 그 보안수사권이고 뭐고 완전히 없애는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2: 예, 예,
0: 저는 이제
2: 예.
0: 그 문제보다 야당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2: 예.
0: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이 좀 빠지긴 했지만 의원직 사퇴서도 제출하고
2: 예.
0: 그것도 혹시 사퇴서를 제출하면 여당에서 일괄해서 다 수리하지 않고 미운 의원들 몇 명만 선별 수리한다 뭐 이런 공작도 하고 그러더라도 의원직 사퇴서도 내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 삭발 단식도 하기도 하고
2: 예.
0: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다
2: 예.
0: 이게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인데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달라고 하면 국민들 중에서는요 뭐 자리 다툼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2: 예.
0: 수도 있기 때문에
2: 예.
0: 이런 말씀을 드리는
2: 예.
0: 겁니다.
2: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그 민주당 지지층은 처음에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폐지하면 안 된다 여론이 지금 더 높고 있거든요.
0: 네.
2: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런 여론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0: 물론 뭐 최근에
2: 장유 사건,
0: 예, 예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권이 인정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은 사실 사법제도는 뭐 어느 나라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2: 예.
0: 거기에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2: 예.
0: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가져온 사법 질서가 있는데
2: 예.
0: 이 제도를 그 하루아침에 바꿨을 때 오는 부작용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법 질서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있거든요.
2: 예.
0: 이번에도 보면 하다못해 경찰 간부의 아들만 돼도 뭔가 좀 그 수사에서 일종의 그 특권을
2: 예.
0: 부여받는 것처럼 했거든요.
2: 예.
0: 이런 것이 사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행해 오는 과정이 저는 과연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법질서 내지 수사제도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 끝에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냥 검찰 혼내주려는 그런 저 일종의 즉흥적인 조치로 이 완전히 소위 검수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2: 예.
0: 있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조금 후자라고 보거든요. 굳이 검찰이 없어지면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았던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좀 드디어 이제 검사들이 없는 세상에 산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저 사적으로 들은 적도 있는데
2: 예.
0: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2: 예, 예.
0: 이게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어쨌든 여당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2: 예.
0: 그 제도를 함부로 뜯어고치는 것이 마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나가서 박수받는 일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다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돌아가 보죠.
0: 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는 최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 글쎄 저는 지난 그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2: 예.
0: 또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 그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보수층과 중도층에 한해서도 복당 부정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0: 뭐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 뭐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의원 본인과 함께 그 한동훈 의원을 따르는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보여주는 조금 또 이제 그 모습이 예. 아무래도 이 당 화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2: 선거 때 한동훈의 힘은 바뀐 봤으나 그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넓어졌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0: 예, 그것이 뭐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께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저도 그건 굉장히 좀 의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스스로 그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인이지만 역시 그런 여론의 변화도 좀 생각을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조금 그런
2: 좀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0: 예, 좀 예.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당이 사실 그동안에 그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당의 역량이 그 저하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부 분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의 지지자 내지 당원들은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 굉장한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분란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 자꾸 그 당내에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아무리 그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점을 좀 우리 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물밑에서 영남권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 한동훈 의원이 최고위원님한테도 연락을 한 게 있을까요?
0: 아니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서 제가 그 한동훈 의원과 접촉을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저는 뭐 만나거나 제가 전화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2: 아 그래요?
0: 그냥 한동훈 의원께서 그 당선되고 며칠 후에 아주 짧게 그냥 이리저리 전화하는 중에 저한테도 전화한. 뭐 한 몇 초 정도 통화한
2: 그 정도
0: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접촉은 없었습니다.
2: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주가가 높네요. 여기 권영세 의원도 딱 뭐 최고위원님 쓱 끌어들이고 한동훈 의원 쪽도 딱 끌어들이고
0: 이게 유일하게 이제 쓸모가 사표 내는 데 쓸모가 있는 사람들 딴 데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2: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장동혁 대표부터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은 뭐 완전 반대하고 있으니까 뭐 쉽진 않아 보이네요 이게.
0: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의 한동훈 의원의 그 입당 문제도 역시 중리가 모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0: 그 점에 좀 그 좀 여러모로 하여튼 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그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2: 예.
0: 그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나가면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2: 어허.
0: 하나하고 제발 제대로 좀 싸워라 이 두 가지거든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는 문제는 전부 공문이 빼고 싸우지도 못하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킨다. 이게 가장 큰 이 비판의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분란을 일으킨다는 면으로 또 본다면 한동훈 의원께서 그 좀 이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한 이만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아까 우리 방송에서 정호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 원래 빅텐트 형식으로 그래야 보수가 재건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뭐 그 좋은 이야기죠, 그냥.
2: 현실적으로 어렵고
0: 현실성 있는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는 이제 뭐 좀 다른 수준이긴 한데 하여튼 힘을

0: 합치기를 저희들도 바라죠.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뭐 조갑재 씨가 한동훈 의원에게 신당 창당해라. 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지는 않는 얘기 같고요.
0: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부울경을 기반으로 하는 창당이라고 예. 주장했는데 과연 부울경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가 있습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인터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5: Walk it, walk it 안전화.
1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9: 휴레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3부에서 언급한 한동훈 의원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는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간 조사했고요. 조사는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의금괴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의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의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3: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가 6%대 급등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24% 오른 7,2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3% 넘게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올라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회복하며 8.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급등세를 보이다 5.8% 오른 829.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신속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냐며 이같이 주문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과 더불어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상속 증여세를 더 과세하는 방법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당대표 당선자를 선호 투표로 결정하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방식 의결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오는 21일 시작하는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산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치하거나 공소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제기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관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의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파견 요청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청주시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 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사과한다면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충북여성연대도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에 부적격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몸에 피를 묻히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기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친구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2도, 습도는 78%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0: 한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선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0: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원조, 음식 이름 앞에 이 두 글자가 붙으면 왠지 맛도 더 좋을 것 같고 역사도 있어 보이고 괜히 믿음이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는 말, 장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론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4: 너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딸기 맛도 있고 그래도 역시 메로나지.
5: 와, 이거 어릴 때부터 먹던 건데 아직도 잘 나가나 봐.
4: 맛있잖아. 너도 이거 먹을 거지?
5: 그래. 그런데 이거 메로나가 아닌데?
4: 뭔 소리야? 딱 봐도 메로나인데.
5: 아니야, 이거 봐. 메론바잖아. 이름이 바뀌었나?
3: 멜론 아이스크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 냉동고에서 익숙한 초록색 포장을 보고 집어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문제를 두고 실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래 쌓아온 포장 이미지를 따라한 것이냐, 아니면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색을 쓰는 것까지 막는 게 정당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문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4: 너 그 뉴스 봤어?
5: 무슨 뉴스?
4: 대패 삼겹살. 그거 백종원 대표가 만든 거라고 했었잖아.
5: 아, 그치. 90년대 햄 슬라이서를 잘못 샀는데 거기 삼겹살 넣으니까 고기가 마치 대패로 민 것처럼 나와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마?
4: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 원조라고 보긴 어렵단 판단이 나왔대.
5: 어? 에이, 그럴 리가. 상표 등록도 했다 그랬지 않았나?
3: 최근 또 하나의 원조 논란이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이 아닌 고기,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패 삼겹살입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 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유튜버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최근 법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원조라는 말의 법적 의미,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반복되는 원조 분쟁 사례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3: 오늘은 이른바 식품업계에서의 원조 논란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 원조 논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종원 대표가 그동안 방송에서 대패 삼겹살을 내가 처음 개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6: 네, 보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여러

0: 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0: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한 PD가 유튜브에서 백종원 대표가 대패 삼겹살의 원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공개하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가 이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까지 감소했다라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원조 여부 자체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해당 영상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백종원 대표가 직접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건 아니고요. 가맹점주가 그 문제제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내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다 이 말씀인데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0: 법원은 원고인 가맹점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고, 삼겹살을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김 PD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김 PD의 문제 제기는 공익적 목적의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백종원 대표가 1990년대에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표를 등록했으면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조 아니냐? 이거 어떻습니까?
0: 예, 저도 뭐 상표 등록만 가지고 마치 특허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하지만 상표 등록과 원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권은 특정 이름이나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그 사람이 해당 음식이나 제품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백종원 대표는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최초 개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상표 등록과 원조 여부는 별개의 법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 이 법원 판단을 계기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백종원 대표가 원조라고 알고 그 브랜드를 믿고 계약했는데 뭐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거래를 했다. 원조라는 말을 믿고 내가 사 먹었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조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거나 그 표현을 신뢰에 거래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책임까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원조라고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허위였는지, 그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만으로 곧바로 대규모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광고나 홍보 방식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1: 그런데 음식점에서 이런 원조 논란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집, 냉면집, 뭐 해장국집, 뭐 족발집, 오래된 맛집 골목을 가보면 한쪽에는 이 집이 원조, 뭐 맞은편에는 여기가 진짜 원조, 뭐 원조의 원조,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정말 먼저 시작한 집은 어떻게 가르고 다른 집에 원조라고 쓰면 이게 뭐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부정 경쟁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0: 네, 원조라는 표현 자체를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을 금지당할 위기에 처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최초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로 원조라고 광고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기, 지역에서의 인지도, 소비자들의 인식, 오랜 사용

0: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집 골목에서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1: 이런 원조 논란, 대패삼겹살이나 음식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이름, 포장, 색깔과 이미지를 두고도 법적 공방이 반복돼 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메로나와 메론바 소송이죠. 이 사건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는 자사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와 매우 비슷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빙그레는 연녹색 바탕, 중앙에 제품명, 양쪽에 멜론 사진 등 전체적인 포장 이미지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서주의 메론바가 이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둘이 매우 흡사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반면 서주는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그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디자인의 유사성을 부인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1심에서는 빙그레, 그러니까 메로나가 졌어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메로나가 이겼습니다. 메론바가 진 거죠. 왜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0: 네, 얼핏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도에 따르면 1심은 과일 맛 아이스크림에 과일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빙그레가 패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인 색상 하나만 보지 않고 바탕색의 명도와 채도, 글씨 위치, 멜론 사진의 배치 등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의 결합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가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답한 점과 메로나가 장기간 사용하면서 형성한 식별력을 인정해 빙그레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저도 이거 사실 두 제품을 다 봤는데 헷갈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냉동실에서 꺼내 보니까 그제서야 메론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그레가 승소한 케이스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비슷한 소송이 여럿 있었지만 승소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0: 네, 맞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유사 포장이나 미투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팔도의 불닭볶음면 사건, 이름도 굉장히 유사하죠.
1: 그러네요.
0: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MB의 컵반 포장을 문제 삼았던 사건 등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로나 사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와 실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네. 이런 소송에서 원조 업체, 그러니까 먼저 제품을 만들고 오래 팔아온 업체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좀 미리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0: 예,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외관이나 이름만 보고도 특정 업체를 떠올릴 정도의 식별력이 형성됐냐라는 점입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그 명성에 편승하려 했다는 점, 실제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메로나 사건에서는 약 20년 동안 동일한 포장 이미지를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높은 인지율과 혼동 가능성이 확인된 점, 또한 후발 업체가 포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원고 메로나 제품의 매출은 약 732억 원이었던 반면, 피고 메론바 제품의 매출은 약 1억 9천만 원에 불과해 서주가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메로나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을 변경한 시점과 그 이후에 매출 변화 추이를 볼때 원고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점을 종합해 빙그레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과 광주가 23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조금씩 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한강 다리들은 몇 군데 밀리는데요. 반포대교는 남단 쪽으로, 동호대교는 북단 쪽으로,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속도가 내려갑니다. 내부순환로도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차가 좀 많습니다. 성산램프 이전부터 홍지문터널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마장에서 월곡램프 그리고 정릉램프를 지나서 정릉터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부간 선도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길 차량들 빼곡한 구간이 중랑교 쪽으로 가는 차량들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도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자, 지난달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기계에 끼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던 50대 근로자 A씨가 오늘 오전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한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6만 3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5월에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6월 취업자는 6만 3천 명이 늘었는데 1월에서 4월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고용률이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6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만 7천 명, 농림업 9만 5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4개월 연속, 건설업은 26개월째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예술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취업자는 3만 2천 명 증가에 그쳐 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3: 중동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현재 저희
4: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입니다.
3: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침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반기 특히 이제 상반기 중에서도 이제 2, 4분기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2: 정부는 청년과 제조 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 등이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 국면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5월보다 2.1포인트 오른 118.8이었습니다. 서울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138포인트를 기록해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수로 집계됐고 경기는 125.7포인트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발언을 제지당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일타강사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서울의 아파트값과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 세력보다는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공급을 늘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오늘 서울은 예상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공기가 습해서 체감온도는 더 높았고 경주는 기온 자체도 3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2도로 오늘보다 6도나 높겠고 경주는 여전히 무덥겠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는 호남 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충청 남부와 경남 지방은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충청 남부와 경남에 최고 60, 또 제주도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입니다.
1: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3: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2: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4: 강간산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5: 홍정석 변호사입니다.
4: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2: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6: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2: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정보를 누설해 핵심 증거들이 사라진 가운데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 모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지내며 계획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줄곧 이양을 몰랐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평소 생활을 추가로 알 수 있는 SD카드와 USB 등 차량 내부 디지털 장비는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모두 폐기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도 지난 11일 청장실을 포함해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 정치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7: 검찰의 보안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8: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9: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5: 부산 돌려차기
9: 그의
5: 피해자입니다.
9: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7: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5: 유기 피해자 딸입니다.
7: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8: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0: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뭐 여기 보면은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5: 오지원 변호사
10: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8: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가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1: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2: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2: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3: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의원입니다.
14: 사회적 약자,
15: 청소년,
5: 박지원 범죄 의원입니다.
15: 장애인
16: 맞아요.
15: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1: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7: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11: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0: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1: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포함된 검찰 동호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건 법리상 맞지 않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독점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외국 은폐 수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3: 지하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건물 안으로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걸을 때마다 흙탕물이 발등 위로 찰랑거립니다. 지난 밤 경기 파주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빗물이 들이닥쳐 침수됐습니다. 집수정 펌프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스크린 골프장 천장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더 큰 피해를 봤던 상황. 올해는 침수를 알리는 경보기를 설치해 빨리 대처할 수 있었지만 반복되는 피해에 업주는 망연자실합니다.
5: 컨트롤 박스에 물이 거기까지 침투가 돼서
6: 스크린 골프장 자체는
5: 저희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만 순수하게 고급 피해만 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고
4: 이번 침수로 15톤에 달하는 빗물을 빼냈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선명하고 전기도 대부분 끊겼습니다.
7: 내부 조명뿐만 아니라 연습장 화면이 켜지지 않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4: 경기 북부 지역에 지난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15시간 동안 도로 장애와 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등 비 피해 관련 신고 5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임진강도 물이 불어나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으면서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대피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주택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외벽 하단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휘어졌지만 가스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대 주민을 대피시켰고 원천동 주민센터에 임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서대문구청은 전문가 안전진단을 통해 폭우로 인한 사고인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가 6% 넘게 오르며 7,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5% 넘게 뛰어 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양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8: 코스피는 전날보다 427.58포인트 6.24% 급등한 7,284.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너졌던 7,000선을 3거래일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3.3% 오른 7,082선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고 장중 한때 7,3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45.45포인트 5.8% 오른 829.43으로 마감하며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3천억 원, 1,8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27% 올랐고 SK하이닉스는 8.83% 급등하며 이른바 20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의 경

0: 경신 소식에 30% 가까이 오르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1: 물가가 안정화돼서 금리 인상 우려가 좀 해소되고
2: 홍승환 LS 증권 이사입니다.
1: 코스닥에 상장된 이 주가가 폭등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국내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여기에 최근 급락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졌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입니다.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8.3원 내린 1484.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으냐며 이같이 주문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겐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이를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언론이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 사실 확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3: 부정부패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려도 된다면서 파격적 보상 또는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5: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부대 격려 방문 이후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범 사격에 쓴 개량형 소총과 달리 일선 장병 대다수는 구형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 대통령 지원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5: 국군 17만 명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총기인데도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한다며 언론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주문했습니다. 차관급인 데이터처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할지도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6: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7: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2: 계획이 국가데이터처 차장.
5: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에는 정부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하며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담합과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6: 잊어버린 사람은 또 뭐 잊어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 잡아야 됩니다.
5: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SNS 등을 통해 6.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8: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4: 현역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의원실과 해당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9: 경찰이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청주시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시의원 A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나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A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0: 아이한테 이렇게
11: 등교 청주 청원서에서 여성 청소년 과장
10: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게 놨어요.
9: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고 혐의 내용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4: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이 최영중 청주시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사과한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충북여성연대도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에 부적격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에 대해서 제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긴급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경찰이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실검증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3: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2: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내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3: 계엄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하셨나요?
14: 법원이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12: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5: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16: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15: 법무부 장관이 외부 기관의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12: 특검은 전무권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연기를 결정하면서 결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교섭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투쟁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청기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악용해 교섭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부터 공공부문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경북 경산경찰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를 통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9시부터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아예 해협 밖의 안전지대에 새로운 항구를 짓고 육상 송유관을 뚫으면서 탈 호르무즈 우회로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17: 검은 연기와 거대한 불길이 중동 최대 물류 항구인 두바이 제벨 알리항을 뒤덮었습니다. 이란의 타격으로 주요 항만 시설이 파손되면서 항구는 멈춰섰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물류와 관광 허브로 도약하려던 두바이의 경제적 아킬레스건을 이란이 정확히 노린 겁니다.
18: 이란은 공격을 통해 걸프 연합을 깨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미국과 더 밀착하는 역효과감만 낳고 있습니다. 사샤 브루흐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방청 분석합니다.
17: 해협 안쪽 항구에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자 아랍에미리트는 신규 항구와 터미널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오만만과 맞닿은 해협 밖 푸자이라 해안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홍해 연안을 잇는 1200km 길이의 거대한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육상으로 우회 수송하고 있습니다.
18: 걸프 국가들을 무역로 다변화에 나설 겁니다. 원유는 육상 송유관으로, 화물은 해협 밖 항구를 확장해 수송할 겁니다. 알렉시스 엘랜더 해상 데이터 기업 수석 분석가입니다.
17: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력하는 아랍 국가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흔들며 노골적인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8: 미군이 주둔하는 한 페르시아만의 안전은 없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모든 국가가 위험에 처할 겁니다.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입니다.
17: 대체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한 항로가 안정화될수록 해협 봉쇄를 무기로 삼아온 이란의 영내 협상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의 덫에서 벗어나려는 산유국들의 치열한 대안 찾기가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는 결정문을 통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일본 측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6회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게 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운대는 육군대학과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장교들을 위한 17개 군사교육시설 등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곳에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될 때까지 서울 육군사관학교를 임시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국회 당정협의회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여러 현안을 국내 유관 부처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본부와 대사관 현지에서 느끼는 현장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20: 현장감을 아무래도 강경화 주미대사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9: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0: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18: 강경화 주미대사입니다.
20: 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19: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20: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18: 합리성을
20: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오늘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서울시장으로 명픽을 넣거나 넣으려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당대표도 명픽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동 방향을 두고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견이 대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대구시장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막혀 당사로 갔다고 증언한 서 의원은 당사에서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상황을 더 알아보자는 의견을 각각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중화권 배우 겸 감독인 주성치가 만든 이 소림축구 후속편이 중국에서 크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한국 여자팀의 주특기를 반칙으로 묘사하며 비하하는 장면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과 여름방학을 맞아 중국 개봉관을 휩쓸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성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저우싱치가 메가폰을 잡은 쿵푸 사커입니다. 2001년 소림축구의 후속편격으로 개봉 닷새 만에 1,700억 원에 달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21: 여성들의 역량, 단결과 협력, 팀워크 열정 등 등장 인물들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런데 영화 속 관람객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팀을 비하하는 장면이 적잖이 담겨 논란입니다. 국내 유명 여자 사립대를 연상케 하는 팀명에 서클렌즈 등 한국 여성들의 화장술을 비꼬았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주특기를 반칙 축구로 묘사했습니다. 먼저 발을 걸거나 때려놓고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중국팀의 경고나 퇴장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아무리 B급 감성을 표방했다지만 어눌한 한국말 대사는 실소를 자아낼 정도입니다. 가장 근래에 열린 작년 7월 여자축구 동아시안컵 한중전을 돌이켜보면 영화는 사실과 정반대입니다. 당시 지소연 선수의 가슴을 발로 차고 팔꿈치로 머리를 치는 등의 도넘은 반칙을 일삼은 건 정작 중국팀이었습니다. 쿵푸사커는 8월부터 해외에서도 개봉할 예정인데 한국 상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네,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3: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이 됐다는데 자,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0: 어서 오시죠.
7: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계획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면 뭐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7: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는요, 범행 초반부터 무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고생인 줄 알고 한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이 모든 게 거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장윤기가 사용하던 당시에는 공기계였던 휴대폰에서 이전, 그러니까 범행 이전부터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하는 채로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예.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해두고 피해자의 어떤 위치 등을 파악해서 뒤쫓아가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들어간다면요.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 당시에 범행 시점과 인접해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 점을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최종적으로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3: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문장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계속되는 어떤 수사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장윤기 차량 조수석과 뒷문에 혈흔이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찰의 이 수사 능력, 의지 자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7: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혈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요.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압수수색을 하고 아버지에게 바로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였죠. 이 차량에 이 뒷문이 조수석 쪽으로 열려 있었던 부분도 사실 초동 수사에서는 놓쳤습니다.
4: 네.
7: 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또 강력한 증거가 되고 또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도 나왔고요. 모든 것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그 조각들, 퍼즐들인데 이 퍼즐 자체를 통째로 수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예. 너무나도 강한 의구심 듭니다.
4: 네. 그리고 초동 수사 당시에 이제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사 주요 과정마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걸까요?
7: 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요. 이 리얼 돌과 관련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결국 놓친 것이고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이 차량 안에서 인지를 했는데 굳이 압수하지 않고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당시에 차량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을 삭제하라.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서 없애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4: 네.
7: 그리고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살고 있던 집도 주소를 정확히 몰랐고 비밀번호도 몰랐는데 그것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라라는 이 수사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있는 것 같다.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 보고서도 묵인을 했습니다. 결국 증거 영상도 삭제를 지시했고요. 이 수사 기밀에 해당 부분을 직접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부분도 지시가 있었고 이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조직적인 증거 인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 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도 압수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상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7: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예.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요. 너무나도 정황 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라는 것도요.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범행에서는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예. 걸 알 수밖에 없음에도 이걸 놓친 건 정말 말이 되지 않고요. 강간살인으로 문제를 모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경험이 풍부한 이 경력 팀장 입장에서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살인으로 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너무나 미식쩍습니다. 과연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범죄 쪽은 더 이상 연결짓지 마자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4: 네. 근데 이제 당시 수사팀장이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0: 건 수사를 담당하는 팀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수사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장이 존재합니다. 서장까지 일련의 어떤 지휘 체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어딘가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이번 수사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이 중간 결과 보고를 보면은 이 개입한 윗선의 정체가 좀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0: 그렇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봤던 이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는 이 체계는 확인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떤 지시가 있었냐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 금전적인 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부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이유를 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가? 단순히 가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 봅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특별수사단이 이번 사건을 이 형사과에서 통합수사를 안 하고 여성 청소년과 등의 분리배당한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쪼개기식 수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걸까요?
0: 일단 이 부분도 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장윤기는요.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이 있었고요. 예. 바로 얼마 전에는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또 비뚤어진 성관념을 보여주는 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전 판단 자료임에도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같이 수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좀 쪼개기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이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이 방향이 잡힌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뭐 지금 특별수사단도 이해를 못한 이상한 그야말로 이상한 장윤기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도 굉장히 좀 허술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경찰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있는 겁니까 이게?
0: 결국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밝혀졌죠. 부실 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있었다. 중요한 증거를 놓쳤다. 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 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는 예.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본인도 의아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 브리핑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요. 결국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이라 라던가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누가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밝혀지지 않는다면요. 이건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많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경찰이 중간 브리핑에 나섰고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도 좀 윗선이 누군지 이 부분을 조사하려는 걸까요?
0: 지금까지는 광산경찰서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 위에 광주경찰청까지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 그렇다면은 경찰 서장 차원도 아니라면 서장은 또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그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압수수색이 단행됐다고 보고요. 아직 어떤 결론은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자 지금 유가족들이 반드시 이 원인 규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1: 예,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30대 현직 청주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청주 시의회와 사무실 등 세 곳 압수수색 단행했습니다.
3: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0: 현직 청주 시의원입니다. 너무나도 충격.

0: 인데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중학생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라고 해서요. 네. 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요. 합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성인이고 상대방이 16세가 되지 않았으면 그쪽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그건 성추행이다, 성비위다, 성범죄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나이 자체가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였고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착취물 같은 것을 촬영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고요. 뭐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은 원래 알던 사이이고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명인지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게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선거 전에 후보 신분일 때 뭐 신고를 접수해서 뭐 수사에 나서 을 텐데 정당에서 이렇게 되면 좀 부실 검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이제 와서 제명을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마한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왜 이걸 검증이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후보라면은요. 당연히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혐의가 정말 중대합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 차원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0: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합의 여부도 살펴보지 않겠다는 예. 거잖아요. 이 의제 강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것만 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했고 성착취물 같은 부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 결과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지만요.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글레오?
1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0: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3: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4: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비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mm, 충청 남부와 경북에는 20에서 60mm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는 2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간선도로 정체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고속도로 정체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양방향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현재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으로는 짧게 주춤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순환로 이동량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체 구간이 많이 해소되면서 현재는 밀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경기 지역 일대에서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빌라 외벽이 무너지고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빌라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배관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외벽을 가로지르며 벽돌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붕괴됐습니다.
6: 난 트럭에서 무슨 짐을 그냥 와장창 쏟은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는 거기 벽을 치다 보니까 벽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5: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가스 배관까지 휘었는데 누출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 2층 높이까지 외벽이 허물어졌고 콘크리트나 벽돌 등 잔해물들이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추가 붕괴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는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당국은 빌라 거주 19세대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임시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용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단지 6개동 가운데 2개동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했고 주민 7명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서는 산자락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7: 아파트 울타리에 뭐가 떨어졌다고만 엽산 바위가 떨어졌다고만
8: 소방 관계자만
7: 바람 맞고 부서졌다고 돼 있고
5: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새벽 3시에는 서울 역삼동 국기원기념관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인근 주택가 3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지난밤 중북부에 물폭탄이 쏟아진 뒤 낮에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초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4: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날씨 변화가 커지는데 전문가들은 태풍이 열어놓은 수증기 통로가 극한의 날씨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9: 지난밤 중북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13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경기와 강원도에도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량도 50mm 안팎으로 극한 호우 수준의 강도를 보였습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위에서 약화한 비구름이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을 강타했기 때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태풍 바위가 중국을 거쳐 세력이 약화한 뒤 우리나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대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기 전에도 초강력 수준의 강한 세력을 유지해 많은 열대 수증기를 끌어올렸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극한 더위와 호우, 강풍 등 복합적인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0: 엘니뇨 환경에서 태풍이 길게 늘어진 경로를
11: 강남형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0: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고온의 수증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풍부하게 끌어올린 결과인데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북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위험하고도 불편한 여름철 대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요란한 비가 그친 뒤 중부와 호남은 잠시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영남은 폭염특보 속에 35도를 웃도는 초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열기위로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다소 강한 장맛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스토킹 범행과 성적 동기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 결과 보고서도 누락하고 빠진 서류를 다시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에도 케이블 타이가 찍힌 초기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거나 현장 감식 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4: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8: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피해자입니다.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12: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3: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번 둘러댔어요.
11: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3: 넘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12: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4: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뭐 여기 보면은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12: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5: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6: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7: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8: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의원입니다. 장애인. 맞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5: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9: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국민의힘 아니라 의원입니다.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15: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11: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0: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15: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4: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1: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22: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현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치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23: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근로자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21: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24: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11: 권순환 최저임금위원장입니다.
24: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21: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3: 6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4: 하지만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5: 올해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6월 취업자는 6만 3천 명이 늘었는데 1월에서 4월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고용률이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6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만 7천 명, 농림업 9만 5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4개월 연속, 건설업은 26개월째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예술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취업자는 3만 2천 명 증가에 그쳐 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26: 중동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현재 저희
11: 김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입니다.
26: 국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침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반기 특히 이제 상반기 중에서도 이제 2, 4분기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25: 정부는 청년과 제조 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 등이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 재검표 시작 전에 선거 소청인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자진 퇴장 요청에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다가 강제로 퇴거당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기숙 기자, 재검표가 진행 중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재검표가 시작됐는데요. 6시간 넘게 재검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작 전 현장에선 선거 소청인인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개표 당시 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기각된 사안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맹 후보의 이의 제기는 계속됐는데요. 이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했고 이외에도 소청인이 퇴장하지 않자 세 차례 경고를 한 뒤 강제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강제 퇴거엔 현장에 있던 경찰 인력이 동원됐고 소청인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재검표장 밖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소청인의 퇴거 이후에도 소청인 측 청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하면서 재검표는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충북 충주시장 선거는 124표, 0.11%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무효표 수가 당락 격차의 18배인 2,277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무효표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검표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의 투표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재검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충주시 선관위와 한국교통대 재검표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4: 다만 당장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하르그섬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지는 않겠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빠르게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흘째 이어지는 이란에 대한 공습은 본인이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며 공격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이란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거라며 국가 핵심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전에도 이란의 협상단과 접촉했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합의를 원하고는 있지만 합의할 때마다 번번이 약속을 깨뜨려 왔다며 이제는 합의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상작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미국을 대신해 지상작전을 수행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르그섬 정유시설 공격이나 점령에 대해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면전을 벌일 때도 발전소와 교량 공격을 예고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핵심 인프라 공격 위협이 처음이 아니라며 실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보다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7: 듀엣토의 더 클래식.
28: 7월 15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9: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오미오 바비노 까로, 소프라노 박태상이 부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오미오 마피노카로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습니다.
0: 7월 14일 어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박혜상은 한국가곡 연대기라는 제목의 이 음악회에서 신라 향가와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곡을 비롯해 다양한 동서양의 노래가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프로그램 1부는 신라 향가 찬기 파랑가와 시조 북천이 말다커늘 슈베르트의 물레젓는 그레첸 판소리 사랑가를 부르고요. 2부에서는 김순남의 산유화, 김주원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같은 한국 가곡과 구아 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폴의 이스판의 장미, 쿠르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같은 곡을 함께 배치했다고 합니다.
1: 일방적인 독창회와는 전혀 다른 구성인 것 같아요. 박혜상의 음악적 고민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악기 편성에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악가 피아노 중심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대금, 첼로를 더해 동서양 음색이 만나는 구조를 택했고요. 피아니스트 문재원, 대금 연주자 이아람, 첼리스트 이호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췄습니다.
1: 이 소프라노 박혜상에 대해서는 언젠간 한 번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hile You Live 그리고 서정주 작시, 김주원 작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이 부릅니다.

0: While You Live, 그리고 서정주 작시, 김주원 작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1: 박혜상은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한 최초의 아시아 소프라노.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받는 성악가인지 짐작할 수 있죠. 벌써 두 장의 음반이 나왔습니다.
0: 네, 서울대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했고 도밍고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입상했고요. 그 뒤에는 여러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음반을 보면 독특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오페라 아리아를 수록한 첫 번째 음반을 보면 한국 가곡 두 곡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반에서도 아쟁 연주와 함께한 한국 작곡가 우효원의 어이가리 등 현대 작곡가들의 곡까지 여러 곡이 들어 있고요. While You Live라는 곡은 박혜상이 작곡가 루크 하워드에게 직접 위촉한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박혜상은 다른 성악가들처럼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성악가라고 할수 있죠.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요헨 리더가 지휘하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기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올해 7살이 된 예쁜 딸아이도 있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제 삶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아내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고요. 저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짐작하셨다는 듯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합니다. 아내는 뻔뻔하게도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살 집,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1,000만 원을 주고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제 가정을 깬 아내와 그 친구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아내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성 정체성 알게 되셨는데요. 근데 그 상대가 아내와 제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충격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임경미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네, 간혹 동성애 성향으로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네. 그 상대가 늘 보던 아내 친구라면 많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사연자분의 아내가 성 정체성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혼인 취소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혼인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1: 네, 민법의 혼인 취소의 사유 중 불치 정신병이나 성병, 말기암 등 질병장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는데 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네. 사연자의 경우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에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를 알았으면 혼인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 혼인 취소도 좀 이제 언제까지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혼인 취소가 되면 이게 기록에서는 없어지는 걸까요?
1: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의 경우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하고 악질이나 중대한 사유 및 연령 위반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0: 네.
1: 사연자의 경우 중대한 사유로 보아 6개월의 기간 내에 취소 청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혼의 경우처럼 혼인 취소의 경우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남게 됩니다. 간혹 혼인의 취소는 증명서에 남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이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혼인 사실 자체는 취소의 경우에도 남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 지금 이런 경우엔 중대한 사유를 이제 속인 거여서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도 말하자면 가족관계 이제 증명서에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는 거지 혼인했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재산 분할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내는 상대방과 함께 살 집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연자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1: 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기에 네. 아내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협의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나 가끔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0: 네.
1: 일단 당사자가 이혼하면서 약정한

0: 한 것이기에 재산 분할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는 서로의 재산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메시지나 이를 바탕으로 서로 비율을 기재하는 등 협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혼 전에 또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1: 네.
0: 이러한 사전 포기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일단 1,000만 원 주는 걸로 협의를 하실 때그 합의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 분할 이외에 사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뭐 부부 사이에야 이제 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동성 연인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동성간이라도 사연자에게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1: 그쵸.
0: 당연히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아내에게도 사실 가능하고, 아내의 친구에게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동성애 자체가 이제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혼인을 결정하게 했다면 혼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이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혼인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의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과 함께 재산 분할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 이제 합의서로 잘 작성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에어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죠. 최근 한 빌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집주인은 실외기가 과열될 수 있으니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끄라. 비 오는 날엔 알아서 끄라며 에어컨 사용에 간섭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거절하자 집주인은 계약 파기와 보증금 회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세입자가 전부 내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주인의 요구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요구와 계약 해지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빌린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은 하루 몇 시간만 사용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에어컨을 쓰는 건 통상적인 주거 생활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실외기를 감시하며 에어컨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주거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순히 에어컨을 오래 틀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전 점검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영남 지역은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서울도 32도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더위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부터 시작돼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에 최고 80mm, 충청 남부와 경북에는 20에서 60mm 미터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릅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와 탄천 일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이제는 밤 9시를 가까이 하는 만큼 도로 위에 차가 적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막힘 없고요. 구리 쪽 나가는 길은 반포대교 통과할 때 짧게 밀립니다.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이로 속도가 약간 줄어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상황도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길지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서초 사이 포함해서도 막힘이 없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순산터널 부근에 고장찬 데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2: 청년과 개혁 등을 기치로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 돈 없는 비방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비전 경쟁 신호탄은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쏘아올렸습니다. 민주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최우선 과제로 청년을 내세웠습니다. 친정청리계 반발로 무산된 청년 최고위원도 당선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 청년 최고위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0: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4: 거부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개정해서
3: 정청래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거듭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 등을 의식해 강성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북을 다시 찾는 등 비공개로 바닥당심을 훑으며 비교적 조용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2030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강조했는데 막말 논란의 중심에도 섰습니다. 정 전 대표를 저격하며 사용한 참수 표현이나 낙태 등의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청래 때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0: 더불어민주당 의원
5: 약간 깔본다 그럴까?
3: 또 다른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며 통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30대 평당원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컷오프 없는 본선 경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 선호 투표제 도입은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 후보까지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선출 방식은 정해졌지만 계파 간 충돌에 따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아 오는 21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범 여권 농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오늘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서 검찰 개혁이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금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1: 이 같은 유시민 작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큰 상처를 준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 않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검찰개혁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냐며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성공을 위해 제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당시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공방에 장동혁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2: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 복당 금지 발언에 힘을 실은 건데 막상 한동훈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계엄 당시에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안철수, 한동훈 의원 간 공방 속에 안 의원이 이번에는 친한계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법정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에 마타도어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다며 여의도 레카라고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7: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0: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습니다.
6: 계엄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해 증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감춰서 국민의힘을 결국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또 복당까지 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8: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내란 정당

0: 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1: 하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무대응 기조로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촉즉발 상황 속 장동혁 대표는 광주지역 대선거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지지층 확장과 동시에 강경 노선을 다지는 차원으로 인천, 부산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다만 이 장외 행보를 마이웨이식 정치로 보고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2: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힘 의원입니다. 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1: 이런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더 강한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야 간의 선관위 특검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재헌절 행사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지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4: 지하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건물 안으로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걸을 때마다 흙탕물이 발등 위로 찰랑거립니다. 지난 밤 경기 파주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빗물이 들이닥쳐 침수됐습니다. 집수정 펌프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스크린 골프장 천장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더 큰 피해를 봤던 상황. 올해는 침수를 알리는 경보기를 설치해 빨리 대처할 수 있었지만 반복되는 피해에 업주는 망연자실합니다.
6: 컨트롤 박스에 물이 거기까지 침투가 돼서
7: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입니다.
6: 저희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만 순수하게 고고 피해만 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고
5: 이번 침수로 15톤에 달하는 빗물을 빼냈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선명하고 전기도 대부분 끊겼습니다.
3: 내부 조명뿐만 아니라 연습장 화면이 켜지지 않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5: 경기 북부 지역에 지난 밤 사이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15시간 동안 도로 장애와 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등 비 피해 관련 신고 5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임진강도 물이 불어나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으면서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대피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내일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오겠고 한낮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호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과 영남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까지 남부 지방에는 최고 80mm, 충청과 경북 지방에는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3: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다는 초복을 맞아서 보양식 찾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4: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이번 복날을 끝으로 보신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8: 점심시간이 한창인 흑염소탕 식당에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삼복 더위의 시작인 초복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9: 탕에다가 수육을 먹었는데 아주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힘이 납니다. 오늘 올 여름은 거뜬히 넘길 것 같아요.
8: 한때 간판 메뉴였던 보신탕은 이제 메뉴판 뒷줄로 밀려났습니다.
10: 7대 3 정도 지금은 비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률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신 문화가 약간 좀 주춤하고.
8: 지난 2024년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뒤로 재료 수급이 어려워졌고 보신탕 대신 다른 보양식을 찾는 손님들도 늘어난 겁니다.
11: 이곳 흑염소 특화거리는 과거 개시장이라 불리던 가축거리였습니다. 간판에 영양탕이나 보신탕을 내건 식당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8: 올해 5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국 1,500여 곳 가운데 82%가 이미 전업 또는 폐업.

0: 적합한 상태입니다. 식용게를 취급하는 유통식품접객업체도 지난달까지 4,100여 곳 가운데 23%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유예기간 3년이 끝나면서 식용게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용게와 관련한 사업장들이 앞으로 차례대로 문을 닫을 예정인 만큼 내년 여름부터는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여러 현안을 국내 유관부처와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본부와 대사관 현지에서 느끼는 현장감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현장감을 아무래도 강경화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2: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3: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2: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3: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1: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데 대해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와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타 국가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석 달여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에 관련된 정말 큰 뉴스를 내놓을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전쟁 관련 중요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4: 지난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시 후 첫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중대 사항을 발표할 거라는 백악관의 예고에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쟁 장기화 우려만 키웠습니다.
5: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겁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그들이 있어야 할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은 다음 날부터 이란의 교량과 항만을 공격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더니 2, 3주가 아닌 일주일 만에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정말 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선전하면서 미국의 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만 소개했습니다.
5: 목요일에는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지만 매우 중요한 발표가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이란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5: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껴두고 싶습니다. 선거 관련 주제를 다룰 거고 다른 몇 가지 내용도 함께 얘기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직접 통행세를 징수하겠다는 엄포를 놨다가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며 하루 만에 비현실적 구상을 철회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한 이란과의 양해각서가 휴지 조각이 될 위기 속에 갇는 이번 연설에서도 새로운 제안보다는 전쟁에서 미국이 이룬 성과를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4월 대국민 연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6: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서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단체가 잠적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400여 명에게 무려 409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7: 세상에 밝히는 이름들이라며 봉사단체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8: 앞으로 부대 수중은 정의성과 윤리, 형식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7: 대형 해외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10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코인 투자를 유도한 중국인 총책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사기 일당 7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봉사활동을 권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초기 높은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 전국의 11개 지부를 차려 설명회를 열고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던 일당은 상장을 거듭 미루다 결국 지난 4월 돌연 잠적했습니다. 1년 동안 피해자 430여 명으로부터 투자액 4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였습니다.
9: 5천여 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분석을 하면서 미처 빼돌리지 못한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봉견하여 향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야.
7: 경찰은 피해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자금 세탁에 연루된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13: 라디오 청취율 조사.
12: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13: 02.
12: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13: YTN 라디오.
12: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13: YTN 라디오.
11: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13: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1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12: 어떻게 다르게?
1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4: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지에 따른 지급 규모도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노후준비 자산 일부가 이탈한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출시와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증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도 큰 폭으로 출렁거렸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꼼꼼하게 내 재무 상태 점검해보고요. 설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머니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선 오랫동안 관리해주던 담당자가 사라져서 불안했던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돈어리 상담소에서는요.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 만나봅니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오늘도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고 찾아주신 두 재무설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돈 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맞춤 재무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상담에 따른 전문가 비용은 모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45번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코너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우대하는 등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으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대 성장은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도 반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수 회복 속도 등 하방 요인이 있어 정부는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23개사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 할인과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아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대 등이 필요한 경우 키오스크 또는 점원에게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올해 10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집중 안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데 한 건당 약 404만 원 규모입니다. 환급이 이뤄진 숨은 보험금은 매년 전체의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머니 인사이트 내용과 함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다. 이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은 보험금 어떻게 좀 조회를 해보면 될까요?
1: 네, 우선 숨은 보험금은 내가

0: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을 뜻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발생을 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보험금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좀 짚어보면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기가 되었는데 만기가 된 줄 모르고 있는 경우 꽤 있죠. 두 번째입니다. 중도보험금, 휴먼보험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또 놓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세 번째죠. 폐업, 도산 이후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수면보험금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 3천억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남아있는 수면보험금은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습니다. 중도보험금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보험들 중에서 배당이 되는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 장수 축하금, 자녀 교육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보험금이 약 7조 8천억, 만기보험금이 약 1조 9천억, 휴면보험금이 6,200억 원 정도입니다. 2025년 소비자에게 환급된 수면보험금은 총 3조 2,470억, 건수는 80만 건이었습니다. 이를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환급 금액은 약 404만 원에 이릅니다. 좀 엄청나죠? 지난 5년 동안 소비자가 찾아간 수면보험금은 총 19조에 이릅니다.
2: 와, 진짜 많은 금액이에요. 아니, 내가 깜빡하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에 돈 넣어둬서 깜빡해서 실효된 그런 보험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가입한 건지도 잊어버린 보험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놓쳤던 숨은 보험금 내 돈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깜빡하고 잊어버리셔서 지나간 보험금의 보험금들, 바로 숨은 보험금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연락을 하거나 내가 직접 방문을 했어야 했거든요. 속된 말로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보험사마다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인터넷에 숨은 보험금 찾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홈페이지가 딱 나옵니다.
2: 네.
0: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간단한 조회 동의 인증만 하면 30초 안에 또 결과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입했던 보험, 휴먼보험금, 미청구 보험금 등 이력이 나오니까 이에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그리고 요새는 금융회사마다 수면보험금 찾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A회사 같은 경우에는 휴면보험금을 비롯해 미수령연금, 만기, 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우편 안내장,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B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보다는 지점에 방문을 하셔도 찾아드리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C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통해 조회해서 수면보험금을 찾으면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휴면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시라는 뜻이겠죠?
2: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내 돈을 이렇게 찾으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럼요. 혹시 제가 이제 뭐 수술을 했다거나 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 때는 아파서 미처 보험금 청구하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아 그때 내가 청구 못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들도 요 숨은 보험금 찾는 기능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걸까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방금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병원비가 한 90얼마 나왔어요. 근데 보험금이 100얼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았죠? 그러면 다들 그냥 많이 받아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받았던 게 수술비가 있을 수도 있고 입원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보험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찾아질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2: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보험사는 통신만 장애, 전산 작업의 이유, 전산 작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실시간 조회가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정각인 12시 이후에 다시 한번 조회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한 석연치 않으실 수 있어요. 해당 손해보험사로 간단한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청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2: 제일 편하고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아주 긴밀한 상담 통해 숨어있었던 보험금, 미처 몰라서 청구 못했던 잠들어있는 이 보험금이 있는지 전문가분이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시원하게 해결됐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퇴근길에 항상 굿모닝 굿라이프를 듣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어느 날 들었던 방송 사연이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도 도움받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은 저, 아내, 딸 둘인 4인 가정이에요. 저희 집 보험을 오랫동안 관리해 주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은 관리해 주신 분이 안 계세요. 여태까지는 이 분을 믿고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보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지냈었는데 막상 그만두시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네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특약들도 집에 가서 혼자 보니까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불안한 마음이 빨리 없어졌으면 해서 사연 보냅니다.
0: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보험 관리를 해주시던 분이 아무래도 안 계시다 보면은 막 불안하죠. 그렇다 보니까 내 보험 잘 돼 있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한 마음에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님입니다. 이럴 때 점검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죠?
2: 네, 맞아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내 현재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자녀는 없는데 무리한 종신보험에 과도한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 중 한 분이 어떤 유전적인 예를 들어 가족력과 같은 질병, 암이라든가 치매가 있으신데 이에 대한 보장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0: 그렇죠.
2: 네, 이렇듯 내 상황에 맞는 보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1: 또 다른 상황은 재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내 소득에 대비해서 과도하면 안 되겠죠. 가계부가 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0: 그렇죠.
1: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너무 많은 진단금을 가입했거나 모든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한다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진단금,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겠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우리 집 가정의 재무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춤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청취자님도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이재환 팀장님 찾아가 주셨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저 청취자님의 고민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일상 자택 근처의 한 카페로 찾아갔었는데요. 저는 되게 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편입니다. 좀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0: 오늘 방송국도 이재환 팀장님이 1등으로 오셨어요.
2: 대단하세요.
1: 네, 저희 청취자 부부께서는 20분이나 일찍 와주셔서 좀 평소보다 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갖고 계신 보험의 증권도 잘 챙겨와 주셨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했고요.
0: 네.
1: 어떻게 가입했는지 여쭤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가입시켜주신 보험이었어요. 청취자 본인께서는 직접 가입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심이 크게 없으시다가 이번에 담당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면서 불안함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0: 그렇군요. 그럼 내가 필요한 보장을 직접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의 부부 소득은 일단 세후 700

0: 300만 원이었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60만 원으로 단순히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은 적정했습니다. 본인께서는 36만 원, 아내분은 16만 원, 아이들은 각각 4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보장을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보였어요. 먼저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은 총 10가지였어요. 이 중 6건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실손의료비, 종신보험이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과 실손의료비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종신보험 두 가지 중 하나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나머지 하나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1호종 수술비, 입원비 특약이 있었습니다.
1: 이 종신보험들이 약간 아쉬웠던 점은 납입 기간이 60세 납으로 좀 다소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이상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은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느냐. 이게 또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연봉 정도. 2번 연봉의 3배 정도.
2: 1번, 2번밖에 없는 건가요?
1: 그렇죠.
2: 가장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이냐? 연봉 정도, 연봉의 3배 정도. 그래도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으니까 연봉의 3배 정도는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요 정도 준비하면은 가장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1: 맞습니다. 각종 대출, 생활비 때문에 대개 이 정도를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좀 많다거나 생활비가 좀 적다 이러면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걸 다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비싸집니다.
2: 맞아요.
1: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섞는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죠. 정기보험은 60세면 60세, 70세면 7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해지 환급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은 기존 사망보험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 2천만 원 정도 정기보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갱신형 보험이 있었죠. 모두 건강에 관련된 보험이었는데요. 어떻게 가입을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입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우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님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정말 잘하실 겁니다. 갱신형 보험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평생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를 좀 권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순환계 치료비, 암주 치료비 등으로 보다 폭 넓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취자님의 보험료요. 기존 3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미래에 갱신된 부분까지 생각하면 사실 월 한 달 8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보장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2: 그렇군요. 보장 넓히면서 보험료 많이 줄었죠. 여기에다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망보험금의 액수까지 정기보험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보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님 본인의 불안함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청취자님 아내분은 어떠셨을까요?
1: 우리 청취자님 아내분께서는 운전자 보험, 실손 보험, 종합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계셨고요. 보험료는 총 16만 원이었습니다.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보험하고 실손 보험은 잘 되어 있어서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종합보험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납입 기간이 30년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3만 원인데 이게 같은 13만 원이라도 20년 납이냐, 30년 납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30만 원, 뭐 23만 원짜리 30년 납을 단순히 20년 납으로 바꾸게 되면 약 20만 원이 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께 여쭤보니 30년 납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은 대부분 10년, 20년 납이니까 이 보험도 당연히 그러려니 했고요.
0: 네, 맞아요. 이 종합보험은 비교적 최근이 2025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장은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바꾸시는 게 어떤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새로 교체할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체할 보험은 거의 같은 금액이지만 20년 납입입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도 더 넓었어요. 청취자분께서 아니 어떻게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납입 기간이 또 짧아졌고 보험료가 비슷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 그렇죠. 궁금하죠. 막.
0: 그렇죠. 응. 맞아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회사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40대 남성이도 저렴할 수 있고요. B보험사는 아니에요. 50대 여성이 저렴할 수 있어요. C보험사는 또 아니에요. 40대 초반 여성에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사를 찾도록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봤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청취자님께서 좀 감동이라고 하시면서 이래서 보험사 비교하는 게 중요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2: 그렇죠. 보험사마다 똑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특정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더 저렴한 보험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반 소비자가 그걸 일일이 다 검색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자,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받아서 나도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보험 점검 리모델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사연 살펴봤고 자녀 보험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어땠을까요?
1: 자녀분들은 같은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실손 보험과 완납된 어린이 보험 그리고 갱신형 3대 질병 보험이 있었어요. 실손 보험은 마찬가지로 유지하고요. 어린이 보험은 30세 만기였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비와 조금의 입원비가 있었고요. 만기 시 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서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갱신형 3대 질병 보험은 15년마다 갱신되고 암진단금, 뇌혈관진단금, 허혈성 심장진단금으로 보장 자체는 괜찮았지만 갱신인이라는 점에서 좀 교체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15년마다 갱신되면 최소한 5번은 갱신될 텐데 그때마다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게 하기보다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게 되면 갱신형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기존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쭤봤더니 단순히 똑같이 3대 질병만 넣기보단 N대 수술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암주 치료비 등을 다 넣었는데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지만 20년만 내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 보험료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생활 가능하니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취자님도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30대 중반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보험료 낼 걱정 뭐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 금액을 불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보험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다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 권유 받을까 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지금 굿모닝 굿라이프 굿라이프 상담소 솔루션 들어보시면 필요한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보험사 비교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가성비 있게 얹으면 보험료 낮추면서도 보장 튼튼하게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변화한 청취자님의 이 사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청취자님 가족의 이제 보험료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갱신형 보험을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면서 미래에 오를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없던 담보인 암 주요치료비, 순환계 주요치료비 등을 추가하면서 보장의 측면이 월등히 넓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담당자가 그만두고 느끼셨던 불안감은 말끔히 없어지셨다고 하셨고요. 상담이 끝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말고 다른 전문가도 두 분 정도 만나보셨다고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전문가는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굿모닝 굿라이프에 신청해보자 라고 신청했는데 그런데 정말 사연 보내길 정말 잘 하셨다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0: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제
1: 네.
0: 마음도 다 뿌듯한데요. 청취자분들도 전문가의 도움받아 이렇게 보험 점검 해보고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우물정 공구사 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752번님이 요새 퇴직연금 주식형으로 굴려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주던데 제 퇴직연금은 아직도 현금으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뭐 이런 질문 사실 요즘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먼저 내 투자 성향은 어떤지 테스트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투자 성향이 위험한 걸 선호하냐, 안정적인 걸 선호하냐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요. 성장형, 성장 추구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종류는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펀드 다모아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ETF, 파생형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1: 맞아요. 맞아요.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보기 어려우시다면 TDF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DF 펀드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고요. 목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나이에 따라 위험이 있는 주식과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20, 30대에는 주식 비중을 70%, 채권 비중을 30%로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40에서 50대에는 주식 비중을 30%, 채권 비중을 70%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TDF 펀드는 수수료가 일단 ETF 등에 비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른 걸 좀 선택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0: 내가 직접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는 분과 아니다 나는 내 판단이 불안하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 선택하겠다 하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펀드에 투입해서 운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진짜 괜찮은가? 그런데 3년 정도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하길 잘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2: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신청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487번님 질문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뭐 벌써 노후야 라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2: 개개인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크게 세제 적격하고 세제 비적격 두 가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세제 적격 상품은 흔히들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연저펀으로 불리는 연금저축펀드나 IRP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의 15.4%에서 13.2%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세제 적격 상품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됩니다. 여태 받은 세액 공제액을 다 뱉어내야 돼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집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라고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나이대에 맞춰서 그분들께서는 너무 큰 금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제 비적격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 연금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되는 비과세 연금인데요. 비과세 연금보험의 경우 3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 중

0: 중간에 인출을 또 할 수 있으니 자금 운용에 있어서 세제 적용 상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4487번님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먼 훗날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 설계 고민하는 분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문자 메시지 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심규선의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좀 출했었어.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영남 지역은 포항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서 오늘처럼 많이 무덥겠습니다. 서울은 다시 32도로 올라서 더워지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에는 최고 80mm, 충청 남부와 경북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는 소통량 자체는 적어졌는데요. 분당서로 위로는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탄천 1교 부근 1차로 쪽에 청담대교 방향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지나는 차량들은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 막고 공사하다 보니까 이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 움직임이 많이 둔합니다.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는 후부터는 꽤 제속도를 내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도봉터널 부근 3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8: 구속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이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7: 먼저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0: 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1: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0: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2: 강간산위로 좀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0: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3: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4: 오동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3: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0: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5: 이렇게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이 경찰 지휘부 윗선 어느 선까지가 개입했느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6: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특별수사단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8: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7: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4: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9: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7: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3: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4: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3: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7: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 장윤기는 그동안 이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6: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1: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2: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0: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0: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2: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1: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0: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4: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6: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2: 등의
6: 더불어민주당
2: 원내대표입니다.
6: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7: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의원입니다.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8: 사회적 약자,
2: 정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여성 성범죄,
9: 맞아요.
8: 장애인,
9: 맞아요.
8: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5: 이에 맞서 보완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0: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2: 의원입니다.
10: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5: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 다음 주부터
2: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5: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서 6.3 지방선거 첫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4: 표차가 두 표가 줄긴 했지만 당락이 바뀌진 않으면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2: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불과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리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52,961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52,839표로 집계되면서 이동석 충주시장이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표차는 122표로 기존 표차보다 2표 줄었습니다. 재검표는 모두 투표지 분류기 없이 10만 8천여 장을 7시간 가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3: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에는 만일 사태에 대비해 충주시 선관위와 재검표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12: 재검표에 앞서 선거 소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관위의 CCTV 영상과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갔고
14: 이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15: 오늘 이 검증 사건이 있습니다.

0: 맹정석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입니다.
1: 허원장님 가슴에 양심에 나침판을 놓고.
2: 맹 후보 측 참관인까지 현수막 시위를 벌이면서 재검표 시작이 30분 이상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난동에 충청북도 선관위원장이 여러 차례 퇴장 경고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퇴고 조치하면서 맹 후보는 양팔과 다리가 들린 채 경찰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1: 민주주의 보장하라! 민주주의 보장하라!
2: 이번 재검표는 낙선한 맹 후보가 무효표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검표도 당락이 바뀌지 않으면서 맹 후보 측이 주장하는 투표 행정상 오류 등의 문제는 단순 의혹에 그치게 됐습니다. 고성의 난동으로 재검표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결과엔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선거 불복 논란은 일단 충주에선 일단락됐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3: 현역 30대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의원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곧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5: 경찰이 청주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5살 현역 초선 의원인 최용중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6살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나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최 의원은 또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0: 나성균 청주 청원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입니다.
6: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요.
5: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 의원이 담배를 사준다거나 교제하자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 시절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최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한 상황.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곧바로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회에 입성했고 혐의 내용은 시의원이 되기 전 벌어진 일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최용중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경찰이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실 검증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8: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7: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8: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9: 예, 그렇습니다.
8: 보안대 제가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7: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비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8: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7: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여러 현안을 국내 유관 부처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11: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12: 강경화 주미대사입니다.
11: 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10: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1: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10: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1: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과 관련해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와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 대사는 외교부 장관 보고와 청와대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게 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운대는 육군대학과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군 장교들을 위한 17개 군사교육시설 등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곳에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될 때까지 서울 육군사관학교를 임시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국회 당정협의회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에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사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전시 상황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의회는 통제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처음 열린 이란 의회의 공개 본회의는 새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미국에 대한 보복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14: 모든 의원들은 존경하는 최고 지도자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미드레자 라지 바바에이 이란 의회 부의장입니다.
13: 이란 의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종전 MOU는 끝났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0: 나왔고 후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화 절차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과의 무력 충돌 속에 이란 외무부 차관은 전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국의 공격엔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서겠다며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더욱 늦출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혁명수비대는 침략 세력과 협력해 기뢰가 배설된 항로를 통과하는 것은 후회와 피해를 낳을 뿐이며
0: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동시에 내부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건 내부 단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말도 우리의 힘을 약화시킬 겁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0: 최근 미국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란 내 온건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국의 전면적인 해상 봉쇄가 재개된 가운데 이란이 제재망을 피해 원유 수출을 강행하기 위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해상 봉쇄 조치가 다시 발동되기 직전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이란 관련 선박 23척이 위장 국기를 달고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노골적으로 제재 회피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척에는 원유 등 화물이 적재돼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 항구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는 수법으로 원유 대부분을 중국에 몰래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하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건물 안으로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걸을 때마다 흙탕물이 발등 위로 찰랑거립니다. 지난 밤 경기 파주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빗물이 들이닥쳐 침수됐습니다. 집수정 펌프가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스크린 골프장 천장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더 큰 피해를 봤던 상황. 올해는 침수를 알리는 경보기를 설치해 빨리 대처할 수 있었지만 반복되는 피해에 업주는 망연자실합니다.
4: 컨트롤 박스에 물이 거기까지 침투가 돼서
1: 스크린 골프장 관계자입니다.
4: 저희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그거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만 순수하게 고급 피해만 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고
3: 이번 침수로 15톤에 달하는 빗물을 빼냈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선명하고 전기도 대부분 끊겼습니다.
5: 내부 조명뿐만 아니라 연습장 화면이 켜지지 않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 경기 북부 지역에 지난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15시간 동안 도로 장애와 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등 비 피해 관련 신고 5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임진강도 물이 불어나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으면서 주민과 행락객들에게 대피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경기 지역 일대에는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빌라의 외벽이 무너지고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6: 빌라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배관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외벽을 가로지르며 벽돌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붕괴됐습니다.
7: 난 트럭에서 무슨 짐을 그냥 와장창 쏟은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는 거기 벽을 치다 보니까 벽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6: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가스 배관까지

0: 있습니다. 추가 붕괴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는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1: 당국은 빌라 거주 19세대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임시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단지 6개 동 가운데 2개 동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했고 주민 7명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서는 산자락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2: 아파트 울타리에 뭐가 떨어졌다고 말 엽산 바위가
3: 소방 관계자입니다.
2: 자락 맞고 부서졌다고 돼 있고
1: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새벽 3시에는 서울 역삼동 국기원 기념관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인근 주택가 3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후보들 간에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정청래 대표께서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정권은 작고 국민은 영원하다. 집권 여당 대표가 썼다는 걸 보고 예. 아연실색을 했고 사실 정청래 대표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또 정치로서는 더 먼저 되다 보니까
4: 그렇죠.
2: 이제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4: 비유가 좋아지게.
2: 아니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0: 예. 예. 두 분 뭐 충분히 이 이야기 들어보셨겠습니다. 앞뒤 맥락을 다 들어보면 이제 발언의 취지는 알겠는데 송영길 의원이 사용하는 용어가 상당히 좀 거칠어졌습니다.
5: 일단 이게 이제 룰이. 네. 지금 선호 투표제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선호 투표제가 이제 도입되기에 유력하면은 이게 뭐 단일화
3: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5: 예. 그럼 본인이 이제 한때는 페이스메이커로 뛰는 것처럼 알려졌지만은 이거는 아하. 끝까지 완주를 하고 내가 단순히 3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1등 올라가고 2위표까지 가져가가지고 지금 한번 당대표를 더 해보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은 3등이 좀 현재까지 2강 1중 구도잖아요. 현재는. 그러다 보면은 존재감을 더 세게 드러내야 되는 거고 반정청래 표를 본인이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 예.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발언이 세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발언이 센 거는 좋은데
0: 예.
5: 예를 들면은 낙태라는 단어는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아픈 단어일 수도 있고 이게 비유가 맞느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역적의 목을 자른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참혹하다는 걸 떠나서 약간 봉건시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왕으로 비유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하. 지금 이 비유가 그러니까 너무 좀 구시대적이다 이 비유가.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얼마나 제대로 당정의치가 됐느냐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반란군처럼 묘사하는 거는 조금 위험 수위에 달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로 결정되면서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공세적으로 나갔는데 너무 나갔다. 지금 그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뭐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0: 예.
1: 이분 육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강조하다시피 인천광역시장을
3: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1: 지냈던 분이시고 그렇다면 저는 최근의 발언들 이게 이제 한 번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것이 계속 연일 연달아서 이와 같은 강성 발언이 나온 거라면 이건 좀 치밀한 계획하에서 나온 발언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선호 투표제 하에서 어떤 구조적인 그런 뭐랄까요 제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역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양당

0: 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와 같은 당내 선거의 어떤 기반이 이제 안착이 된 상황에서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어떤 뭐 호소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저런 이제 발언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분께서 조금 앞뒤 맥락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의견과 동일하게 저는 가장 거슬리는 발언은 옛날이면 역적 목 잘랐다. 근데 이건 옛날에 어떤 뭐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의 어떤 봉건적인 질서를 연상시키고 그게 마치 맞다는 것처럼 니들 그렇게 말하면 얼마든지 목 잘릴 수 있다. 이건 뭐랄까요? 뭐 저나 김준일 평론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언론사들에게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너희들 함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또 확장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1: 그렇군요. 발언의 취지를 알겠다는 부분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표현도 상당히 이제 그정전 대표가 했던 평택을 공천을 후회한다라고 했던 발언도 상당히 이제 지금 논란인데 김용남 전 의원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전 대표는 이 발언을 왜 했을까요?
2: 물어본 사람이 중요하죠. 예, 김어준 겸손은입니다. 뉴스공장 거기에 나가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진행자가 그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전 총리 불렀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유독 많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평택을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뭐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이 정도까지 분량이나 중요도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김어준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관심사면은 이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시청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응하는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들이 얘기했던 게딱 그거잖아요. 조국 출마한다고 하면은 공천하면 안 되지. 왜 공천을 해? 근데 정청래 대표가 당시에는 모든 지역에 다 공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후회한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때 합당이 한번 어그러지면서 본인이 이제 엄청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왔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가 나온 데에 공천을 안 하면은 또 이제 조국 당선시키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의 연임 가도가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돼 유이동 당선으로 국힘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보고 다시 이제 참회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황당한 좀 시츄에이션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김용남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대요.
1: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2: 선거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떨어진
1: 이후에
2: 이후에 이후에도 근데 본인이 공천하고 본인이 후원회장하고 본인이 어쨌든 선거를 잘 못하고 뭐 김용남 후보 책임도 있지만 이게 낙선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하니까 김용남 의원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김어준 씨가 아무리 이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후회한다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제가 굳이 김용남 전 의원의 이렇게 뭐랄까요? 감정을 몰입하지 않더라도 제 3자인 저도 들을 때 대단히 황당하거든요. 지적하신 것처럼 후원회장이었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공천했던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나 공천 안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뭐 송영길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문제의식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다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가장 뭐랄까요? 소위 중도층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발언은 김보미 씨가 했던, 김보미 후보가 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 86세대들 너희들 자꾸 퇴행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막말하고 뭐 서로 흠집내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자신 스스로도 이제 30대이긴 하지만은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 좀 드러내고 해달라. 니들 좀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 좀 퇴장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염원들 그리고 접견은 청년들의 그런 관심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정청래 한 번, 송영길 한 번, 이런 어떻게 보면

0: 그건들 망언들이 오가는 모습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국민들 성에 찰까 조금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1: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유시민 작가가 오늘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발언의 수위를 높였는데 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3: 유시민
2: 이유는
3: 작가입니다.
2: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1: 자,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번 재건축 이야기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어요.
4: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거를 흥미롭게 봤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거를 다 반대로 읽으면 돼요. 오늘 말한 거. 예를 들면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하면요, 이런 데 방송에 나와서 저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렇게 독설을 패붙지 않아요. 마음이 매우 불편한 거예요, 지금 저분은. 예,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왜 대통령을 만나? 나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 내 뜻을 따라가지고 이거를 반기를 일으켜라. 이거 안 된다. 결국은 이 얘기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청래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고
1: 예.
4: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그 요즘 그 참교육 드라마 참교육에 보면 유명한 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이런 게뭐 많이 이제 활용이 됐잖아요.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정권이 필연적으로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1: 그러게요.
4: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필연적으로 망할 거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망해야지 내 말이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자기충족적 예언, 자기실현적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외관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본인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선을 넘는 독설을 지금 뱉고 있다.
1: 보통 이야기를 하면, 충고를 하자면,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는 같은 진영에서 하는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발언이 세기도 합니다.
0: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유시민 관련 이제 뉴스를 처음에는 활자로 핸드폰으로 바라보다가 이게 이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활자를 통해서 볼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야당 쪽 패널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 말들도 분명히 있다. 예컨대 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경쟁 후보들을 제가 바라봤을 때도 다 뭡니까? 어떤 식으로 뭐 낙마를 시켰냐면 요직에 뭐 총리급이다, 부총리급이다, 그리고 장관에 입각함으로써 사실 여당 내 후보들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부러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이건 제가 봐도 좀 상당히 활자로 봤을 때 공감했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봐도 지금 보면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당이 망하는 거다. 그리고 뭐 너무 수준이 낮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평론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이거 이 바늘 갖다 꽂는 거죠. 너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좀 앞으로도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 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4: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당정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당대표 나오면서 검찰청 폐지를 9월 달에 하는 거를 목표로 작년 9월이요. 그래서 그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봄에 올해 3월쯤에 이제 그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 그때 중수청을 만드는 거 이런 기관을 설치라는 걸 봄에 하고 예. 그리고 이 8월, 7, 8월 이 즈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를 예. 당정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가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1년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니까 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원하지 않아서라고 본인 마음대로 왜곡을 한 게 하나가 있고 예. 대통령이 마키아벨리스트처럼 얘기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안 좋은 거는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만 좋은 역할만 하려고 한다라고 예.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안 밝힌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난달 19일에 춘추관에서 G7 성과 브리핑 이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에 맡긴다는 취지는 보안수사권 논란이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거니까 이거를 수기를 해달라라고 본인의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슬로건화가 되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국민의 편익,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그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검찰개혁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유시민 작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했든 팩트체크를 할 생각도 없고 자기가 그냥 나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3자인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는데 박지원 의원은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장철민 의원은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 상당히 이제 격앙되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유작가 내용, 유작가의 발언 내용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보안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치 않아서 검찰개혁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0: 예. 예. 근데 그 부분 저도 이 팩트 체크를 해 주셨지만 상당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내지는 좁게 바라봤을 때는 이제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국면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가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오로지 저주이고 그것의 부수적인 뭐랄까요. 장식용으로 이런 검찰이란 용어 뭐 그리고 서울시장이란 용어 재건축 재개발이 나왔을 뿐이지 저도 사실 이 맥락들을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치 않았다. 예. 뭐 그리고 뭐 보안수사권 문제를 마키아벨리적으로 처리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저도 사실 좀 애매하고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김준일 평론가의 그 팩트체크 내용들 그런 것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 예. 예. 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이 걸림돌이다. 지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존치 이걸 두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입장이 상당히 갈라지는데 법사위 위원이죠. 박지원 의원도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4: 박지원 의원은 제가 정말 예. 존경하는 게 예. 지금 뭐 42년생이시잖아요. 84, 85인데 정말로 민심을 잘 살피시고 기사 다 읽고 현안 파악을 다 하시거든요. 민심의 예. 바로미터입니다. 아하. 저분이 그러니까 싹 그 기류가 당원들이나 이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세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이 보안수사권 이대로 폐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겠다. 무조건 이렇게 폐지하자라고 한 게. 예.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완수를 보안수사권 폐지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유시민, 김어준, 뭐 그 외에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검찰이 독단적으로 무도하게 수사를 아무 수사나 별건 수사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예. 검찰개혁이. 그래서 수사 개시권은 없앴어요. 수사를 예. 못하게 했어요. 별건 수사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돼요. 보안수사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보안수사를 하던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나요? 법으로

수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다라고 돼 있어서 별건 수사가 아예 금지돼 있어요. 장윤기 사건을 하면은요, 장윤기 사건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그 검찰의 그 모든 그거를 한 95% 저는 끝냈다고 보거든요. 이 보완 수사를 남기면은 이게 마음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분들은. 근데 설명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보완 수사권이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수다라고 주장을 지금 유시민 작가도 하고 있고, 김어준 씨도 하고 있고,

0: 하나의 입법안이 법안이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데 있어서 사례만큼 좋은 것은 없잖아요. 지금 장윤기 사건이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들이 이제 결국은 보안수사권 존치냐, 뭐 폐지냐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한쪽의 흐름, 뭐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박지원 전 장관 이분마저도 이제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그런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도 와닿았던 게 지금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받는 국민이 문제가 되고 있는
1: 예.
0: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윤기 사건에서 지금 이게 검찰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서만큼은 민주당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본인들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보안수사권 폐지 뭐
1: 예.
0: 검수 완박이었었다라면 국민들의 어떤 염원 그리고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개 숙이는 것도 절대 이게 뭐랄까요? 굴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저는
1: 예.
0: 전향적인 태도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당론이 정해진 게 없다.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 이제 그 정책 의총도 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원로에 이어서 이제 당내 중진도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 여러분,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 질러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의 수대표
4: 출근 도장을 찍은 홀로 찾아 손팻말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해온 잠실 올림픽공원을 넘어 장애로의 저변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5: 당대표가 당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장애로 도는 겁니다.
3: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5: 이미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명을 재촉하는 길을 찾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6: 저놓고도
3: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6: 그거는 뒷골목만은 그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7: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3: 권영세 국민의힘
7: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 예. 그분 대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3: 국민의힘
8: 가장
3: 최고위원을
8: 야기하셨던 분이 그분 아니세요? 자기 자신을 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자, 장동혁 대표 장외 여론전에 화력을 쏟고 있는데 이 당내 시선은 싸늘합니다. 오선 중진이자 옛 친윤계죠. 권영세 의원이 처음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9: 오늘 이제 권영세 의원을 잠깐 아침에 방송 때문에 지나치다가 만나서 이제 제 다음에 이제 오셨고
1: 예.
9: 권영세 의원하고는 제가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 보좌관님하고 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셨냐 궁금하잖아요.
1: 예.
9: 그냥 국회 출근해서 일하다가 퇴근하셨대요. 근데 그 이제 좀 더 얘기 즉슨 당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1: 예.
9: 이대로는 더안 되겠다. 이대로는 더안 되겠다라고 작심을 한 거고
1: 아하.
9: 여기 CBS 말고도 다른 데하고도 조만간 지금 인터뷰를 할 거라고 지금 알려졌어요.
1: 예.
9: 그래서 줄줄이 지금 이 장동혁 사퇴 얘기를 작심하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윤 과거 친윤들의 분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권영세 의원이 가장 대표성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수도권의 또 오선으로서 굉장히 중진을 넘어서 사실 원로급이거든요.
1: 네.
9: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뭐 내년 2월까지 가네 뭐 아니면 내년 8월에 다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9: 올해 안에 바뀔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로 당내에서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사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한다면은 지도부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고위원들한테 조금 압박하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0: 장동혁 대표.
1: 저 권영세 의원.
0: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하는 말 중에 이제 뺄셈 정치란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되게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1: 예.
0: 지금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로 나타나는 뺄셈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 본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이렇게

0: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편승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 기반을 혹은 이 당대표로서의 연명 수단을 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표정들이 장동익 대표를 과거에도 좀 보고 해서 한 입장에서 지금 보면 저기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과 앉아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저 표정이 저런 표정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왔을 때라든가 뭐 다른 데서 못 본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뭐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본인이 좋은 데로 가야죠. 그렇다면 좀 정당 정치에는 의회 정치에는 맞지 않는 모습 아닌가. 저는 지금 이미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친윤들 당내 소위 말하는 당권파 그 절대 다수들조차도 마음을 정한 상황에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표정으로나 뭐나 봐가지고 장외에 있는 것이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외로 도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자,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의원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번에는 자신을 공격한 친한계를 여의도 레카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창당을 할 거라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창당할 거라면은 이분들은 꼭 배제하고 하기를 바란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 주변에 또 들어온 보니까 감정이 많이 상했대요. 그러니까 이번 이게 시작된 게 추경호 대구시장 전 원내대표가 이제 내란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증언을 하러 나가가지고 이 이제 그날 계엄 당시에. 모임 장소가 이제 네 번, 총 세 번 바뀌어서 네 번, 네 차례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대표가, 당시 대표가 먼저 당사로 오라고 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1: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먼저 당사로 오라고 했다.
2: 뭐 이제 그거에 이제 사실관계로 또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11시, 당일날 11시 3분, 11시 13분, 11시 37분, 다음날 0시 6분에 이제 네 번의 공지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근데 앞에 두 개는 사실은 국회가 막혔느냐, 안 막혔느냐에 따라서 바뀐 거고, 11시 13분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7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1분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7분에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단에 뭐 어느 게 어디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했고 한동훈 의원이 이게 왜곡하는 거는 바로잡겠다라고 공격을 하고 친한계들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다시 공격받으니까 이제는 여의도 레카 한동훈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때는 나 따라다니던 사람 몇 명 있거든. 걔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애들이야. 뭐 이렇게 이름을 안 썼지만 대충 누군지 추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했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꼴불견이다. 이 당내에 이렇게 중진급의 당대표급의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도 좀 감정을 다스렸으면 좋겠고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도 좀 대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반 장동혁 전선으로 손을 잡아야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어허. 아 이것도 좀 과하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1: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복당은 어느 정도 수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 연일 이 복당 불가 이 목소리가 이제 당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복당 제동이 걸린 겁니까?
0: 근데 이제 보면 저는 김준일 평론가의 말씀 중에 약간 이제 약간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태도를 보면 포스트 장동혁을 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내에 있을 수 있는 그 안철수 의원 역시 장동혁 대표로 계속 갈 수는 없으되 장동혁의 적통을 내가 이어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복당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표한 의원들은 딱 두 분인 것 같아요. 장동혁 그리고 안철수.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말씀만 더 얹어본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저도 이제 조금 이 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은 했겠죠. 했고.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해본다면 어떤 야구 시합에서 야 2루로 가라 이런 발언이 1루에 있을 때는 2루로 가라는 게 당연히 이제 주루 코치의 요구 사항이지만 3루 주자에게 2루로 가라고 하는 건 이건 백화라는 거고.

0: 약간 뭐 상대방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게 뭐였었냐면 좀 단언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그때 일관되게 계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뭡니까? 그때 당시 계엄군의 배치 상황에 따라서 예. 당사라고 해야 된다, 국회로 가야 된다. 목적은 계엄을 막기 위한 거였었고 예. 그때 사실 동영상으로도 뉴스로도 다 나왔었잖아요.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 추경호 그리고 신동우 구원 계속 어떻게 보면 예. 계엄을 엄호하기 위한 조처로서 야 당으로 가라 당으로 가라 이때는 이미 국회의원들이 모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정말 안철수 의원이 조금 어른스럽지 못한 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그 시장의 재판 과정에서 증언 내용들을 가지고 싸우다가 예.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약간 감정이 상해버려 감정선이 상하니까 야 너 앞은 우리 집 오지 마. 뭐 이런 어린애 싸움처럼 비치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 아닐까. 그래서 조금 예. 뭐
1: 개인적인 뭐 그러니까 계엄 증언 공방을 넘어서 지금 보수 재편을 앞둔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네, 한마디만 하자면은 네. 보수는 네. 자기들이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이에요. 뭐 내 편도 없고 네 편도 없고 뭐 가치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다. 얼마나 참 민주당이 복받았는지 그 예.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인데요. 이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5: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4: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6: 강간산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7: 보고서에서 변호사입니다.
6: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4: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8: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결과
7: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8: 경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 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4: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1: 장윤기는 그동안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3: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0: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7: 피의자 장윤기입니다.
9: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1: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9: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당시 강력 팀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혐의 축소와 증거 인멸에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무총리께서 정부 입장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발표했고 법무부도 정부의 일원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보안사건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성폭행 피해자 대독입니다.
13: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4: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7: 부산
14: 돌려차기 그의 휴대폰
7: 피해자입니다.
14: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7: 인천
14: 않았고
7: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피해자 딸입니다.
14: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13: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5: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뭐
7: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15: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13: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6: 2차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위법 백지화 선언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

0: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관계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제출된 특검 측 기일 연기 요청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란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던 겁니다. 다만 특검은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8일만 더 갖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늘어난 기간 동안 법관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기가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나올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법원의 중계 허가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수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이 전 비서관의 태도 또 다른 재판 출석 상황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일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내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3: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 하셨나요?
4: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2: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5: 피고인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인력 파견을
6: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5: 장관이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2: 특검은 전무권 전 기조부장에 대해서는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단체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400여 명에게 무려 409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세상에 밝히는 이름들이라며 봉사단체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8: 앞으로 군의 수중은 전문성과 윤리, 형식을 바탕으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7: 대형 해외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10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가짜 봉사단체를 내세워 코인 투자를 유도한 중국인 총책 5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사기 일당 7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봉사활동을 권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초기 높은 수익을 보장해줬습니다. 전국에 11개 지부를 차려 설명회를 열고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던 일당은 상장을 거듭 미루다 결국 지난 4월 돌연 잠적했습니다. 1년 동안 피해자 430여 명으로부터 투자액 4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였습니다.
9: 5천여 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자금 추적을 하면서 관계자입니다. 미처 빼돌리지 못한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봉견하여 향후 피해 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이야.
7: 경찰은 피의자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자금 세탁에 연루된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경북 경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SNS를 통해 A씨의 이름과 사진 등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9시부터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동 골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30여 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후보 등록 절차를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비상임 임원이나 상임 임원, 직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 전 회장이 사임한 날로부터 10일 뒤까지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히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이 정관에 따라 문자 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해외 광고 촬영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고 김새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 이후 1년 4개월 만인데요. 드라마 공개 등 국내 활동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배우 김수현 씨가 필리핀 의류 브랜드 촬영 현장에서 꽃다발을 든 채 카메라를 향해 웃음 짓습니다. 영상을 올린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김 씨가 새 광고 캠페인 모델로 촬영에 함께했다며 이는 그의 대외 활동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걸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김 씨도 자신의 SNS에 기념사진과 화보 촬영 결과물을 잇따라 직접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고 김새론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멈춘 지 1년 4개월 만에 SNS를 재개한 겁니다. 김 씨가 팬덤이 두터운 해외 활동부터 복귀에 시동을 건 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김 대표가 공개한 SNS 대화나 고인의 음성에 대해 경찰이 왜곡이나 AI 조작이라고 판단해 구속한 겁니다. 이후 김수현 씨 측은 팬들의 믿음과 응원이 힘든 시간 속에 큰 힘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김 씨의 국내 활동 복귀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김 씨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너구프 공개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6월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6만 3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1: 5월에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0: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6월 취업자는 6만 3천 명이 늘었는데 1월에서 4월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고용률이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6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만 7천 명, 농림업 9만 5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4개월 연속, 건설업은 26개월째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예술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취업자는 3만 2천 명 증가에 그쳐 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1: 중동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현재 저희
2: 민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입니다.
1: 이런 것들이 좀 침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반기 특히 이제 상반기 중에서도 이제 2, 4분기 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0: 정부는 청년과 제조 건설업 등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 등이 지속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중으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소 인상을 내세운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3.7% 오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월 223만 6,300원을 받습니다. 3.7% 인상은 2023년 5% 오른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의로 도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5: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만큼
2: 류기정 사용장 위원입니다.
5: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의 현실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보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은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6: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근로자 위원입니다.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았습니다.
4: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도 부결됐습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돼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7: 지금 요청하고 있는 논의가 굉장히
2: 권순원 최저임금 위원장입니다.
7: 제도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4: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내일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 운영 자금 고갈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가도에 들어갈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에 대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메리츠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히며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는 당장 파국을 면하고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그룹이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사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까지 수정 회생 계획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은 가운데 향후 이사회 승인과 법원 판단, 실제 정상화 계획 실행 여부 등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년과 개혁 등을 기치로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 이 도를 넘는 비방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비전 경쟁 신호탄은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쏘아올렸습니다. 민주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최우선 과제로 청년을 내세웠습니다. 친정청리계 반발로 무산된 청년 최고위원도 당선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1: 청년 최고위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12: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1: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개정해서
10: 정청래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거듭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 등을 의식해 강성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북을 다시 찾는 등 비공개로 바닥 당심을 훑으며 비교적 조용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2030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강조했는데 막말 논란의 중심에도 섰습니다. 정 전 대표를 저격하며 사용한 참수 표현이나 낙태 등의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청래 때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12: 뭔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약간 깔본다 그럴까?
10: 또 다른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며 통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30대 평당원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컷오프 없는 본선 경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 선호 투표제 도입은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 후보까지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선출 방식은 정해졌지만 계파 간 충돌에 따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아 오는 21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9: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나가고 나서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15: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14: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15: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16: 했어요.
15: 뭘 했어요?
14: 유 작가는 또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15: 야,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14: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15: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14: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

0: 라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당시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공방에 장동혁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 복당 금지 발언에 힘을 실은 건데 막상 한동훈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계엄 당시에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안철수, 한동훈 의원 간 공방 속에 안 의원이 이번에는 친한계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법정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에 마타도어,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다며 여의도 레카라고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3: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4: 안철수 국민의힘
3: 마찬가지입니다.
4: 의원입니다.
3: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습니다.
2: 계엄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해 증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감춰서 국민의힘을 결국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또 복당까지 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5: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4: 장동혁
5: 전혀 다른
4: 국민의힘
5: 국면으로
4: 대표입니다.
5: 갈 건데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2: 하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무대응 기조로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촉즉발 상황 속 장동혁 대표는 광주 지역 대선거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지지층 확장과 동시에 강경 노선을 다지는 차원으로 인천, 부산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다만 이 장외 행보를 마이웨이식 정치로 보고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6: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4: 문영세 국민의힘
6: 있고 이
4: 의원입니다.
6: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2: 이런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더 강한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야 간의 선관위 특검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제헌절 행사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이들을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9: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 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0: 15억짜리의 70%를 빚 없이
4: 서영수 SK증권 상무입니다.
10: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11: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4: 배문성 나이프자산운용 이사입니다.
11: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7: 최근 고강도 철근 가격이 18% 넘게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와 분양가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0.77% 올려 조정 공시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되지만 정기 고시로부터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넘게 변동하면 비정기 조정 고시됩니다. 국세청이 국세외 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 수입 기관이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 보고에서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 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에 12억 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체납자에게 보내자 당일에만 과태료가 38억 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며 제도가 정착된다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기존 결선투표제와 어떻게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치르는 제도입니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런 결선투표를 한 번의 투표로 끝내는 방식인데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후보들의 선호 순서를 함께 적어 투표합니다. 먼저 1순위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가장 득표수가 적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유권자가 적어낸 2순위 후보에게 넘겨 다시 집계합니다. 이 과정을 누군가 과반을 얻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선호투표제의 장점은 결선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사표 발생을 줄이고 다양한 후보의 출마를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반면 투개표 방식이 복잡하고 후보 간 선호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로 꼽힙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선호 투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15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오미오 바비노 까로 소프라노 박태상이 부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에서 오 사랑한 나의 아버지 오미오 마피노카로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습니다.
0: 7월 14일 어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소프라노 박혜상의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박혜상은 한국가곡 연대기라는 제목의 이 음악회에서 신라 향가와 판소리에서 영향을 받은 곡을 비롯해 다양한 동서양의 노래가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프로그램 1부는 신라 향가 찬기 파랑가와 시조 북천이 말다커늘 슈베르트의 물레젓는 그레첸 판소리 사랑가를 부르고요. 2부에서는 김순남의 산유화, 김주원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같은 한국 가곡과 구아 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 포레의 이스판의 장미, 쿠르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 같은 곡을 함께 배치했다고 합니다.
1: 일방적인 독창회와는 전혀 다른 구성인 것 같아요. 박혜상의 음악적 고민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악기 편성에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성악가 피아노 중심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니라 대금, 첼로를 더해 동서양 음색이 만나는 구조를 택했고요. 피아니스트 문재원, 대금 연주자 이아람, 첼리스트 이호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호흡을 맞췄습니다.
1: 이 소프라노 박혜상에 대해서는 언젠간 한 번 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먼저 음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hile You Live, 그리고 서정주 작시, 김주원 작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이 부릅니다.

0: While You Live 그리고 서정주 작시 김주원 작곡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였습니다.
1: 박혜상은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한 최초의 아시아 소프라노.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받는 성악가인지 짐작할 수 있죠. 벌써 두 장의 음반이 나왔습니다.
0: 네, 서울대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했고 도밍고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 입상했고요. 그 뒤에는 여러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음반을 보면 독특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오페라 아리아를 수록한 첫 번째 음반을 보면 한국 가곡 두 곡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반에서도 아쟁 연주와 함께한 한국 작곡가 우효원의 어이가리 등 현대 작곡가들의 곡까지 여러 곡이 들어있고요. While You Live라는 곡은 박혜상이 작곡가 루크 하워드에게 직접 위촉한 곡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박혜상은 다른 성악가들처럼 잘 알려진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을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계속 발굴해 나가는 성악가라고 할 수 있죠.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0: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 박혜상의 노래 요헨 리더가 지휘하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을 회복하며 8.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5.8% 오른 829.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8: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9: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10: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9: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냈습니다.

0: 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2: 예, 그렇습니다.
1: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0: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비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1: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0: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 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국민의힘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합법적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 경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궤변까지 내놨다면서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주냐고 되물었습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3: 최근 한국을 두 번 방문할 동안 일본은 들르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대중 앞에서 직접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소개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행사장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일본 AI 업계 전문가들이 3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자사의 초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들고 와 직접 소개했습니다.
6: We built a personal AI supercomputer called DGX Spark.
5: 친필 서명을 적은 칩을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찾은 곳은 일본 대표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 도착 전부터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건물 주변을 잔뜩 에워쌌습니다.
7: 진짜 긴장했어요. 뭔가
5: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 신세를 졌던 게임 회사 세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아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인연이 있습니다.
6: Japan will always be very dear to me. And Sega will always be very dear to me. You should be very proud that even to this day, NVIDIA and Sega are still working together.
5: 젠슨 황은 최근 한국과 타이완을 잇따라 방문해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반면 옆 동네인 일본은 한 번도 안 들려 현지 언론에선 일본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야치 내각이 최근 AI 저변 확대에 힘을 쏟으면서 일본과 협력을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대기업들과도 대규모 AI 협력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례 전원회의 끝에 어젯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223만 6,300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일하더라도 올해보다 월 7만 9,420원을 더 받습니다.
3: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6월 취업자 수가 2,915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1만 1천 명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0: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 지난밤 중북부에 물폭탄이 쏟아진 뒤 낮에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도는 초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0: 주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며 날씨 변화가 커지는데 전문가들은 태풍이 열어놓은 수증기 통로가 극한의 날씨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밤 중북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13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경기와 강원도에도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량도 50mm 안팎으로 극한 호우 수준의 강도를 보였습니다.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위에서 약화한 비구름이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을 강타했기 때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태풍 바비가 중국을 거쳐 세력이 약화한 뒤 우리나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열대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기 전에도 초강력 수준의 강한 세력을 유지해 많은 열대 수증기를 끌어올렸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극한 더위와 호우, 강풍 등 복합적인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 엘니뇨 환경에서 태풍이 길게 늘어진 경로를 이동하며 충분하게 강력한 엔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고온의 수증기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풍부하게 끌어올린 결과인데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북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위험하고도 불편한 여름철 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요란한 비가 그친 뒤 중부와 호남은 잠시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영남은 폭염특보 속에 35도를 웃도는 초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열기 위로 오늘부터는 남부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다소 강한 장맛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 경기 지역 일대에서 강한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0: 빌라 외벽이 무너지고 뒷산에서 바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빌라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배관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외벽을 가로지르며 벽돌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 외벽이 붕괴됐습니다.
5: 난 트럭에서 무슨 짐을 그냥 와장창 쏟은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는 거기 벽을 치다 보니까 벽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4: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가스 배관까지 휘었는데 누출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빌라 2층 높이까지 외벽이 허물어졌고 콘크리트나 벽돌 등 잔해물들이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추가 붕괴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는 통제선도 설치됐습니다. 당국은 빌라 거주 19세대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고 임시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단지 6개동 가운데 2개동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했고 주민 7명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새벽 6시쯤 서울 홍제동에서는 산자락 바위가 아파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6: 아파트 울타리에 뭐가 떨어졌다고만 엽산 바위가 떨어졌다고만 벼락 맞고 부서졌다고 돼 있고.
4: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새벽 3시에는 서울 역삼동 국기원기념관 인근에서 나무가 쓰러지며 전선을 건드려 인근 주택가 3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년과 개혁 등을 기치로 당심 공략에 나섰는데 돈 없는 비방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7: 비전 경쟁 신호탄은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쏘아올렸습니다. 민주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최우선 과제로 청년을 내세웠습니다. 친정청리계 반발로 무산된 청년 최고위원도 당선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8: 청년 최고위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거부한 것은 적절치

0: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개정해서
1: 정청래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거듭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 등을 의식해 강성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북을 다시 찾는 등 비공개로 바닥당심을 훑으며 비교적 조용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2030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강조했는데 막말 논란의 중심에도 섰습니다. 정 전 대표를 저격하며 사용한 참수 표현이나 낙태 등의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청래 때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1: 또 다른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며 통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30대 평당원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컷오프 없는 본선 경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 선호 투표제 도입은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 후보까지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선출 방식은 정해졌지만 개파 간 충돌에 따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받아 오는 21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범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5: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4: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5: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6: 했어요.
5: 뭘 했어요?
4: 유 작가는 또 이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이 목소리를 높였고
5: 야,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4: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5: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4: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국민의힘에선 계엄 당시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공방에 장동혁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 복당 금지 발언에 힘을 실은 건데요. 막상 한동훈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계엄 당시에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안철수, 한동훈 의원 간 공방 속에 안 의원이 이번에는 친한계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법정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에 마타도어,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다며 여의도 레카라고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8: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습니다.
7: 계엄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해 증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감춰서 국민의힘을 결국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또 복당까지 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6: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7: 하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무대응 기조로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촉즉발 상황 속 장동혁 대표는 광주 지역 대선거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지지층 확장과 동시에 강경 노선을 다지는 차원으로 인천, 부산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다만 이 장외 행보를 마이웨이식 정치로 보고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9: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7: 이런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더 강한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야 간의 선관위 특검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재연절 행사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0: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제출된 특검 측 기일 연기 요청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란 취지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던 겁니다. 다만 특검은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8일만 더 갖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늘어난 기간 동안 법관들 사이에서는 여론조사 수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협의나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기가 이뤄질 거로 전망됩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나올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법원의 중계 허가 결정에 따라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3: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나

생각보다 짧은 영화 한 편이었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희 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6: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5: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6: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7: 예, 그렇습니다.
6: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5: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6: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5: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언론이 가짜뉴스로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 사실 확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회사를 차려도 된다며 파격적인 보상 또한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어딘가요?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부대 격려 방문 이후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범 사격에 쓴 개량형 소총과 달리 일선 장병 대다수는 구형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 대통령은 지원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8: 국군 17만 명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총기인데도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한다며 언론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주문했습니다. 차관급인 데이터처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할지도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6: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9: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8: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에는 정부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하며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담합과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6: 잊어버린 사람은 또 잊어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 잡아야 됩니다.
8: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SNS 등을 통해 6.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10: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1: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여러 현안을 국내 유관부처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습니다. 미국 현지와 한국 간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5: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11: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5: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1: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5: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11: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쿠팡이 지난 2분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백악관과 미 연방 하원 등에 로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상원이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 회사 벨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적시하면서 한국과 타이완 등을 거론했고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미 하원, 무역 대표부로 명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장윤기 사건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인데요. 강력팀장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단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성범죄 관련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12: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13: 증거 인멸 혐의 입증하십니까?
12: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13: 강간산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12: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14: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12: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이렇게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휘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집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5: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16: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15: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7: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18: 그러니까요.
17: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5: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14: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15: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장윤기는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른

0: 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3: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4: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1: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의 빅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나가고 나서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6: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5: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6: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7: 했어요.
6: 뭘 했어요.
5: 유 작가는 또 이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이 목소리를 높였고
6: 야,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5: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6: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5: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8: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9: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0: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0: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3: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0: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0: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검찰의 보안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7: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8: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옷과 신발도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7: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9: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된다. 뭐 여기 보면은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7: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인데요. 이 강력팀장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단순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간살인, 성범죄 관련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5: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6: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5: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7: 강간산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5: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8: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5: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4: 장윤기는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0: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1: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9: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2: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9: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4: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휘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집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13: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5: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2: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14: 그러니까요.
12: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5: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8: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5: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주에 추가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충분한 수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보안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치하거나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정리스

0: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2: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1: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3: 예, 그렇습니다.
2: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1: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2: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1: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언론이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 사실 확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려도 된다며 파격적인 보상 또한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부대 격려 방문 이후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범 사격에 쓴 개량형 소총과 달리 일선 장병 대다수는 구형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대통령 지원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4: 국군 17만 명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총기인데도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한다며 언론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주문했습니다. 차관급인 데이터처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할지도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2: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5: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4: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에는 정부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하며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담합과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2: 잊어버린 사람은 또 뭐 잊어버린 사람들의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 잡아야 됩니다.
4: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SNS 등을 통해 6.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6: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행이고 잘했다며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관련 통계가 소개된 기사를 공유한 뒤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 명을 살린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며 산재 사망자를 더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오후 2시부터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정성과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어제 시작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 보고는 19부 6처를 포함해 모두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의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이들을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주택 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8: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 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9: 15억짜리의 70%를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10: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주담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국내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6% 넘게 오르며 72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5% 넘게 뛰어 800선에 안착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양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코스피는 전날보다 427.58포인트 6.24% 급등한 7,284.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너졌던 7,000선을 3거래일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3.3% 오른 7,082선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고 장중 한때 7,3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45.45포인트 5.8% 오른 829.43으로 마감하며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3천억 원, 1,8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27% 올랐고 SK하이닉스는 8.83% 급등하며 이른바 20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의 경신 소식에 30% 가까이 오르며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것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12: 물가가 안정화돼서 금리 인상 우려가 좀 해소되고 SK하이닉스가 낙스닥에 상장된 이 주가가

0: 폭등하면서 이두 가지가 결합돼서 국내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에 최근 급락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졌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입니다.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8.3원 내린 1484.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청년과 개혁 등을 기치로 당심 공약에 나섰는데 돈 없는 비방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비전 경쟁 신호탄은 김민석 전 총리가 먼저 쏘아올렸습니다. 민주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최우선 과제로 청년을 내세웠습니다. 친정청리계 반발로 무산된 청년 최고위원도 당선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 청년 최고위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은 거부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개정해서
3: 정청래 전 대표는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거듭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 등을 의식해 강성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북을 다시 찾는 등 비공개로 바닥 당심을 훑으며 비교적 조용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2030 청년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강조했는데 막말 논란의 중심에도 섰습니다. 정전 대표를 저격하며 사용한 참수 표현이나 낙태 등의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해명하면서도 정청래 때리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3: 또 다른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며 통합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30대 평당원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컷오프 없는 본선 경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도입은 당무위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 후보까지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선출 방식은 정해졌지만 계파 간 충돌에 따른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받아 오는 21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국민의힘에선 계엄 당시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공방에 장동혁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 복당 금지 발언에 힘을 실은 건데요. 막상 한동훈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계엄 당시에 당사 소집령 증언을 둘러싼 안철수, 한동훈 의원 간 공방 속에 안 의원이 이번에는 친한계 인사들을 저격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법정에서 했던 자신의 증언에 마타도어, 중상모략을 퍼붓고 있다며 여의도 레카라고 날세워 비판했습니다.
7: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습니다.
6: 계엄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해 증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감춰서 국민의힘을 결국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또 복당까지 하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8: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6: 하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여론을 주시하며 무대응 기조로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촉즉발 상황 속 장동혁 대표는 광주 지역 대선거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투표지 사태를 고리로 지지층 확장과 동시에 강경 노선을 다지는 차원으로 인천, 부산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다만 이 장외 행보를 마이웨이식 정치로 보고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9: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6: 이런 거취 요구에 장동혁 지도부는 더 강한 대여 공세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여야 간의 선관위 특검과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재헌절 행사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0: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됐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5: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4: 자본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5: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6: 예, 그렇습니다.
5: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4: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5: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4: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여러 현안을 국내 유관부처들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본부와 대사관 현지에서 느끼는 현장감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 장관을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부터 찾았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느끼는 한미 간 현안의 온도차가 존재한다며 직접 들어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8: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7: 대사가 임기 중 귀국하는 건 주재국 정상의 방한에 동행하는 경우 외에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간 현안들이 생각보다 더 꼬여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 사태는 강 대사 스스로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8: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0: 뭐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1: 또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논의는 6개월이나 늦게 시작하고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러나 우리의 대미 투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0: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상업적 합리성 을 충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강 대사는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외교부는 물론 국가안보실과 산업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현안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인데요. 이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3: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4: 증거 인멸 혐의 입증하십니까?
3: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5: 강간산위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3: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6: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3: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휘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집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8: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7: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10: 그러니까요.
9: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7: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6: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7: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2: 장윤기는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0: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1: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2: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0: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9: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10: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범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나가고 나서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14: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13: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14: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15: 했어요.
14: 뭘 했어요?
13: 유 작가는 또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14: 국회의장을 명피 걸른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피 걸르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피 걸른 거예요, 지금.
13: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14: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13: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15: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6: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7: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8: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맞아요. 성범죄, 맞아요. 장애인 맞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5: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9: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15: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15: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2: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23: 네, 감사합니다.
24: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2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6: 일어나야지. 해가 좀 쩔었었어.
25: 굿모닝 매거진 해.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2: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입니다.
3: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5: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4: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6: 강간산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4: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7: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감시 결과 보고서나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 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4: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장윤기는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3: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8: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9: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0: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8: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1: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8: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휘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집니다.
1: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3: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2: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요.
5: 그러니까요.
4: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6: 제명 의결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2: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0: 범죄 피해자들과 이들과 연대하는 변호사들이 여권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등 범죄 피해자들과 오지원 변호사 등 현직 법조인들은 어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개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나가고 나서
8: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9: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8: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9: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10: 했어요.
9: 뭘 했어요?
8: 유 작가는 또이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선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9: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8: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9: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8: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

0: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된 적은 없다며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자연 기자입니다.
3: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4: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갑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5: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6: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맞아요. 성범죄, 맞아요. 장애인 맞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3: 이에 맞서 보안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7: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3: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다음 주부터 각 쟁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3: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코스피가 6%대 급등세를 보이며 3거래일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6.24% 오른 7,2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3% 넘게 오르며 출발한 코스피는 한때 8% 넘게 올라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5.8% 오른 829.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10: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9: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0: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11: 예, 그렇습니다.
10: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9: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비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10: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9: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언론이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 사실 확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2: 부정부패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려도 된다며 파격적인 보상 또한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국가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부대 격려 방문 이후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범 사격에 쓴 개량형 소총과 달리 일선 장병 대다수는 구형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 대통령은 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11: 국군 17만 명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총기인데도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한다며 언론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주문했습니다. 차관급인 데이터처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할지도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10: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12: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기반으로 POC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에는 정부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하며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담합과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10: 잊어버린 사람은 또 잊어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 잡아야 됩니다.
11: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SNS 등을 통해 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13: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16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입니다.
1: 이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2: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3: 증거 인멸 혐의 입증하십니까?
2: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4: 강간산위로 가야 된다라는
5: 공정서 변호사입니다.
4: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2: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6: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 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2: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그동안 살해한 여고생과 일면식도 없다면서 범행의 우발성을 주장해왔습니다.
1: 하지만 휴대전화 분석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노려왔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7: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입니다. 장윤기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여학생인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8: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9: 여학생인 걸 알고
5: 장윤기입니다.
7: 하지만 검거 당시 장윤기가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숨진 여고생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0: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살인도 굉장히 뭐 무거운 범행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적인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7: 여기에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한다면 사전에 준비한 성폭행 살인이라는 점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전에 피해자를 인지했는지는 양형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로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들어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명도 대표 직무계 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주에 추가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충분한 수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 국민의힘은 검사 보안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곽교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송치하거나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나 경찰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1: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 초기부터 배제됐던 경험을 공유하며 지금의 개혁안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검찰의 보안 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5: 정연수 수정집성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11: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보안수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2: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 번
5: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2: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는 서면 살인, 서면 강간이라는 자백에 가까운 검색 기록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혈흔 사진은 제대로 인천 남아있지
5: 강화
12: 않았고
5: 가정폭력 유기치상 피해자의 딸입니다.
12: 즉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 첫날을 놓친 것입니다.
11: 현직 법조인들 역시 개혁의 논의 내용에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3: 보안수사 요구를
5: 오지원
13: 하면 된다.
5: 변호사입니다.
13: 뭐 여기 보면은 수사인권 보호관을 두면 된다.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단 하나도 수사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실도 막을 수가 없고요.
11: 그러면서 보안수사를 존치하는 건 물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작된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15: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14: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6: 한국권에서 여기도

0: ETF 때문에 시끄럽죠?
1: 예, 그렇습니다.
0: 보완돼 제가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2: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비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0: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2: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정부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오후 2시부터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정성과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4: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공급난 해결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와 실수요자 지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이들의 가려내는 기준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주택공급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토론회의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였습니다. 축적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원이 없다면 이른바 부모 찬스 여부에 따라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6: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7: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6: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나아가 청년 실수요층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청년들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 15억짜리 서영수 SK증권 상무입니다.
8: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 전세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과 비투기 지역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조합원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과 실거주하지 않는 조합원의 이주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부과해 대출과 주택 수요를 낮추는 목적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과 함께 그림자 금융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9: 부모나 직장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부담금을 줄이는 이사입니다. 방식으로 이 부담금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최소 긴급 운영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 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홈플러스. 운영자금 고갈 등으로 지난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가도에 들어갈 유일한 방안인 최소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 조달 문제에 대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은 메리츠가 2천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 보증을 하는 방식이 메리츠 이사회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히며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공

0: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극적인 합의로 홈플러스는 당장 파국을 면하고 회생 불씨를 살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 메리츠금융그룹이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 이사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20일까지 즉시 항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까지 수정 회생 계획안도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 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 문제도 남은 가운데 향후 이사회 승인과 법원 판단, 실제 정상화 계획 실행 여부 등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긴축 결정이 됩니다.
2: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에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엽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1: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있을지,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지 집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2: 오늘부터 1년간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경유 1리터당 1,900원 기준 전세버스 한 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 9천 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공습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 이란은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홍해까지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5일 아침 90분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툰부 섬에 있는 해안 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에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들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은 대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부쉐르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민간 원전 인근도 또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닷새간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30여 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제5함대,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를 폐기한 건 미국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국의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먼저 미국이 협상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란 외무차관입니다.
3: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보복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종식될 때까지 봉쇄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원유 수출기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로 향하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돼 중동 내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골자로 한 시범구역 조성 방안을 며칠 내 시행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현재 시간 14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중재로 대사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시범구역 절차의 구조와 지침에 합의했고 앞으로 며칠 내 최종 확정돼 시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0: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스토킹 범행과 성적 동기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 결과 보고서도 누락하고 빠진 서류를 다시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에도 케이블 타이가 찍힌 초기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거나 현장 감식 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16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듀엣 오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손민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는 7월 22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70주년 특별 연주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죠.
1: 이 손민수와 임윤찬,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0: 피아니스트 두 명이 함께 연주하는 작품은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래도 스승과 제자라면 이런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1: 이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한 음악을 모아서 감상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0: 아무래도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웠을 테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연주하면 제자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그런 무대를 또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그 감사한 분이지만 선생님 혹시 뭐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0: 네, 어렵죠. 스승과 제자가 같은 악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은 가곡을 부를 때는 항상 헬무트 도이치가 피아노 반주를 맡는데, 카우프만이 뮌헨 국립음대 다닐 때 헬무트 도이치에게 독일 가곡을 배웠다고 하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독창회를 가졌을 때도 스승과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 이들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곡, 사랑의 꿈 원곡입니다. O lieb solang du lieben kannst.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가곡 오 그대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요나스 카우프만의 가곡 음반은 모두 헬무트 도이치가 반주를 맡았다고 합니다.
0: 이야 이게 스승 앞에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1: 이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 선 일은 의외로 많은 편이라고 해요. 주로 유명 연주자가 자신의 제자를 소개하기 위해 이런 무대를 마련합니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는 여러 페스티벌에서 자신이 발굴한 연주자나 제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0: 첼리스트 장안나 데뷔 초기 스승인 로스트로포비치의 도움을 크게 받았죠. 당시 로스트로포비치는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주회에서 장안나를 협연자로 세웠다고 하죠.
1: 장안나의 데뷔 음반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 음반 중 한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장안나의 첼로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내일은 제헌절이라 뿌띠 듀더클은 하루 쉬고요.
0: 저희는 모레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야. 아이, 목소리가 아주 섹시한데.
2: 한 대학 교수가 답사 뒤풀이 등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최종 해임을 결정했죠.
3: 이번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학생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왜 해임 결정이 났음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해임이면 끝 아닌가? 학교가 징계했으니 마무리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3: 해임됐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1: 실제 그런 경우가 있나?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한다고?
3: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거야. 진짜 끝날 때까지.
2: 교수 징계 사건에서는 학교의 해임이나 파면 처분 이후에도 소청 심사, 행정소송, 징계 수위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다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징계 결정 하나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말과 행동, 그리고 해임 이후에도 남는 법적 절차들.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대학 내 교수 성희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호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2: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 말씀 주시죠.
4: 네, 보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 어필한다,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술값을 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이 손과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 10월 술자리에서는 한 여학생에게 오늘 너와 면담하려고 한 것은 사실 너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라고 말하거나 남녀 학생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했고 학교는 처음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특별감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2: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지점,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 제기된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교수는 성적을 주고 추천서나 진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법적으로도 이런 지위 차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4: 네,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성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가 더해지면 그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지위 격차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수의 발언에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적을 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수간 발언이나 행동은 같은 행동이라도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진 것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2: 네, 특히 술자리나 뭐 답사 뒤풀이, 뭐 면담 자리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단순한 사적인 뭐 술자리로 볼 수 있냐, 아니면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그런 자리로 봐야 되는가, 차이가 있나요?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4: 네,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교수 측에서는 그건 학교 밖 사적인 자리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사 뒤풀이나 학과 행사 후 술자리는 교수가 주도하거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법원은 그 자리의 형식이 사적이더라도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자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교수가 학과 임원 학생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기관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에서 그 자리와 전화 모두 교수의 지위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해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알렸고 학교가 이후 징계위원회, 뭐 특별검사까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절차로 거친 거예요?
4: 네,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고 보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의혹을 공개하자 학교는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답사와 행사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학생들이 이 정도 징계로는 부적하다고 반발했고 학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최종적으로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파면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차이는 뭡니까?
4: 네, 둘 다 교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해임보다는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파면을 받으면 퇴직금이 일부 삭감되고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이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재임용 제한 기간도 파면보다 짧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사건은 해임이 내려진 것이고 만약 더 중한 비유

0: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기관 취업이 수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학생들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해임됐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 학생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0: 학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학생 대표가 교수 본인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죠.
1: 실제 교원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진 케이스들이 있나요?
0: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거나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비정부에 비해서 해임이 너무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해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면 이번 사건도 해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학교가 처음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뒤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관련 비위에 대해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1: 네, 이게 학교 징계랑은 별개로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0: 학교 징계는 교원으로서의 신분 문제이고 형사, 민사 책임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책임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희롱성 발언만 있었다면 모욕죄나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 자꾸 발생하는 게 이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나는 괜찮겠지 하는 걸까요? 아무튼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0: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별장에서 갓 성인이 된 여자를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교수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징역 6년으로 형을 더 높였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갓 성인이 된 여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며 거짓도 많다. 범행 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학교 측의 책임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면 학교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까?
0: 네, 학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규정에 따라서 교수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 법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이 더 커집니다. 그 피해 학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0: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번 사건에서 학생들이 인권센터와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학습권 보장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사실 징계는 교수에 대한 처벌이고요. 학습권 보장은 학생들의 일상 회복 문제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학교는 이런 요구에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할까요?
0: 교육기본법은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나 대체 강의 제공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만약 학교가 이런 요구를 간과해서 피해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우원재의 시차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신경을 쓴 건 제19 감싸기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조차 없이 이런 조직에 수사를 100% 맡겨도 되는 걸까요? 국회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3: 하루는 9% 폭락했다가 또 하루는 6% 급등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전례 없는 도박판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재명 정부에서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데요. 이 대통령도 보안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0: 3부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1: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강력팀장이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0: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메르츠 금융그룹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출 안건을 논의합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와 성장, 부동산을 근거로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1: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0: 오늘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오겠고 한낮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한 명입니다.
0: 이 강력팀장은 장윤기에게 형량이 가벼운 단순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묵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2: 모자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버스에 올라탑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입니다. 박 경감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3: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2: 박 경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둘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인용품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고 과학수사계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의견이 담긴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거나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4: 강간산이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5: 홍정석 변호사입니다.
4: 보고서에서 빼라고 강력팀장은 계속 지시를 했던 거죠. 따라서 전문가도 현장도 동료도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팀장만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2: 케이블 타이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CCTV상으로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납치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고서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조수석 뒷문 혈흔만으로도 납치나 성폭행 의도를 의심할 수 있었지만 장윤기 아버지에게 일찌감치 차량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같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증거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6: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5: 보동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2: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 등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구속 송치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네, 이렇게 경찰의 축소와 은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수사의 초점은 경찰 지도부 윗선이 어느 선까지 또 왜 개입했느냐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0: 검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광주경찰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지휘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8: 청장님도 연루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7: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강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에 윗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강력 팀원을 포함해 당시 수사팀이 장 씨 아버지와 통화한 것이 5차례가 아닌 12차례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5: 손수 변호사입니다.
8: 수사가 너무 많아요.
9: 그러니까요.
8: 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7: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어떤 수사상 비밀이 전달됐는지 또 혐의 축소 요구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6: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5: 오동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입니다.
6: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7: 검찰과 경찰은 또 경찰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배당하고 수사한 경위에 윗선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노설입니다.
1: 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 모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지내며 계획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피해자를 몰랐던 것은 물론 여학생인지 알지도 못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은 이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적절한 방향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중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한 적은 없다면서 충분한 수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0: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맞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0: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의원총회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자리에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아직 당론으로 의결한 적도 없다며 당 안팎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장윤기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자 일단 속도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의원총회에선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자 범 여권 내 감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선도 확대됐습니다.
12: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5: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입니다.
12: 해결해선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13: 사회적 약자
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여성 성범죄 맞아요. 장애인 맞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10: 이에 맞서 보안 수사권 존치 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안수사권 존치는 물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4: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5: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보안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10: 그러나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 다음 주부터
5: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5: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어떤 결정사항을 모아가는
10: 민주당은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당 안팎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그때까진 당내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틈새를 겨냥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죠.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0: 네, 채무 탕감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진행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에 집결한 재정과 금융당국 책임자들에게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노력을 당부한 겁니다.
2: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1: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행위도 꼬집었습니다.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꺼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3: 예, 그렇습니다.
2: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1: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2: 갚을 수 없는 사람 빨리 탕감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1: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는 삶을 누가 살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유발 지적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기획 목표에 맞는 장기정책 집행도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이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시간 사실 확인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0: 부정부패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려도 된다며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홍민기 기자입니다.
5: 국가 데이터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군부대 격려 방문 이후 나온 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범 사격에 쓴 개량형 소총과 달리 일선 장병 대다수는 구형 소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대통령은 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 뭐 이런 기사를 일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5: 국군 17만 명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총기인데도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한다며 언론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주문했습니다. 차관급인 데이터처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할지도 고민했다고 할 정도로 힘을 실었습니다.
2: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사람이 아니고.
6: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AI
7: 안형준 국가데이터처 처장입니다.
6: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5: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에는 정부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하며 이를 전문으로 신고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담합과 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2: 잊어버린 사람은 또 뭐 잊어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반드시 싹 바로 잡아야 됩니다.
5: 이번 업무 보고에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SNS 등을 통해 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즉석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8: 청와대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한다는 국민주권정부 철학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4: 법률권의 내부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 등을 또 겨냥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나가고 나서
10: 재건축론으로 여권 내 적잖은 파문을 불러온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한마디로 매우 위험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9: 대통령은
7: 유시민 작가입니다.
9: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10: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패할 거라는 등 수위를 넘나드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 발언의 화살은 검찰개혁 문제로도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9: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거에 대해서
7: 유시민 작가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 진짜 제대로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11: 했어요.
9: 뭘 했어요?
10: 유 작가는 또 당과 국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고
9: 야,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7: 유시민 작가입니다.
9: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10: 방송 마지막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9: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10: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고 장철민 의원은 어떻게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내 빅스피커로 꼽히는 유 작가의 발언은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 어디까지 가시나요?
13: 살아서? 잠까지요.
12: 혹시 닥터 캡슐 천?
1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1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9: 워킷 안전화.
2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3: 라디오 청취율 조사.
2: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3: 02.
2: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3: YTN 라디오.
2: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3: YTN 라디오.
4: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2: 어떻게 다르게?
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6: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4: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7: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여러분 창밖에 보세요. 진짜 지금은 해 떴습니다. 가장 빨리 시사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어젠 또 위로 출렁, 코스피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핵심 장비죠. 네덜란드 ASML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대만의 TSMC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습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 제대로

오늘의 투자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분주해도 월드컵은 착착 우승컵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결승에 올라간 스페인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해외 소식 이용주 캐스터가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불안하죠. 대통령도 직접 지시했는데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뉴스 첫기 강영구 아나운서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와이튼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진짜 해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해보면 됩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들으면 하루의 뉴스 가장 먼저 장착하게 됩니다. 가장 신선한 시사 한 그릇 뉴스 맛집 뉴스 첫끼 YTN 라디오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바로 들어보죠.
1: 이재명 대통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 내라.
0: 네, 국회 공개적으로 입법도 얘기했고요. 코스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1: 일단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신속한 입법을 좀 주문을 했는데요.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상속 또 증여세법 개정안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을 승계를 할 때 상속세나 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 이 내용이죠.
0: 아 이게 주가 누르기 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주주 입장에서는요 멀쩡한 내 주식 내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대통령이 계속 내세우는 맥락이죠
1: 맞습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은 불이익을 줘서 자본시장을 투명하겠다 이 이야기인데요 자본시장 정상화 또 선진화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0: 예 아니 뭐 부동산도 집값 확 낮춰서 거래를 조작해서 낮춘 다음에 자녀한테 증여해서 세금 줄인다. 이건 사실 반칙이죠.
1: 반칙이죠. 예. 부정행위입니다.
0: 네. 그것도 부동산에서 그렇게 되면 적발돼서 오히려 양도세를 과도하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이거 참 지금 문제라고 하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특히 문제인데 이 대책도 얘기했습니다.
1: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마구마구 커지고 있죠. 어제는 SK하이닉스 8.8%, 삼성전자는 6.3% 주가가 올랐는데 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검은 월요일이다 폭락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0: 대폭락이라고 했죠.
1: 맞습니다. 그 한국 증시의 이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이 레버리지 ETF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0: 예.
1: 오죽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또 제도 도입을 내가 들어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하고 발언하기도 했죠.
0: 네. 자, 지금이라도 들어누워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의 전체 몰린 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줍니까?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 판단하고 구매를 하죠.
0: 그렇죠.
1: 그런데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 종목입니다.
0: 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중에 두 배 레버리지 ETF라고 있어요.
0: 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 올랐다. 그럼 그 상품은 20% 오르고요.
0: 네.
1: 반대도 마찬가지죠. 10% 떨어지면 레버리지 ETF는 20% 떨어지는 거죠.
0: 그러니까 더 변동에 크게 반응하고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 원짜리 주식이 50% 떨어졌다가 다시 50%가 올라도 만 원이 안 됩니다.
0: 네.
1: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음해복리 효과라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 ETF는 오래 가질수록 가격 급락이 많아질수록 돈이 녹습니다.
0: 예, 이거는 아주 정말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돈의 흐름만을 보는 분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산업이 잘 될 것 같아. 10년 뒤에는 내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000만 원이 돼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1: 7월 금통위 금리 올릴 듯?
0: 아 올리나요? 자 지금 뭐 집 사야 되고 대출하셔야 될 분들한테 좀 어두운 소식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금통위 열리죠?
1: 맞습니다. 6주에 한 번씩 연 8회 열리는 금통위가 돌아옵니다. 오늘 열리는데요.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죠?
0: 네. 자 어제가 아니라 직전 회의에서는 동결됐고 사실 미국도 동결을 했잖아요.
1: 네.
0: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 네. 금융투자협회가 7월 3일부터 8일까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봤는데요. 인상 66%, 동결 34% 나왔습니다.
0: 네.
1: 이날 거라는 의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0: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인데 이유가 뭔가요?
1: 물가가 오르기도 했고요. 또 통화 당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긴축 기조가 명확해진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0: 사실 증시로 또 소비 물가에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혈액이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 은행으로 돈을 다시 끌어들이는 방식을 쓰는 건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아 그래서 경제가 건강해지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다른 영향도 미치죠.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등 빚낸 분들이 추가이자 부담을 좀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0: 대부분 빚이 있을 텐데요.
1: 네, 변동금리로 B2나 또 0끌 하신 분께서는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0: 자, 고환율 현상도 좀 깊게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되면 환율 지금도 조금 오늘 아침에는 1500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좀 유리해질까요?
1: 아, 이게 경제 교과서적인 설명인데요. 뭐 기준금리 네. 올리면 원화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내려간다. 그런데 외환 딜러들은요, 금리 인상을 해도 현재 원달러 환율이 이미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금리를 한 번에 0.5%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경우에는 환율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0: 예, 자 많은 대출을 내고 있는 국민들 뭐 어쩔 수 없이 내는 대출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기에는 좀 악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민감한 소비 이슈입니다. 뭔가요?
1: 다이소 선크림 기준 미달. 다이소 대 유튜버 진실 공방.
0: 이거 선크림은 기준 미달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적정한 그 자외선 방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혹입니까?
1: 네, 유튜버 피부는 민동성이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선크림 10개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의뢰했는데 네. 10개 중 8개 제품이 자외선 차단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 이분의 주장일 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검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본인이 직접 뭐 발라봤더니 좀 탔어는 아니고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SPF 50+, 50++, ++++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충족 안 됐다 이 말인가요?
1: 그렇죠. 그래서 다이소는 이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SPF 50+ 미달 의혹은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유튜버가 실시한 검증 방법이 신뢰성과 공식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예,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죠.
1: 맞습니다.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뷰티 유튜버가 국내 인기 선크림 14개 제품을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일부 제품 기준 미달인 게 나타나서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혹은 환불 조치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1: 다이소는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자, 황우석 교수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관련 소식이네요.
1: 맞습니다. 황우석 박사에게 수여됐던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최고 과학기술인상은요,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입니다.
0: 예, 2004년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잖아요.
1: 맞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 이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서 황 전 교수가 200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죠.
0: 예, 자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연구윤리를 어기면 그건 또 다릅니다. 여러 가지 비난의 지점이 있고 그전에도 이상 취소하자 말이 있었죠.
1: 맞습니다. 2020년에 정부가 이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를 했는데 당시 황 전 교수가 정부의 시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2023년 4월 대법원은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 예, 자 이게 위법하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요.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 그리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이런 시간에 최고 뉴스 첫 기상은 강영구 아나운서에게 수여해 드렸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1: 취소 받지 않도록
0: 알겠습니다. 예, 계속 상 받으시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 첫기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요. 그래도 뭐 100명씩 100명씩 쏙쏙 늘고는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0에서 시작해도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자,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에서는요.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 그리고 아침에 전해드리는 해봅시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인증샷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침에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바깥에 해 떴잖아요.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희 제 뒷면으로 해가 비치는 상암동 풍경이 보입니다. 또 출근길 응원 필요하신 분 나 좀 깨워주세요. 아침에 응원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나 말고 내 친구를 깨워줘도 좋고 어제도 응원해달라고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제가 열심히 응원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출근길 생명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청취율 전화 조사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희귀하지만 어휴 7월달에 생긴 해봅시다 저 응답했어요 라고 하시면 그분에게는 두 잔 드릴 수 없나요? 예, 우리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0: 네, 우리가 자는 사이 세계는 별탈 없이 돌아갔을까요? 뉴스 산타 문희정 평론가도 있고요. 예, 뉴스 슈퍼맨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뉴스 메시. 죄송합니다. 오늘 그렇게 입고 오셨거든요. 네, 외신 왑시다. 인기 외신 캐스터. 예, 외신의 신, 외신. 죄송합니다. 이용주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0: 아니, 저기 이 아침에 이렇게 아르헨티나 네. 유니폼 입고 방송하시는 분은요. 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1: 일어난 건 이미 한 2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오늘 축구를 또 보고 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했는데 뭐 저도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계적인 팀들이 맞붙게 됐기 때문인데요. 결승 나왔습니다. 월드컵.
1: 맞습니다. 월드컵 결승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바로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네. 결승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0: 와,
1: 야, 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지난 월드컵 때 메시가 엄청난 드라마를 쓰면서 우승을 했어요.
0: 그렇죠, 감동이었죠.
1: 그런데 이번에 더한 감동을 더 선사를 해주고
0: 죽지
1: 있습니다.
0: 죽지 않았어 이거요.
1: 네, 매번 막 연장전 가고 네. 이번에도 사실은 후반전 39분까지는 그냥 지는 거였는데 네. 후반전 39분에 동점골 넣고 끝나기 5분 전인가요?
0: 예.
1: 네, 또 결승골이 들어가서 2-1로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네. 20일 오전 4시에 열리는 결승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0: 예. 자, 아니 저희 저 스태프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네. 4강 대진표가 확정됐을 때 누가 우승하냐? 저희 작가님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고 그랬고 오. 저는 스페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잘해요. 수비가 최저 실점 상황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3, 4위전은 프랑스와
1: 잉글랜드가
0: 하게 되겠지만요. 결승전도 네. 궁금하고요. 좀 더
1: 그래서요.
0: 얘기해 주시죠.
1: 이번에 이 잉글랜드가 탈락을 하면서 월드컵 우승은 항상 자국 감독을 가지고 한다라는 징크스는 계속 지켜지게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뭐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하프타임 쇼가 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하프타임 쇼를 막 어디에서는 20분 할 거다, 30분 할 거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 아, 이거 미식 축구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축구 규정에 보면은 이 하프타임이 원래 한 15분으로 네.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 30분까지 한다 그러고 그 중간에 방탄소년단 마돈나, 네. 샤키라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0: 우와.
1: 자, 그리고 결승전 운영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BBC에서 뭐 톰 크루즈, 로라 파워신이, 니콜 세레징과 로비 윌리엄스가 결승전 공연에 출연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그 원래는 결승전에 진출한 양국 그 국가만 부르게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미국 국가도 연주가 되어서 뭔가 좀
0: 이상한데요.
1: 미국 국가는 왜 부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 스포츠를 보면은 원래 경기 나오죠. 전에 항상 미국 국가를 네. 부릅니다. 그래서 아, 미국의 입김이 좀 작용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자, 미식축구 슈퍼볼 하프타임 쇼 같은 게 월드컵 시즌. 아니 사실 월드컵 관객들은 빨리 후반전 하라고 이 마음인데 글쎄요, 잘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또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는 건 좀 반가운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자원 입대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1: 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 이야기입니다. 이 리투아니아 군에 접수된 자원 입대 신청이 8,100건을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0: 네.
1: 사실 8,000명밖에 안 들어가면 이게 많은 건가 싶은데
0: 그렇죠.
1: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서요. 인구가 2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0: 네.
1: 서울 인구가 928만인 것에 비하면 사실은 나라 전체가 서울보다 인구가 적은 거죠.
0: 대략 인천 인구, 울산 인구 정도 되는 나라예요.
1: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나라가 그 이번에 모병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합병한 2015년부터 이 징병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0: 네.
1: 아, 죄송합니다. 징병제였네요.
0: 예.
1: 네, 징병제를 도입해서 해마다 한 5천 명 정도를 이제 복무를 시켰는데
0: 네.
1: 이번에는 8천 명이 넘는
0: 자원입대한 거잖아요.
1: 자원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0: 배경이 뭘까요?
1: 네, 그리고 징병제 하기 전에 는 원래 자원입자자가 한 2천 명밖에 안 됐대요.
0: 네네.
1: 아무래도 이게 이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이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네. 역의 영토 그리고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러시아가 너무 좀 무섭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또 국방비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또 끌어올리기도
0: 아.
1: 했습니다. 원래 이 나토에서는 이 그 GDP의 2% 정도를 이 국방비로
0: 써라
1: 네, 써라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 리투아니아는 5%가 넘는 돈을
0: 불안한 거죠. 주변에 예, 우크라이나 어떻게 침공했는지 다 봤기 때문인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몇천 명 가지고
1: 그렇죠.
0: 상대할 수 있나요?
1: 그 부족한 국방력 독일군의 좀 군 기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정작 독일에서는 독일이 이제 모병제거든요. 그런데
2: 예.
1: 그 모병제인데 이번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2: 독일은 또 양심적 병역 거부가 급증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유를 알아봤더니 1월달에 이 새로운 병역법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독일에서 예. 그래서 이제 현재 18만 명인 현역 병력을 이제 25만 명까지 한 5년 10년 내에 늘리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휴학 동맹 휴학 같은 거 하면서
2: 예.
1: 어른들이 병역 관련 결정에서 기성세대 관점으로 우리를 좀 보낸 것 같아.
2: 왜 당신들이 맘대로 가라 말아야 이렇게
1: 맞죠. 예. 근데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다 러시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고요. 아 문득 30년 전이네요. 이제 그 저는 대한민국 공군을 전역을 했는데 예. 저도 역시 지원해서 시험 쳐서 공부를 갔거든요.
1: 네.
2: 리투아니아 청년들의 마음 좀 이해가 됩니다. 안보는 내 손으로 지켜야죠.
1: 맞습니다.
2: 그리고 리투아니아 한국에 계신 리투아니아 분 여러분들, 네 K 방산 대단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홍보를 받습니다. 자, 이거 궁금했었어요. 코스피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이기도 하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도대체 외신들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 네, 일단 로이터는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솔렘이 과하고 이른바 빚투가 많아서 증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2: 예.
1: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2: 맞아요.
1: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시장에 대거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강제 매도가
2: 네.
1: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 또 이런 위험이 온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만의 유명 경제 평론가이자 경제 미디어 그룹 이사장인 셰진허 씨가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2: 예.
1: 이분이 메모리 반도체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지만
2: 네.
1: 이번 폭락으로 레버리지 상품의 살상력이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2: 표현이 아주 강하시네요.
1: 네, 그리고 니혼 게이자 이 신문 역시
2: 네.
1: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면서
2: 교란.
1: 네, 이 소용돌이 중심에 바로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2: 예.
1: 하지만 희망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 이 퀀텀 펀드 공동 설립자께서
2: 네.
1: 나는 상승만 하는 시장 좋아하지 않는다.
2: 예.
1: 침체되고 비건론이 가득한 시장을 선호한다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2: 쉽게 짐 로저스님의 말을 요약해보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이 얘기인
1: 네.
2: 것 같아요. 어쨌든 우려들도 있고요. 뭐 살상력.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교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필요 이상의 문제는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준비하고 있잖아요.
1: 예.
2: 이분 연설도 워낙 파격이어서. 좀 익숙하긴 합니다. 어쨌든
1: 네.
2: 정말 큰 뉴스 볼 수 있는 건가요?
1: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연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2: 네.
1: 별거 없었습니다.
2: 아, 기대는 되게 하게 하잖아요.
1: 네, 뭐 엄청난 뭐
2: 뭐가 나올 거야.
1: 막 UFO를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2: 네.
1: 해. 근데 정작 나와서는 자기가 누굴 만났고 뭐 누구랑 친하고 이런 얘기밖에
2: 얘기예요.
1: 안 하는데
2: 네.
1: 정작 우리한테 중요했던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 전쟁 대국민 연설 없이 시작을 했죠.
2: 네.
1: 당황스럽게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2: 예.
1: 그 내용을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표 기기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것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아,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조 바이든 전 대통령한테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2: 예.
1: 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2: 맞아요.
1: 줄리관되게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2: 예.
1: 그래서 이 선거 시에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 의무화를 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요즘 굉장히 좀 밀고 있거든요.
2: 예.
1: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것 같다.
2: 네.
1: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핵심적인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으로서의 정책 방향을 얘기하면 좋은데 개인의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실망했다. 예, 중대장 실망을 한 번 더 꺼내보겠고요. 오늘 외신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2: 예, 외신의 메시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3: Good morning.
2: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3: Good morning.
2: 완벽하게 오케이.
3: Good morning.
2: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Good morning.
4: Good morning.
2: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어제는 오래간만에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요. 너무 또 아찔하게 멀미날 만큼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올라가고 계속 또 좋아질까요? 그럴지도 모를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첫기에 주식들의 개미 작전 타임,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이네요. 네, 이 프로그램 저희가 이 코너의 작전 타임 코치, 감독님들 쭉 청취자들 반응을 봤거든요. 지금 월드컵 결승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올라갔잖아요. 이분 결승에 진출할 만큼 너무 사랑받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에게.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아, 네, 안녕하십니까?
2: 본부장님, 저희 청취자들이 1, 2등 안에 든다라고 꼽았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2: 아, 네. 정말 저희도 든든하고요. 또 많은 좋은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얘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4: 네, 간밤 미국 증시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좋지만 좋다라고 웃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 네.
4: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기업 그리고 시게이트와 시게이트 샌디스크와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2: 네네.
4: 어젯밤에는 SK하이닉스 ADR도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요.
2: 예.
4: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도 기업들의 주가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2: 예.
4: 여기에 반해서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의 기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2: 예.
4: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 예.
4: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이제부터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본다면 AI 밸류체인 중에서
2: 네.
4: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했던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빅테크가 좋아.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성도 양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이쪽이 안전판이야라는 머니 무브가 좀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서
2: 예.
4: 이런 모습만 봤을 때는 반도체 메모리 중심의 한국 기업 주가에는 좀 약간 좀 찝찝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 예, 뭐 쉽게 말해서 막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 것과 뒤에서 공장에서 그 재료를 잘 만드는 것과의 차이인데 약간 그쪽으로 시선이 옮겨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증시로 넘어와 볼게요. 7,000피 탈환했는데 역시 또 폭등을 했습니다. 오르면 네.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는 왜 이렇게 크게 변해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을 만나보면은 많이 지쳐있습니다.
2: 지쳐있다.
4: 지쳐있다라는 말이 네, 내 계좌의 성적표가 나쁘기 때문에 지쳤다기보다도
2: 예.
4: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에 쫓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2: 예.
4: 자고 일어나는 사이드카, 자고 일어나는 서킷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2: 예.
4: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2: 예.
4: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반등했지만 시장의 핵심 위험 요인들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 예.
4: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2: 예.
4: 두 종목의 지수 영향력이 뭐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0%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2: 예.
4: 이들 두 종목의 움직임들이 또 시장을 뒤흔드는 장세가 오늘도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요.
2: 예.
4: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SK하이닉스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 가격 때문에 그런데요.
2: 네. 예.
4: 하루 종일 SK하이닉스 주가를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연결되고 있고요.
2: 예.
4: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좀 수익률이 아니면 자금 흐름이 조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백 야간 선물이 장중에 7% 넘게 급락했었습니다.
2: 예.
4: 물론 4.5% 하락 수준으로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야 오늘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2: 네, 어제는 대형 플랫폼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쪽으로 옮겨갔고 또 반도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도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흔들림에 대해서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4: 네.
2: 내놓고 대안 좀 세워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자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0: 사랑하는 경제 코치 최창규 본부장님이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네. 가거나 보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건가요?
1: 일단 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쇼감마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2배 수익률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2배에 해당되는 자산의 규모를 항상 장 마감 무렵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다음날 2배의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장이 올라간 날에는 2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게 되고요. 예. 장이 많이 빠진 날은 다음날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생합니다. 네. 주로 장 마감 무렵에 그런 쇼감마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들이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장이 오른 날은 더 많이 사고요. 장이 떨어진 날은 더 많이 팔고. 줄이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예.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이름은 ETF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파생상품입니다.
0: 예. 네,
1: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강국이었고요.
0: 예.
1: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를 가했고 지금은 파생상품 거래가 많이 미진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0: 예.
1: 규제책을 생각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투자자 진입 요건의 강화였습니다.
0: 예.
1: 기본 예탁금을 올린다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좀 알고 있는 투자자만 좀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투자자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이렇게 투자자 진입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AI 산업 관련된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이런 AI 관련된 산업 또는 뭐 HBM 아니면 뭐 GPU 이런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투자자 교육에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매매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HBM이 뭔지 모르면서 단일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0: 아이고.
1: 이런 걸 봤을 때는 역시 너무 진입 요건이 낮았고 투자자 교육이 잘 안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참 뭐 어려운데요. 여러분 감마는 주식이 얼마나 빠른지 변화 속도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것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옆에서 누가 그거 사 괜찮아 이러면서 사시면 큰일
1: 네.
0: 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1: 네.
0: 최창규 본부장님 와이텐라디오 나오시니까 이 방송 잘 듣고 좀 많이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책임은 모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앞서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연결되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몇몇 이번 주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ASML
1: 네.
0: 실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ASML 실적을 왜 봐야 되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1: ASML은 반도체 특히 HBM과 같은 고공정 굉장히 미세공정 반도체를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TSMC 같은 회사는 엔비디아의 칩들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0: 예.
1: 결국은 이들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AI 산업 전체가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0: 예.
1: 만약에 이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고 ASML의 장비를 아무도 안 샀다. 그러면 그 산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ASML과 TSMC의 실적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ASML의 실적은 너무 좋았고요. 가이던스도
0: 예.
1: 괜찮았습니다.
0: 예.
1: 그리고 주가도 2.33% 올랐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장비 수요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0: 예.
1: 불구하고 미국에서 반도체 다른 반도체 장비주와 메모리주는 좀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0: 예.
1: 결국은 시장에서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 건 알겠어. 그렇지만 내년에도 좋아? 내후년에도 좋아? 아니면 내후년에도 더 좋아지겠어?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주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0: 예.
1: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면 이런 반도체 수요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더해지면서 ASML 실적과 더불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나 메모리주는 주가 조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여러분 귀에 쏙쏙 담으셔야 되고요. 증시, 주식시장은 특히 선반영됩니다. 이미 좋아라고 해서 사면 늦잖아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특히 반도체에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데 앞서 뭐 매출 실적 얘기해 주셨긴 했지만 그래도 좀 특정 변수는 요거 바뀌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있을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1: 결국은 7월 말입니다. 7월 말에서 이러한 ASML이나 TSMC의 장비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그 반도체를

0: 우리가 쓸 거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 많이 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긴 했었지만 결국은 7월 말에 있을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방금 저희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AI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가열차게 추가적으로 더 늘려갈지가 핵심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밀가루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 잘 팔렸냐 보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면과 과자를 많이 먹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 안에서 투자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변동성 수사니까 지금이라도 나 그냥 팔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까? 아니 버틸까? 이러세요.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0: 네, 지금은 파도가 굉장히 많이 몰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키워드가 AI 투자 수익성, 통화정책, SK하이닉스, ADR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검증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분할, 두 번째도 분할, 세 번째도 분할을 외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꺾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의 30% 정도는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에 네. 집중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통이 오늘 열립니다.
1: 예.
0: TSMC 실적 가이던스 발표됩니다. 확인하시고 나머지를 투입하시고 월말에 빅테크 기업 실적 그리고 PC 물가 그리고 SK하이닉스, ADR, 전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월말에 이런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갑 하나에 다 놓고 계시면요. 그 지갑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미래에셋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2676님 오늘 부서장 첫 부임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해요.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이서 역사 만드실 겁니다. 부서장님과 잘 지내실 거예요. 연휴 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0: 김나입니다.
9: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0: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0: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춤,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춤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에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또 밤에는 경상 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헌절인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함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3.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올림픽대로에는 고장차가 있었습니다. 공항 쪽으로 가는데 한강대교로 못 간 지점에서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를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11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지만 경찰이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앞서 구속한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차량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문에도 혈흔이 있었지만 경찰이 놓쳤고 뒷문을 열어둔 것 같다는 팀원의 의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묵살하면서 성폭행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강력팀장은 장윤기의 스토킹 범행과 성적 동기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수사 결과 보고서도 누락하고 빠진 서류를 다시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에도 케이블타이가 찍힌 초기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거나 현장 감식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노렸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숨진 이 모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지내며 계획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에 피해자를 몰랐던 것은 물론 여학생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당시 SD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디오나 비디오가 발견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광주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어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입건하고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둘러싼 경찰 지휘부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오후 2시부터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국정성과와 목표를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고도 이어서 진행됩니다. 어제 시작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 보고는 19부 6처를 포함해 모두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힌다며 실시간으로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가 데이터처로부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에 자신이 사용해 표적에 명준시킨 소총을 두고 대한민국 소총은 다 옛날 건데 대통령 혼자 비싼 소총을 썼다는 취지의 보도를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사용한 총기는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거의 보편화된 총기였다며 엉터리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신속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업무 보고에 참여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ETF 때문에 시끄럽지 않느냐며 이같이 주문하고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겐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이를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률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건 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욕먹을 일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시키고 자신은 인기를 얻을 일을 하는 마키아벨리적 방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처리해왔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서울시장으로 명픽을 넣거나 넣으려다 실패했는데 이제 당대표도 명픽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3도, 대구 35도, 포항 37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7도, 습도는 8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장성철의 뉴스 명단.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친한계를 향한 국민의힘 내부의 비토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작심한 듯 연일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죠.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복당은 꿈도 꾸지 말고 창당해라. 그런데 여의도 레카는 빼고 해라. 참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죠.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연일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안철수 의원과 또 복당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0: 오면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고 꼭꼭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 명당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담은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0: 와, 저 아침에 네. 출근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월드컵 경기 봤거든요.
1: 네.
0: 제가 보는 순간 아르헨티나 골 넣고 네. 제가 막 끌려고 그러는데 또 아르헨티나 골 넣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 결승전 누구랑 붙습니까?
1: 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어가지고요.
0: 네.
1: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맞붙게 됐습니다.
0: 네.
1: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 뉴스 명당도 월드컵 못지않게 아주 팽팽하고 피마르는 아 우리 PD님 지금 살이 쪽 빠졌어요. 큰일 났어요. 청취율 조사라는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혹시 02로 시작하는 낯선 전화가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장성철의 뉴스 명당 당당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샵 0945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시원한 커피 쿠폰 쏠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보완책 마련 지시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보고 다급하게 긴급 지시를 내린 거네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들어 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0: 그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네. 왜 벌써 땜질 처방이 나오는 게 있어요?
1: 네, 삼전닉스라고 불리잖아요 보통.
0: 네.
1: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지난 6월 이후 종가 기준 4% 이상 등락한 날은 총 14거래일이나 됩니다.
0: 네.
1: 또한 올해 들어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총 36번 발동됐는데 이 중 5월 27일 이후 발동된 게 18번이었습니다.
0: 네.
1: 절반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몰려있던 겁니다.
0: 아주 그냥 정상적인 것 같진 않고 어질어질해요.
1: 네, 한때 뭐 9,000피를 찍기도 했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어제 뭐 잠깐 7,000피를 회복하긴 했지만 최근에 막 6,000피까지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0: 네.
1: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 이런 변동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 손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왜 이렇게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덥석 내놓았던 거예요?
1: 금융시장이 이제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잖아요. 뭐 서학개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더 다양한 상품이 있는 외국 증권시장으로 이제 투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으니까
0: 네.
1: 이제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러 상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하는 걸로 방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0: 보완 대책. 실효성 있는 카드 있습니까?
1: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재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랑
0: 네.
1: 매일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를 이제 분산해서 기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업계의 자율적인 조치와 별개로 금융 당국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F4 회의가 열리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이제 보완 대책이 도출될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0: 그동안 막 주식이 막 끊임없이 우상향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다 돈 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네. 주식 투자 되게 어렵고 위험해요.
1: 네,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저요.
1: 네, 저도 그렇습니다.
0: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출연료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퍼요. 두 번째 뉴스로 빨리 넘어가 봐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국회 보안수석권 갑론을박 지속입니다.
0: 우리도 이번 주 내내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국회가 이제 여전히 시끄러운데요.
0: 네.
1: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친청계에서는 보안수석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 당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된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0: 네.
1: 실제로 이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1: 네,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의 늪에 빠졌다.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 보안수사권의 검찰 보안수사권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안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0: 그럼 양당 간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1: 네.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에 이제 회부돼가지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0: 네.
1: 오늘 오전에도 이제 1소위를 열고 이제 법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올라온 개정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늘이라도 직회부에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당권 경쟁이랑 또 맞물리면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0: 네. 근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하고 있어서
1: 네.
0: 논의에 참여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심사를 민주당만 하고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1: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0: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좀 네. 인정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1: 네.
0: 세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입니다.
0: 아, 어제 저도 이 발언 보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네. 핵심적인 발언들만 엑기스로 한번 뽑아주세요.
1: 네, 유시민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결국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가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6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다스베이다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0: 또 어떤 말을 했어요?
1: 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기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식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 네.
1: 또한 이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점과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실 정무특보로 임명한 뒤 국회의장에 오른 과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 지금은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1: 네,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0: 어마어마한 발언이네요. 네, 이게
1: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네. 길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해석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어야 한다.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0: 저도 이제 평론을 하면서 네. 유 작가가 이제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1: 네.
0: 이렇게 평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걸까요?
1: 그렇다고 이제 유 작가가 반명을 선언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건 아니라고
0: 아니에요 보면. 이게
1: 어제 아이고. 방송에서도 보면은 이제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건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잖아요.
0: 잘 되라면은 좀 혼내고 회초리 때리고 좀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쇠 몽둥이로 두드러 팬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민주당에서도 좀 강한 반발이 나왔네요.
1: 네.

0: 친명계로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철민 의원도 결국 금도를 넘었다. 동지였던 사람이 근거 없이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어제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열흘 동안 평론가들이나 방송에서 자기를 많이 비판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자초한 것 같네요. 한 열흘 동안 계속 이게 논란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살펴볼 뉴스는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윤석열 유죄 변수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입니다.
1: 우리 민은규 기자님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나 보죠?
0: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원래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화요일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1: 네.
0: 대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7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1: 특검이 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0: 같은 혐의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1: 그렇네요.
0: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기소돼서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1: 네.
0: 네. 앞서 김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감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0사의 무상수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이 대법원에 윤전 대통령 1심 판결을 함께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1: 김건희 씨 상고심 결론에 영향을 줄까요?
0: 김건희 씨 1심과 2심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윤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1: 네.
0: 그윤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1: 네.
0: 이진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제공에 관해서 이제 윤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인정됐고 윤전 대통령을 유죄 판단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선고기일 연기가 김 씨의 상고심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1: 네.
0: 대법원이 이제 이진간 재판부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이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대법원이 통상 선고일 전에 이제 결론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만큼 선고기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제 반대로 있습니다.
1: 김건희 씨 상고심은 생중계하기로 했나요?
0: 네, 대법원은 이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소부 중에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생중계됐던 게 이제 윤전 대통령 선고였는데
1: 네.
0: 김건희 씨가 이번에 두 번째가 됐습니다. 생중계되는 만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 잘 해주셨고요. 근데 민 기자님,
0: 네.
1: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것
0: 네,
1: 같은데,
0: 맞습니다.
1: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0: 네.
1: 저할 때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0: 아,
1: 감사한 마음인데,
0: 네네.
1: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하세요.
0: 네, 저도 이제 당대표님과 함께하면서 많이
1: 예.
0: 배운 것도 있고요.
1: 뭘 배워요?
0: 당원분들과도 이제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1: 네.
0: 저도 이제 청취자로서
1: 네.
0: 좋아요 이제 계속 누르면서 또
1: 네.
0: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신문사에서 또
0: 네.
1: 가끔 얼굴 뵙고
0: 그러니까요.
1: 저녁에 소주 한잔 해요.
0: 알겠습니다.
1: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문자로 9748님 새벽 남산 숲 자락길에도 하루의 시작 뉴스 명당의 뉴스와 비평이 울려 퍼집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너무 감사해요. 운동에는 뉴스 명당이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당원 동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2부 명당 인터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체불산업제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네, 최근 한동훈 의원 복당 이야기가 부쩍 많은 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시죠. 이분 표정은 온화한데 행동하시고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당차요. 깜짝 놀랐어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8: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아니,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8: 네, 아니, 저는 온화한 한지아로 불러주셨습니다.
7: 근데 의정활동이나 뭐 메시지 내는 거나 또 표결이라든지 당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또 본인 소신 얘기하는 거 보면 한지아 의원님 너무 당차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평소에 제가 한지아 의원님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제가 많이 쫄랐습니다.
8: 아예 아닙니다.
7: 의원님 네. 의사셨잖아요.
8: 예, 맞습니다.
7: 왜 정치하시려고 그랬어요?
8: 사실 우연히 들어온 길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하면 네. 사실 그 전문 영역에서만 전문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7: 아니죠. 예,
8: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7: 욕도 많이 먹잖아요.
8: 아, 욕은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정치에 와보니까 뭐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이게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7: 네.
8: 중요할수록 더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파장을 너무 정치적이고 정무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적성에 맞으세요?
8: 어렵습니다.
7: 어려워요?
8: 네, 어렵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7: 무겁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지금도 그렇죠. 뭐 비주류의 길을 간다라는 거, 그거 대단히 네.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8: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7: 그럼 앞으로 정치 계속 하실 거예요?
8: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7: 근데 하고 싶어요?
8: 지금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7: 반반이에요?
8: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7: 그런 얘기 하시면 보좌진들 되게 슬퍼해요.
8: 100% 해야죠.
7: 그럼 2028년도에는 비례대표는 못 하실 거고
8: 네.
7: 그러면 지역구 출마하셔가지고 배지를 다르셔야 될 텐데
8: 네.
7: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8: 맞습니다.
7: 그럼 어디 염두에 둔 지역구 있으세요? 아직
8: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7: 네.
8: 그 아직 정돈과 네. 그런 쇄신의 준비 이런 것들이 과연 됐는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7: 그래요? 야, 그럼 정치에 그렇게 막 매달리거나 욕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8: 뭐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7: 네.
8: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7: 네. 네.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8: 예.
7: 소신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8: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요.
7: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제일 힘들으셨을 때, 제일 힘든 결정을 하셨을 때
8: 힘들었을 때는 12월 7일 저희가 탄핵 1차 표결 때였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어떠한 표결도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가면 안 되고 그 사안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국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자리구나.
7: 네.
8: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제가 표결하는 거는 제가 결정하고 제가 고민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
8: 되돌아가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7: 그래요?
8: 예.
7: 아니, 그게 정치를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7일 날 표결 문제?
8: 아니요. 12월 7일 표결에 대해서.
7: 그래요?
8: 예. 그때 이제는 많은 선배들께서 그래도 정치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국가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했을 땐 객관적으로 듣기보다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들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7: 네. 의원님 대표적인 한동훈계 의원이시잖아요.
8: 그렇게 분류하더라고요.
7: 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뭐였어요?
8: 그거는 계엄 때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
7: 네.
8: 메시지에는 칼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역사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7: 네.
8: 그런 세상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 네.
8: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만나보면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7: 그렇죠.
8: 성격 다 좋으시고
7: 네.
8: 친밀감 100에 200% 정도는 네. 되시고
7: 심지어 윤상현 의원도 좋아요. 따로 만나보면.
8: 윤상현 의원님 훌륭하시죠. 근데 그 따뜻함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7: 네.
8: 또 정치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7: 감정과 인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8: 네.
7: 한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저는 뭐 단기간에는 쉬울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내 복당 여론이라든지 분위기 좀 어때요?
8: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7: 네.
8: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주자라고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 네.
8: 그리고 심지어 2028년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라는 인물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
7: 네.
8: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총칼을 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총칼이 민주당을 향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는 칼이기도 하고요.
7: 네.
8: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걸 22대에 경험했습니다.
7: 맞아요.
8: 그거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갔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지금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 전체를 봤을 때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그 이외 많은 행보들이 그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았냐, 중도 보수의 눈높이에 맞았냐 하면은 유일하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너무 냉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관종이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북구갑 선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당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복당하는 게 낫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하지 뭐.
8: 언제든지 새로운 변화는 빨리 하는 특히나 쇄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지금 쇄신을 해야 될 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진영의 그리고 상식적 중도 보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안 할 거면은 뭐 조갑제의 그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창당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 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8: 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아, 어려운 자리네요. 그런데 될 때 되지 않겠냐.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7: 그러면은 어떠한 계기가 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야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8: 장동혁 의원 대표는요. 지금 우리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역할은 건강한 민주당의 견제, 정부의 견제입니다. 그걸 우리 당이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네.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아직까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과 장동혁을 떠나서 이런 분들을 떠나서 우리 당은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장동혁 대표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타격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한동훈과 장동혁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께서 물러나야지 우리 당의 변화는 진정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지금 많은 징계 정치 총알을 내부로 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그렇죠. 근데 어제 상징적인 인터뷰를 좀 봤는데 뭐 친윤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 하면서 측근이었잖아요. 권영세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장동혁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8: 예.
7: 그것이 좀 당의 중진 의원들이나 친윤 의원들의 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보고 한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8: 우선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7: 의원님 감사해요.
8: 그러기보다 좀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반영해 주신 게 아닌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도부 뭐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수도권 중진 의원 아니십니까?
7: 그러니까요.
8: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 수도권 의원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

0: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우리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도부가 할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준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계속 인터뷰를 잡아놓고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저희들도 뭐 인터뷰를 넣어놨는데 다른 중진 의원분들도 저러한 메시지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0: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사실 많이 가졌는데요, 그동안. 아, 그럴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권양세 의원님께 좀 감사합니다. 권양세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 당의 변화는 드디어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중진 의원님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좀 야속합니다. 그 우리가 민주당처럼 권력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쪽에 뭐 이렇게 편을 들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아, 결국엔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장동혁 의원이 같이 나온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결과적으로는 힘을 실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당권파에. 어디에? 장동혁 대표에게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거는 부정선거론, 윤허갱 이런 것들에 선을 긋기보다는 그쪽의 결이 맞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정적으로 이쪽이 싫어서 저쪽으로 가는 건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좀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신 부분도 있으셨다면 죄송하지만 함께 가는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건강한 정치를 향해서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아유 한동훈은 창당해? 내가 박수 쳐줄게, 응원해줄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예.
1: 가능성 있어요?
0: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셨는데 또 함께 하신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의원과 함께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당의 건강한 방향과는 함께 해주시고 그 건강한 방향을 위해서 힘을 실어 달라는 그냥 후배 정치인의 부탁일 뿐입니다. 예.
1: 창당은 한동훈계 의원분들 사이에 뭐 얘기 나눠본 적은
0: 전혀
1: 전혀
0: 없습니다. 예,
1: 없으신
0: 전혀
1: 거죠?
0: 없고요. 그럴 생각이 없고 우리가 22대 계엄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어제 뭐 장동혁 대표께서는 뭐 한동훈 의원에게 뭐 배제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뭐어뭐 좋은 스나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 1번 언제 누구를 배제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한 거는 장동혁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죠.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들이 처음에는 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나이퍼를 원내에 겨눈 적이 정말 있는지 감정이 그 탄핵 때 격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에는 많은 좀 칼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 스나이퍼와 칼은 가장 명중했던 게 이제 민주당을 향했을 때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말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도 생각만 바꾸시고 사실 목소리만 바꾸시면은 얼마든지 같이 갈수 있지만
1: 그렇겠죠.
0: 네, 과거와 결별을 하지 않고 혼자서 전면 재선거를 외치면서 우리 당의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실 거면은 이게 배제 정치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1: 최근에 한동훈 대표랑 얘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
0: 네,
1: 통화하시거나.
0: 뭐 네, 저번 주에 토론회에서
1: 뭐라고
0: 했었던 것
1: 좀
0: 같습니다.
1: 조언하셨어요?
0: 아이고 뭐 제가 조언하진 않고 뭐 서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1: 그럼
0: 나누거나
1: 한동훈 의원이 한재원님께 뭐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는 뭐예요?
0: 아, 뭐
1: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할 때
0: 뭐 이렇게 네. 어, 뭐 그런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0: 대화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일상을 얘기합니다.
1: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써 우호적인 것 같진 않아요. 네.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 요거는 예.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데 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런 여론조사는 어떤 분들은 별 여론조사 아니다라고 하는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 당연합니다.
0: 예, 무겁게
1: 맞습니다.
0: 받아들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아직까지도 비토가 크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 자기 합리화보다는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의 한 몫은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쇄신의 도움이 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쇄신의 도움이 되느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당의 측면도 좀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정말 우리 당의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냐에 대한 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이 지금 맞느냐, 토양이 준비가 되느냐. 6.3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당연히 쇄신과 변화의 답을 국민께서는 주셨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그다음에는 모두 다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다시 장안 갈등을 다시 또 수면 위로 갖고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고 말고가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두 가지로 보고 있고 하지만 결코 이건 가벼운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개나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쳐다보지도 네. 않잖아요. 그럼 무슨 좋은 네. 얘기도 안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1: 비호감도를 낮추는 네.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동훈 의원이나 한동훈 계 의원들에 대한 좀 비호감들을 높이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여의도 레카 하면서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어때요? 좀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0: 아니, 전혀 모욕적이진 않습니다. 중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감정에 격해지셔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전혀 이건 그냥 괜찮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많이 감정이 상하셨구나. 네.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새 정치를 말하신 분이니까 네. 함께 그리고 모르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아름답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아름답고 온화한 한지아입니다.
1: 어제 곽규태 의원 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당내에서는 안철수 한동훈 싸움에 내부에 좀 피로감이 좀 높다, 쌓여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0: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에 증언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메시지를 안 냈죠. 근데 네. 그 증언이 왜곡되게 보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이틀들은 왜곡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다음에 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거를 더 왜곡시켜서
1: 그러니까요.
0: 확성기처럼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때 팩트체크와 그분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한 거를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 이후에는 한동훈 의원은 메시지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제가 이제는 그 다음날 메시지를 내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의원님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저는 의학도이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걸 결국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과학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그러한 것을 저질렀을 때는 신뢰도 안 하거든요. 네. 그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진실에서 멀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셨고
1: 네.
0: 그거는 대단히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셨다면은

0: 기술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99%는 다 민생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그러니까 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적은, 억울함이 적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이 더 좋다, 경찰이 더 좋다의 싸움이 아니라요.
1: 네.
0: 검찰과 검찰은, 검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틀릴 수가 있고 그분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완하자. 그런
1: 알겠습니다.
0: 뜻입니다.
1: 그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운데요.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2028년 6월에도 한재 의원님과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저도 꼭 뵙고 싶습니다.
1: 지치지 마시고요.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0: 대단히
1: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국민의힘 한재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레.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는

0: 만들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2: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은 편이겠지만 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또한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무덥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24.1도인데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전주 30도, 포항 37도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포 나들목에서 김포요금소까지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로는 계양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 10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길게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 가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쭉 정체고요. 강변북로도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밤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오, 오, 야.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찐, 찐, 찐.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 측근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뭐 분위기에서요? 네,
0: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배신자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신할상인가 김준일입니다.
2: 내가 어떻게 이 뉴스명당 당대표를 배신하겠습니까? 아. 분위기 이상해요?
0: 그 공의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청취율 조사합니다.
2: 장성철의 뉴스명당.
3: 장성철의 뉴스명당.
1: 장성철의 뉴스명당.

0: 그냥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1: 정치율 조사는
2: 정치율
1: 좋아요
2: 조사를 하니까.
1: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0: 알겠습니다.
2: 네. 그 저 서영주 소장님. 네. 저녁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고 안 오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제 고민 상담 좀 하고 싶어서.
1: 그럴 때는 네. 그 사람에게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이해하는 것.
2: 아, 저 이해했죠.
1: 이게 관용과 포용. 예.
2: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관계. 막 있었거든요. 근데 막 연락도 없어 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저희가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1: 그럴 그럼, 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뭐 그게 습관적이 아니라면 네. 괜찮아요. 뭐 한 번 정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3: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었는지 연락도 네. 못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해야 하고
1: 그렇죠.
3: 뭐 이런 게 좀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 그렇죠. 아량은 필요하겠네요.
3: 당대표 정도 되면은 네. 모 당대표들처럼 협량하면 안 됩니다. 아, 아량이 있어야 돼요.
2: 팻말 해가지고 준이라 나랑 놀자
1: 준이라 너 나랑 싸우자 이렇게 네.
2: 강철호 의원님 네. 저 가끔 이제 저 골프 치러 나가거든요.
0: 아, 그러세요? 네.
2: 근데 이제 게임을 했는데 네. 버디 하면 버디 값 줘야 되잖아요.
0: 그렇군요.
2: 안 줘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분하고 뭐 다시 이제 골프 치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네,
0: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2: 그 정도로 심각한 네. 상황이죠.
0: 네. 아니 그게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2: 그렇죠.
0: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1: 일단 책임지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줬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2: 네. 대국민
1: 다음부터는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 최고의 청취율 조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네. 일조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 다 싫어요.
2: 아니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지금 당대표 선거에도 명픽을 넣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어제 매불쇼에 나갔던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기 위해서 좀 나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네. 와 이게 같은 진영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일단 제가 이제 이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한 게 이제 10년 차에 만 9년이 넘어서 이제 10년 차인데 제가 극도의 이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2: 저도 언제요? 예,
3: 트럼프 발언을 전할 때.
2: 아.
3: 예. 그러니까 이 밑도 끝도 없이 네. 맥락도 없고. 다 거짓말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팩트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근데 이거를 또 안전할 수는 없어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2: 그렇죠.
3: 영향력이 막강하고 어제 이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또 안 보고
2: 다 보셨어요?
3: 빨리 넘기기로 중요한 거 이제 막 다 봤어요. 아 네. 이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까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주고 바로 잡아야 되고 뭐 이래 거짓말과 궤변과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제 할 수도 없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인상 비평부터 먼저 하면은 네. 트럼프하고 유시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고 궤변을 하는데 솔직해요.
2: 솔직해요?
3: 예. 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솔직하지 않아요.
2: 어떤 부분이
3: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
2: 아. 예. 네.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3: 이제는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시면 이런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2: 예.
3: 그 표독스러운 얼굴로 막 쏟아부고 필연적인 뭐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 편해지면은.
2: 네.
3: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네. 안 편해. 불편해. 아직도 화가 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유명한 밈이 있어요. 우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예. 우리 유 작가가 화가 많이 났어요.
2: 왜 지금. 화났어요?
3: 그러니까 네. 왜 화가 났느냐. 네. 그 중간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2: 뭐예요?
3: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한테 왜 직접 얘기 안 하냐. 아니 나는 이거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대통령하고 그러면은 통화해봤냐. 한 번도 안 만났다.
2: 네.
3: 그 얘기를 해요.
2: 왜 날 안 찾아?
3: 왜 나 유시민이야. 왜 안 찾아? 나 왜 나한테 연락 안 와? 화가 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진 거야. 안철수 의원 삐진 거랑 좀 거의 비슷해요.
2: 네.
3: 화가 나고 삐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말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2: 네.
3: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분들도 얘기해야 되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2: 하나만 얘기해.
3: 핵심이 어저께 대통령의 지배당하면 안 된다 하나하고 이제 검찰개혁은 이재명이 맡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워딩이. 원래 1년 동안 이거를 하기로 당정관 합의를 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그때 검찰청 폐지 9월까지 추석 연휴길에 이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이 돼서 실제 검찰청 폐지를 제일 먼저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검찰청 폐지를 먼저 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올 초에 검찰청법 바꾸고 그러면서 공소청 만들고
2: 그렇죠.
3: 그리고 마지오 7월 8월쯤에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마무리하고
2: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자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를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대놓고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이구나. 이런 뻔뻔한 거짓말이 어디 있죠?
2: 네.
3: 이거를 알고서 그런 건가 모르고 그런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 네. 네. 일단 거기까지 하고 강찬 의원님
4: 네.
2: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4: 아니 뭐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2: 진짜
4: 뭐 아니 왜냐면 저 뭐 정원호 뭐 이거 명픽 이거 사실상 뭐 경선 개입이다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2: 또 그것도 맞네.
4: 그거는 저 사실 그 보수층은 물론이고 뭐 중도층이 봐도. 이거 뭐 일반적으로야 거기 뭐 전현희 뭐 박주민 등 원래 이제 저 항상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2: 네.
4: 이러한 그 경력이 있는 의원들
2: 네.
4: 이게 아니고 갑자기 솔직히 성동 구민 말고는 네. 그렇게 지명도가 없는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그렇죠. 잘 모르는 네. 갑자기 구청장을 확 뛰어 올려갖고 그분이 뭐 거의 오세훈 시장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힘이거든요. 그 누가 봐도 경선 개입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민주당은 아니라고 강변했죠.
2: 말 잘했다.
4: 그런데 맞는 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맞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뭐 따라가면 뭐 나중에 뭐라 그랬더라? 뭐 이거 지는 거 뭐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당이 망한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2: 그러니까.
4: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이거 뭐죠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다 실패할 것이다. 뭐 맥락은 좀 다른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몰아붙이면 정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2: 네.
4: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와닿 전 대통령을 굉장히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말들이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저도 문제가 있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 노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검찰개혁 지금 보니까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보니까 이 정권을 자꾸만 좌편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2: 네.
4: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게 헤게모니 다툼인데 이해찬의 어떻게 보면 별세가 이 권력 공백을 이루면서 그것을 이제 이해찬의 이제 공백이 갖고 오게 된 어떤 권력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인이 없어진 당내 헤게모니 이것을 어쨌든 간 과거에 자기 유시민 이분은 원래 친노 세력을 많이 규합하고 국참당 갖고 나가기도 했잖아요.
2: 네.
4: 이분 다시 이제 이분이 좀 규합해 보려고 하는 약간 독자 플레이도 조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됩니다만 문제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봐도 그 납득하기 어려운 지나친 아주 그 탈레반식 그 검찰개혁 주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서윤주 소장님 네. 진보 진영에 계시고
1: 네.
2: 또 민주당 당원이시고
1: 네.
2: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말들 어떻게 딱 처음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유시민 작가가 뭔가 많이 서운한 게 있구나.
2: 서운하다.
1: 그리고 본인의 지적인 이 위상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2: 네.
1: 라는 것에 대한
2: 인정 욕구야?
1: 인정 욕구예요.
4: 그런 거 있죠.
1: 내가 유시민이야란 말 저도 뭐 어제 그거 들으면서 나 유시민인데 날 거들떠도 안 봐?
2: 에이.
1: 내가 합당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그리고 내가 정청래 이분 밀어야 된다면 밀어야지. 그리고 인사? 아 중축하라면 해야지. 무슨 자꾸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야.
2: 네.
1: 이거예요. 내가 유시민인데 나한테 전화도 안 통하네.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옆에 있는 촉보 명역들이 나를 막 긁어 대잖아. 나 존경받고 싶은데 왜 존경 안 해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에게 대놓고 사실 저는 장동혁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장동혁이 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망할 거야 이거예요. 네, 이제 2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진보 진영에서 충원이라고 하기에는 저주에 가까웠다.
2: 저주에
1: 망하라고 고사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2: 필연적 실패.
1: 필연적 실패를 할 거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이미 포기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본인이 유시민이라고 인정받죠.
2: 나중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파 결론 이렇잖아.
1: 망할 거라고 경고는 누구나 해요. 네. 주식시장 떨어질 거라고 경고도 하고 네. 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떨어질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인 척은 하면서 저런 제안이 없었다는 거 정확하게 궤변이에요. 그리고 선동이에요. 궤변은 뭐냐면 사실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각종 오류가 있었어요. 수사기소 부분 대표적인 예로 분리 완전히 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사에 대한 완전한 그 해결점이 보안수사라고 던졌어요. 그건 오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이 사실상 그 쉬운 일은 아니요 미움받을 일 어려운 일은 참모들한테 주고 인기 좋은 거는 자기가 한다고 얘기해요. 그 사실과 달라요.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마키아벨리를 데려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또 비판해요. 그러니까 행태에 대한 비판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우리 진영을 좀 홀대하는 것 같고 나도 홀대하는 것 같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건 이해가 되나. 인물 비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나 이재명 싫어해요. 이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싫다.
2: 싫은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1: 저는 싫은 게 먼저 기자가 깔렸다고 보고 이건 철저하게 동기화된 그냥 추론이다. 이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좋은 결론을 못 내는 거야. 좋으면은 좋은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거지. 8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했던 그 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 단어가 생각나요. 저는 거론하기가 싫어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분란 일으켜서 싫어요라고 했던 대상이 이재명 네, 지사였잖아요.
4: 이재명 분란 일으켜 싫어요. 그걸 좀
1: 지금 유시민 작가 하는 게 딱 그 톤이거든요. 나는 그냥 이재명이 싫어. 모든 게 싫어. 네. 그래서 반명선언 어제 한 건데 네. 딱 반명선언. 보니까 네. 정청래는 그러니까 덜미보라다가 나왔어. 네. 정청래는 뒷덜미. 유시민은 목덜미. 그냥 멱살 잡은 그러니까 거예요.
4: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어저께 요약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성래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정성래 찍으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김민석 송영길 찍으면 민주당 망한다. 예, 이런 건 망하는 거니까 정성래 찍어라 이제 대놓고 얘기한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좀 며칠간 침묵을 지키다가 좀 나온 쇼가 나온 그 무대가 김어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 김어준 원래는 두 사람이 아주 환상의 콤비 아니었네 얼마 전까지 그런데 문조털 뭐 그 말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털레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김어준 씨 쪽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아 뭐 형님 자기 형님 얘기는 이제 또 형님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세요. 뭐 유튜브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 출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제 점점 이분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고립되다 보니까 오히려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예, 그런 게.
2: 저는 어제 매불쇼 방송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료 화면으로 내온 거에 이제 유시민 씨가 무슨 뭐 개인 유튜브 하냐 막 그거 있잖아요. 그 밑에 우리 장성철의 뉴스명당 거기에서 그런 발언했다라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 홍보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준일 평론가님 예. 유시민 씨 등판이 전당대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5: 이게 이제 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 양치기.
5: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ABC론이었어요. 좀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파문 한번 일으킨 게 그때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간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네. 예, 뭐 저도 이제 한겨레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2: 그렇죠.
5: 그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축 재건 중론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한 5일 이 정도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자극적인 내용을 비슷한 거를 계속 들었을 때 네. 이게 정말로 오래 갈 거지. 이게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 거기 출연자들끼리 유시민 작가 뭐라고 하냐면은 와 이걸로 또 한 열흘 동안 뭐 물고 뜯고 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2: 즐기네.
5: 열흘 안 갑니다.
2: 안 가요?
5: 예, 이거 하루 이틀짜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더 독하게 얘기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뭐

0: 업이 이거니까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또 내일 또 유시민 얘기하고 모레 유시민 얘기하고 그렇게 할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할것 같지 않아서 내놓은 자식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아 이제 뭐 유시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 뭐 좀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한번 만나보는 게 청와대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1: 영향력이 많이 그럼 축소가
0: 되죠. 예. 그거는 김어준의 영향력이 축소된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고 봐요. 네. 저는 이제 팩트 체크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안 좋은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누구 시키고
1: 네.
0: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 분리 그리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모든 기자회견에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9월에 100일 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건 하기로 했고 그리고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라는 게 필요하다.
1: 그렇죠.
0: 이런 얘기를 말씀했죠. 했어요. 네. 그리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거 말고도 뭐 지금 최근에 그 순방 갔다 와서 기자회견 한 것까지 포함해서 네 번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유시민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하나. 저는 뭐 이 얘기는 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1: 총청내법으로.
0: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1: 아.
0: 예. 윤석열의 지배를 받아서 국힘이 망했어요. 저는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전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다 잘라내고 이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 의견을 약간 개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를 동원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판장은 돌린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러면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1: 아, 그럴 수 있네.
0: 김어준과 유시민의 지배를 받으면은 당은 살아나나? 그러니까 지금
1: 근데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내 말 들어잖아.
0: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고 당원들을 막 치켜 세우잖아요. 네.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은 다 뇌가 없는 당원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보기에는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들도 당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이 좀 더 옳다라고 판단한 건데 갑자기 깨어있는 시민에서 깨시민에서 갑자기 뇌 좀비가 됐어요. 네. 당원들을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구구절절 다 틀립니다.
1: 네. 서 소장님,
2: 네.
1: 그러니까 유시민 씨 등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 끼치고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3: 저는 처음에는 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1: 네.
3: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추동 세력들이 붙었잖아요.
1: 네.
3: 유시민 작가 참전하고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 참전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빠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는 지금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네. 그러면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이제 세 그룹인데 김어준 씨 발 뺐어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최욱 매불쇼로 이 스피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욱 매불쇼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1: 왜?
3: 김어준 영리하게 편집했잖아요. 대통령 부분은 편집해서 거리를 두고 김민석 부르고 송영길 의원 부르고 이제 고민정 의원 부르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중립 지역으로 이제 쭉 빠져나와서 관망세로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최욱 씨는 어제부로 반명 스피커가 돼버린 거예요. 판을 반명 판을 거기에 깔아줬어요. 그렇잖아요. 보안수사권 묻지 말고 닥치고 폐지 쪽으로 체육 매불쇼는 가는 거고 어제 유시민 씨의 이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구판을 깔아준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
1: 네.
3: 이제 매불쇼 나가서 뭐 친명이라고 하는 순간 친명 아니에요. 거기는 반명 직파소가 돼서 거기 나가면 이제 반명당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체육 매불쇼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저는 김어준 씨와 이제 이 체육 매불쇼 이 경공하고의 차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작가는 말씀한 대로 올해 소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이스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신경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리고 재탕 삼탕입니다.

0: 지난번에 그 경고 뉴스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여기 나와서 그냥 심화 버전으로 더 저주를 한
1: 조금 더
0: 거예요.
1: 자극적인
0: 자극적인 뿐이지 별로 그렇게 생각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국 쪽으로는 이거 대통령이 한마디만 툭 던져도 무너질 만한 그런 모래성 같은 비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말로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필연적인 패망의 길로 유시민 씨가 가고 있는
1: 아유,
0: 겁니다.
1: 너무 또 이렇게 또.
0: 아, 돌려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저는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1: 강찬호 의원님,
2: 네.
1: 그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2: 이거요. 저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 쪽에 조금 결집 효과들은 좀
1: 글쎄?
2: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데 뭐제 주변에 그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40대 50대 뭐 서울에 뭐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뭐 민주당 이제 특히 이제 강성 민주당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네.
2: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망했냐고 그랬더니 아 검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1: 그래요?
2: 처리를 못 하고 아 그리고 하는 게막 보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1: 네.
2: 뭐 이게 뭐 뭐 탈원전인 줄 알았는데 친원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2: 이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아, 이게 좀 애초에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니까 유시민 씨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아, 그렇지. 더더욱 해서 결집을 할 수.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서 이제 좀 대통령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저는 뭐 이런 결집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장이 보편적인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들이나 그 지지층 또 여기 지금 당원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공소 지금 저그 보안수사권 문제만 해도 저는 유시민 씨가 어저께 상당히 아픈 게 자기하고 원래 한 팀, 원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고민정 의원이 지금 대표 후보로 나와 가지고 저희 그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 아 나는 예를 들어 뭐 성범죄라든가 약자 대상 범죄 이런 거는 좀 존치시켜야 된다. 아 그냥 까고 나왔거든요.
1: 네.
2: 고민정 후보마저 이거 완전 같은 팀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게 좀 지지층 아주 핵심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중도라든가 이런 이탈은 더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 네.
2: 큰 틀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2: 아니
1: 결론적으로.
2: 그럼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 미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의 지위를 유지하고픈 그런 몸부림 굉장히 큰것 같아요. 사실 유시민 씨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뭐 친노 세력 원래 친노의 뭐 노무현 대통령 경호식 시작하면 친노 세력을 많이 이끌고 있다가 그 나갔잖아요. 데리고 친노 세력을 데리고 나가갖고 국민참여당인가요? 그거를 해갖고 나가서 한번 본인이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망했고 결국은 이해찬 우리가 다시 그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본인의 혁신과 통합인가 그 세력까지 해가지고 다시 현재 이제 민주당을 그때 이제 문재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 만들고 이어서 이재명 정권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한때 데리고 나갔던 그 많은 친노 세력 다시 계속 좀 뭔가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지금 동기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은 뭐 내가 당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정청래라는 그런 말을 쓰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3: 네, 한 말씀 더. 이게 이제 이 여기에 긁힌 게 있는 것 같은데 증축 재건축을 지난번에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유능한 사람들 안 쓰고 왜 이상한 사람들 뭐 이해운, 김용남 결국은 이제 김용남 그래서 조국 떨어뜨리고 뭐 이거가 이제 긁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몇 명이나 썼나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보수 인사 몇 명 썼어요?
1: 별로
3: 제가 보기에는 10명도 안 돼요, 지금.
1: 그러네요.
3: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라서 권력 비즈니스라서 한번 대통령을 잡으면은 적게는 한 만 자리에서 많게는 뭐 진짜 무슨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 미치는 거 하면 뭐 3만 자리 막 이런 얘기까지 3, 4만 자리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뭐 한 대여섯 개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수 진영에. 그게 그렇게 이게 뭐 참을 수 없나요?
2: 아, 이거 크지. 그것도 큰 거지.
3: 아니 이거는 진짜 자리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라는 이 분노가 있고 이분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증축이나 재건축을 한 게 아니라 분가해서 신축을 했어요. 열린우리당.
1: 그렇죠.
3: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거는 괜찮고. 이쪽에서 뭐 재건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려는 건 안 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0: 해전 깜빡이 그 우회전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재명은 네. 우회전 하면 안 돼요? 왜 이재명은 하면 안 되고 노무현은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1: 네.
0: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옛날에 했던 주장과 지금 했던 주장, 그때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그 진정성을 몰랐어 막 이러다가 이제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궤변과 논리가
2: 알겠어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샵 0945로 좀 장성철의 뉴스명당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국보급.
3: 국보.
2: 예, 국보를 보내주나요? 김선식 선생님의 네. 정말 그 컵세트가 있거든요. 야. 저한테 기증을 해주셨어요.
3: 우와.
2: 그래서 몇 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3: 장성철의 뉴스명당 응원합니다.
2: 네,
3: 저 주세요.
2: 그런 거. 아니, 문자로 보내시라니까요. 아, 그래, 샵0945로.
3: 샵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러면 많은 분들 또 저희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02로 전화가 왔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요즘에 즐겨 들으시는 방송은 뭔가요?
3: 장성철의 뉴스명당.
0: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4: 장성철의 뉴스명당.
2: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

0: 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0: 네, 찐철파 4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막 여러 가지 의견 올라오는데 춘춘님, 김준일 청와대 들어가도 될 듯.
1: 들으셨어요.
0: 탁월한 방추 상회님, 서윤규 소장님, 민주당의 희망. 심지어 잘생김.
1: 감사합니다. 얼천은 여기 있는데.
0: 그러니까.
1: 얼굴 천데.
0: 이건 칭찬인지 모르겠네. 이기창님, 강찬호. 정신 멀쩡할 때 논평 들을 만한.
2: 정말 너무한다.
0: 아니 오늘 지금 논평 들을 만하다고.
1: 들을 만하다는 거.
0: 그 얘기잖아요.
2: 정신
0: 지금.
2: 멀쩡할 때. 그러니까 제가 간만에 정신이 멀쩡했다는 때 이제 아닌가요?
0: 술 드셨나?
2: 아닌데.
0: 아니야.
2: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저 여기 출연 전에 목욕 제기하고.
0: 네. 서윤주 소장님, 네. 오늘 아침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저도 읽어보고 야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유시민 작가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정치 비평을 하면 안 돼요.
0: 네.
1: 그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맞았어요.
0: 네.
1: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두 명입니다. 민주당에.
0: 네.
1: 해남진도 완도의 박지원 의원이 이 DJ 그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의원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유시민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집권 2년째 딱 이때쯤이에요.
0: 네.
1: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 이상설도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0: 네.
1: 24년 전에.
0: 네.
1: 그러면서 그의 폐악질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박 의원이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노벨평화상도 받으셨고
0: 그렇죠.
1: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들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가 본인은 정신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죠. 필연적으로 저 실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것 같아요.
0: 네.
1: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회방 넣고 폐악질하면 성공하더라고.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유튜브 댓글에 강찬호 위원님 칭찬 댓글이 폭주 중인데.
1: 그래요? 예, 또.
0: 연두님 속사포 강찬호 화이팅. 봉창님 강찬호 잘하고 있습니다.
2: 분발하겠습니다.
0: 끄아님
2: 분발하겠습니다.
0: 나는 강찬호 좋은데.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강찬호 위원님
2: 감사드립니다.
0: 딴 방송 나가지 말고 자주 나와주세요.
2: 무슨 딴 방송 나가요. 일편단심 뉴스 명당이다 말씀.
0: 감사합니다.
3: 딴만 품었어. 내가
0: 그렇죠.
1: 품었어.
2: 저는 제가
0: 나가서
2: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이중당적.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말 스스로 청산해야 될 네. 적폐가 되고 있다.
0: 그러니까. SBS 당적 정리하세요. 그럼. 김태현.
2: 제가 언론 매체는 당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도 네. 이중출연은 안 되죠.
2: 중요한 것은 이중출연 무슨 이중출연.
1: 이중당적 이중출연. 네,
0: 서윤주 소장님.
1: 네.
0: 송영길 후보님 좀 말이 너무 거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1: 뭐 다소 거친 단어들을
0: 다소
1: 썼다.
0: 낙태 얘기도 하시고
1: 최근
0: 역적,
1: 들어서
0: 역적 예. 얘기도 하시고.
1: 역적은 좀 이해할 만한데 네. 목을 자른다라는 얘기라나 낙태 얘기는 적절한 단어는 아니었다.
0: 왜 그래요? 왜 이렇게
1: 그러니까 좀 하세요? 뭔가 이 전당대회에서 삼자구도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발언 드릴 수도 있겠다고
0: 준비된 발언이요?
1: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어 선택은 솔직히 저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충분히 조선시대 같으면 역적으로 패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한 텐데 또 이제 신체 부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고 두 번째는
0: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서 소장님.
1: 네,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0: 아니, 그래서 그런 송영길 네, 대표한테 네,
1: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선별해 줬으면 지금 구도상에 있어서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리 3자 구도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조금

0: 강원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이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또그 단어 선택을 잘 가려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강찬호 위원님, 서 소장님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단어들
2: 네.
1: 어때요?
2: 아니, 물론 저 언론인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네. 지나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1: 듣는
2: 충분히 됩니다.
1: 뭐 네. 민주당 지지층 분들도 네. 상당히 좀 섬뜩하지 않았을까?
2: 근데 이제 저 아니, 물론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걸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고 네. 다만 정부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아무래도 3위이지 않습니까? 전체 여러 가지 지지율 지표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같은 친명이 이제 둘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하고도 좀 다른 스탠스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눈에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뭐 정말 뭐 깨놓고 얘기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높이는 게 이제 좋은 건데 네. 언론 주목도 받을 때 제일 뭐 가장 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말이죠 말. 말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뭐 정책 공약 내세웠다고 그게 언론에서 크게 안 써져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뭐 낙태라든가
1: 맞네.
2: 뭐 목길 쳐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이거는 그냥 팍팍 꽂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있다. 물론 저는 그걸 뭐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1: 언론의 네, 주목도를 네.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
2: 아, 그건 뭐 그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나치다는 평가 어떤 그런 논란과 별개로 정무적으로는 뭐 도움이 된 거죠. 정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가 되다 보니까 네. 호감도 비호감도 문제가 있어요.
1: 맞아요.
2: 이런 문제가
1: 맞아요.
2: 있습니다.
1: 맞아요.
2: 이게 과연 본인 입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기는 했는데 호감도 부분에서 좋을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혹시 비호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목도를 높이되 그 비호감은 안 받는 좀 그러한 어떤 언어를 지금 좀 개발하면서
1: 어렵다.
2: 해야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눈에 가장 띄인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저 앞으로 저 의석 10석 이상의 경우에 원내 교섭단체를 부여하겠다.
1: 네.
2: 이게 조국당과의 합당 연대 논란을 피해가면서도 네. 조국 지지 세력을 좀 뭐 민주당에 끌어들이는 어떤 나름의 상당히 좀 묘수 아니냐 좀 이런 좀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정당 배려라는 어떤 그 대의에도 맞잖아요. 그래서
1: 네.
2: 그런 좀 그런 걸로 계속 한번 좀 본인 승부를 냈으면 어떨까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3: 네.
1: 주이킴님이 유튜브 댓글에 김준일 평론가님 팬인데요. 비엔나 커피숍에서 보고 아 이게 맞나? 잘 생겨서 깜놀. 다음에 사인 요청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보셨어요.
3: 아유 뭐 사인. 네, 사인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오. 제가 못해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해 네. 주셔서. 예. 네.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해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한다. 막 이런 발언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좀 과격한 발언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3: 예.
1: 어떻게 보세요?
3: 일단 부적절하죠.
1: 부적절해요?
3: 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좀 무책임한 거죠. 당대표로서 본인이 공천을 했고
1: 네.
3: 그리고 본인이 후원회장 했고 그런데 당 선거 내내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3: 그 얘기를 들어보니.
2: 그렇죠. 네.
3: 그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공천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 이제 본인 김용남 후보가 또 이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나한테 표를 준 민주당원들은 뭐가 되냐.
1: 네.
3: 어이가 없네 이렇게 썼잖아요. 전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본인 유리할 때 본인 유리한 말만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공천을 한 이유는 너 조국 편들라는 거 아니야? 조국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일단 공천을 했고 근데 내심으로는 뭐 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마 조국이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야지 어쨌든
1: 네.
3: 나는 공천까지 공정하게 했지만은 조국은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도와준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이제 최악의 결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희동 당선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송영길 의원이 한 이 취지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용어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 이거 낙태 이런 거를 이런 데 비유하면 안 되고. 저는 또 제일 좀 싫어하는 게 이 봉건적인 단어예요. 왕조시대
1: 아,
3: 단어.
1: 그러네.
3: 예, 왕,
1: 역적.
3: 뭐 역적. 뭐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그렇죠.
3: 이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참수해서 이제 효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목을 걸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고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 얘기를 좀 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북에 갔어요.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북의 민심이 심상치
2: 그렇죠.
3: 않아요 지금.
1: 네.
3: 네, 전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0: 네.
1: 지금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달라서 여기에 완전히 정청래가 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어제 4대 이제 비전 발 혁신안 발표했거든요. 그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안 들어와, 당원 아니 이거 얘기를 해야 돼. 그래도
2: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1: 당원의 수기, 수기 주권 정당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 공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청래 대표 때 없었던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청년의 민주당 뭐 그래서 이제 그 노년의 민주당이고 이제 그거를 청년의 민주당으로 내가 하겠다 뭐 이건 약간 구호적인 거고 이기는 대통합 통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졌다라는 거예요 선거.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게 당원 주권만 하는 게 아니라 수기를 해야 된다. 지금 무조건 김어준 같은 유튜버한테 다 맡겨가지고 이거를 당원 교육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공천도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하겠다. 이 얘기를 막 상여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네. 네.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 네.
1: 중요한 게 김민석 의원이 후보가 이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의 3대 원칙.
2: 네.
1: 민주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 당원이 동의해야 된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된다. 흡수합당이다 이거는.
2: 그러네요.
1: 이거 안 하면은 우리는 연대다. 딱 이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가 이제 다 됐다. 한쪽은 열석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줄 테니 그냥 따로 가자. 한쪽은 흡수합당 하겠다. 한쪽은 닥치고 합당. 이제 이렇게 딱 전선이 나눠졌어요.
0: 그 지금 저 며칠 전에 그 전남 광주시의회에서 지금 호남 향한 혐오 차별 중단해달라 이거를 거기서 결의안을 냈어요. 지금 이제
2: 어디서 그
0: 전남 광주 했어요? 의회.
2: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호남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왜
2: 아,
0: 반도체
2: 때문에
0: 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호남을 향해서 정말 근거 없는 혐오와 비방 이런 게 정말 도를 넘었다.
2: 네.
0: 정말 이거 자제해 달라. 중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대국민 어떻게 보면 호소 결의문을 냈어요. 전남 광주 특별시 의회에서. 근데 댓글을 제가 보니까 놀란 게 여기서 호남 전북은 빼주세요. 전북은 빼. 뭐 니들은 맨날 표 달라고 할 때는 호남이고 뭐 이렇게 자원을 분배할 때는 전남 광주 아니야. 딱 이거예요.
2: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이
0: 남북전쟁이
2: 있네요.
0: 그리고 요거를 불붙인 사람이 누구냐.
2: 누구야?
0: 바로 이원택 전북 도지사하고 그걸 받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저거 드라이브 관련해서 우리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있다. 이거 이원택 지사가 먼저 선빵을 때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그저 그 정청래 의원이 찾아가서 아유 그 상실감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더 그걸 싹 부각을 하고 있다고요.
2: 네.
0: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남북전쟁. 근데 제가 볼 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무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니까 호남이 재미있는 게 비율이 전북이 숫자는 더 적지만 이거 유권자 44%가 민주당원이에요. 전북이. 반대로
2: 그래요?
0: 전남하고 광주는 37% 34%예요. 그러니까 전북에 가면은 만나는 성인 중에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2: 그러네요.
0: 민주당원이신 거예요.
2: 네.
0: 그 정도로 거기가 이제 19만이라고 들었는데 나머지 이제 전남 광주 합치면 거기가 이제 28만 30만 되고
2: 네.
0: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청 지금 전남 광주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반도체 드라이브 때문에 친명 후보한테 표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는 전북에 굉장히 올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전 지방선거 때 똑같았어요. 전북이 그때 김관영 무소속 후보한테 이탈 조짐을 보여갖고 정청래 그때 당시 대표가 혼쭐이 나가지고 그냥 연일 거길 찾는 바람에 평택이나 이런 격전지에서 다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김용남 후보 대신에 조국 했어야 됐다. 뒤늦게 이거 나온 거 가장 분노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2: 왜요?
0: 아니 누가 봐도 김용남은 뉴 이재명 맨이고 그다음에 당시에 그 조국과 김용남 단일화에 대해서 청와대도 굉장히 부정적 기류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저 정청래 의원이 이제 와가지고는 아 그때
2: 네.
0: 이거 단일화 했어야 된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야. 명픽 후보 괜히 했다가 우리 당 망한 거 아니냐. 그때 평창 망했다. 명픽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네.
2: 유시민 그러니까 작가가 한 얘기랑 흐름이
0: 예.
2: 같네요.
0: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친명 후보를 강조하려면 은 이거는 네. 진짜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낙찰한 말까지 나온 거다.
2: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2: 서 소장님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네. 분위기 흐름 판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3: 일단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당내 이제 이 현역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송영길 의원도 사실 치명의 적자로서 뭐 이게 의심은 안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송영길이 친명 그룹,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독자 그룹,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어중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팀 김어중 그룹, 유시민 그룹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고민정, 그다음에 김보미 이 두 분은 사실 고민정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 지금 두 사람이

0: 가지고 있는 매기 효과. 우리 당이 그런 어떤 서로 간에 개판에 싸우지 말고 우리 당하에 나갈 좋은 길로 가자. 이게 이제 좋은 이제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5명으로 봤지만 3자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1: 네.
0: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고립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전북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북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뭐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어떤 등판도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송영길 의원의 지금 발언을 하다 여기까지 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 비교했을 때 당대표 선배예요. 민주당 당대표를 했었고 선수도 육선이에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보다 훨씬 업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대통령을 뭐 팔아서 의리를 지킨다, 이재명을 지킨다 하지만 선당우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선당우사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당우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청래 의원을 송영길 의원이 선배로서 조금 마음에 안 좋은 건 예전에 봉이 김선달 얘기가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조계사 2021년, 22년 대선을 앞두고 나서 불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래 의원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가지고 우리 스님들 봉이
1: 봉이
0: 김선달
1: 김선달
0: 거의 뭐 이거 사기꾼 취급을 한 거잖아요.
2: 엄청나셨죠.
0: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조계종에서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 해버렸어요. 그때 이재명 후보랑 송영길 대표랑 전국의 사찰을 돌고 가면서
1: 맞아요.
0: 머리 숙이고 108배하고 사과하느라고 많은 시간 허비했습니다.
1: 네.
0: 그때 불교계에서 요청했던 게 뭐였냐. 정청래 사퇴시켜라.
1: 탈당,
0: 아니
1: 탈당.
0: 탈당시켜라. 그래서 그때 당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이 탈당 잠깐 했다가 그때 조용하면 돌아와 주셔라. 우리 대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선당우사란 말을 하면 안
1: 아니,
0: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그런
1: 맞아요.
0: 건데
1: 네.
0: 그때 대선은 몇 프로로 졌는지 아십니까? 0.73으로
1: 자, 근데
0: 졌어요.
1: 거기서 또,
0: 25만 표.
1: 네, 그때
0: 그러면
1: 보셨죠?
0: 결국에는
1: 맞았군요.
0: 조계종이나 불교계에 있어서 수백만 명의 신도들이 영향을 안 받았겠냐라는 말 했을 때는 소영길 의원은 피로 토하고
1: 근데
0: 싶었거든요.
1: 그때 탈당 안한것 정도가 아니고 한번더 이른바 코리안 캔디를 이제 드시게 먹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 그래서 핵심 측근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정청래 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렇게 불교계에서 탈당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불교계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탈당했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이제 다시 모시겠다. 이랬더니 그냥 정청래 의원이 그거는 지금 우리 형님 말씀이요?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간 핵심 측근이 그 자기 얘기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부한테 누를 게안 되니까. 아, 근데 그냥 의견이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핵심 측근이 간 다음에 딱 SNS를 올려요. 그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윤핵관들이 설쳐갖고 지금 우리 저 선거 망친다 이렇게 난리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윤핵관만 있습니까? 우리 당에도 명핵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명예관이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2: 야.
1: 탈당하라고 했길래 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핵심 측근이 이재명 후보도 당황해가지고 좀 한소리 들었다고 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이런
2: 알겠습니다.
1: 일이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얘기를 그래도 하고
1: 네.
2: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건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만 여쭤보고 시간
1: 네.
2: 관계상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이 당의 쇄신, 보수 재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57%가 나왔어요.
1: 예.
2: 그렇게 썩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3: 근데 이게 더 아픈 게 뭐냐면은 보수층으로 한정을 하면은 57%가 아니라 58% 더 높아요. 뭐 어차피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사실 진보층이 한동훈 복당이 도움이 되네 안 되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당수는 표를 이제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아니니까
2: 그러네요.
3: 그러면은 중도나 보수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럼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고 접촉면을 넓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호감도가
2: 네.
3: 사람들한테 낮아지지 않았다.
2: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3: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특유의 그게 있어요.
2: 또저 욕하려고 그러시는
3: 아니
2: 건가요?
3: 그게 아니, 그러니까 한번 긁히면은 싸움닭이에요.
2: 제가 긁혔다고요?
3: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의원하고도 물론 팩트 체크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철수 의원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여의도 레카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0: 논란이 많은 문제는 예 아니오로 묻는 것이지 이게 여러 가지 벌써 다른 논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네. 국민의힘 쇄신이라는 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쇄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나는 복당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아니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이 질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찐칠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화 오면 뭐라고요?
2: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감사합니다. 찐칠판 마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네, 휴일에도 계속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외쳐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은 없어요. 휴일에는 없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뉴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3: YTN 라디오 57.

1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한낮의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무덥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 포항 37도까지 치솟겠고요. 더불어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전주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mm, 충청과 경북에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죽전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지만 기흥 부근부터 이 죽전휴게소 부근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가 남아 있고요.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서초 사이로 구간에서도 주춤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행주대교의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이고요. 이 밖에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가 각각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반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와 한은은 지난 5월부터 물가와 성장, 부동산을 근거로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부터 8일 사이 채권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긴축 결정이 됩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가 물가의 상승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I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미국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AI 투자가 향후 11개월간 물가 지표를 끌어올릴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냐는 건 연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도매물가 둔화와 대형 기술주들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른 52,658.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8% 오른 7,57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2% 오른 26,269.2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발표된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에 안도하며 대형 기술주의 동반 강세의 매수 우위 흐름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9% 하락한 주당 176.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